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사랑이뜨란 출발하는 첫 찬양으로 들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사랑이뜨란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주일을 지나 맞이한 월요일 아침, 오늘은 한 박자 천천히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주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 쉬어가렴 하고 건네주시는 작은 보너스 같은 하루로 생각하자고요. 늦잠도 조금은 괜찮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도 괜찮은 그런 아침, 오늘도 극동방송은 복음의 마이크를 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찬양을 송곡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저는 마이크 앞에 앉았는데요. 오늘 같은 날 더 깨어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네, 세상은 쉬어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주일의 은혜를 품고 조금은 차분하게, 그렇지만 더 깊게 행복하게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끝나죠. 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은요.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 준비했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라기 4장 6절 말씀. 아멘.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말라기 4장 6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이 구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아주 깊은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과 공동체의 사랑도 식어져버린 그런 시대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흥미로운 것은 뭐 하늘의 큰 비밀이나 엄청난 기적을 말하시기보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할 일이 가장 먼저 마음이 회복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요, 깨어진 관계의 회복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정의 회복이라든지 세대의 회복이라든지 공동체의 회복을 상징하는 말씀으로도 많이 사용한대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라기 4장 6절 말씀. 아멘. 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이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사랑의 뜰한 가족들 반갑습니다. 예, 7220님 오셨고요. 7238님 또 5226님도 오셨어요. 그리고 3057님 오늘 오프닝 음악이 더 신나게 들리는데요 라고 하셨어요. 예, 오늘 같은 날 극동방송이 더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야죠. 3781님 또 5226님 반갑습니다. 0691님, 또 0115님, 7978님, 2042님, 0296님, 8968님 반갑습니다. 예, 1009님, 5073님 반갑고요. 또 9716님, 8905님도 반갑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 사랑의 뜰안은 생생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요. 오늘 귀한 분들이 떴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도 받으실 수 있고 또 선물도 받으실 수 있어요. 사랑의 뜰안에 준비되어 있는 선물들 소개합니다. 기능성

호구세명과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풍성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에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0: 반갑습니다.
1: 와, 오늘 스튜디오에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어린이 합창단 아이들과 자모님들이 나오셨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인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모회장 정보람 집사입니다. 둥이둥이, 넷둥이 맘, 진월 겨자씨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보람 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의 성김교회를 섬기고 있고 급동화합에서 공연의 재정을 맡고 있는 10기 박진아 14기 박준희 단원의 자모 이명아입니다.
1: 네. 그리고
4: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급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자모회에서 서기 역할로 섬기고 있는 서려원 집사입니다. 저는 공지 안내나 필사노트 점검 같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공선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1: 서기. 그리고
5: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자모회에서 깍두기 포지션 잉여 인력 11기 이아연 이서연 자모 형미선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6: 네, 저는 3주 조장을 맡고 있는 아이보다 제가 더 합창단 팬인 광주 소망교회를 섬기고 있는 배아윤 단원 엄마 박진희 집사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7: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국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3기 하재한 엄마 젊음을 담당하고 있고요. 2조 조장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젊음을 담당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예, 어머니들은 다 소개하셨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와 있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왔으니까 각자 소개 좀 해봅시다.
8: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4기 초3 이다원입니다.
1: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9: 안녕하세요.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3기 큐티포짝 중1 오수아입니다.
1: 그리고
10: 안녕하세요. 광주 극동방송 11기 중학교 1학년 상큼발라 리아연입니다.
1: 네. 그리고
11: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12기 개구쟁이 이다겨입니다.
1: 오.
12: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1기

0: 이다인입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1기 중학교 1학년 귀염뽀짝 이서연입니다.
2: 오.
3: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2기 5학년 이다솔입니다.
1: 어, 그리고?
4: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4기 귀염둥이 박주희입니다.
1: 어, 귀염둥이, 귀염과 알아? 예, 알고 있대요.

0: 준비하셨다고요. 자, 멋진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희 광주 북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아이들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함께 노래하며 꿈과 자신감을 키워가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단순한 찬양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의 믿음과 인성까지 함께 자라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이들의 믿음과 인성까지 함께 자라나는 곳, 바로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계속해서 자랑거리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설효원 자모님께서 자랑 좀 해주시겠어요?
2: 네, 저희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그 친구들이 함께하는 찬양 선교단이에요. 아이들이 찬양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안무와 퍼포먼스까지 정말 멋지게 해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정말 귀한 건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참 순수한 아이들이 모여있다는 점입니다.
0: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것. 그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퍼포먼스까지 이뤄낸다는 것. 그래요. 설효원 자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명화 자모님.
3: 저희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큰 자랑은 단원들이 정말 밝고 행복하게 활동한다는 점입니다. 무대 실력도 중요하지만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좋아서 단원들이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얻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점이 부모로서 가장 감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0: 와, 자랑거리가 많네요.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무대 실력도 중요하지만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좋은 곳이 바로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네, 오늘은요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의 마음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세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효원 자모님.
2: 네.
0: 네, 자녀가 지금 몇 학년이죠?
2: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입니다.
0: 중학교 1학년. 몇 년 동안 아이가 활동했어요?
2: 저희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데요. 작년에 들어와서 지금 1년 한 5개월 남짓 된 것 같습니다.
0: 1년 5개월인데 제가 볼 때 한 3년은 하신 것 같은데 그 바이브가 나오는 짬이 자, 엄마랑 같이 온 우리 친구들 손 들어볼까? 우리 엄마예요. 쌍둥이. 우리 엄마예요? 넌 아니잖아. 너희 엄마 따로 있다. 그래요. 아이들이 동시에 손을 들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아이가 합창단 활동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특별히 쌍둥이잖아요.
4: 네네.
0: 예.
4: 아이들이 활동
0: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고요.
4: 네. 아이들이 활동하면서 달라진 점은, 교회에 가는 게 우선 재미있고 즐거워졌다고 해요.
0: 예.
4: 연습이나 공연할 때 내가 잘하는 것은 나눠도 주고 또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마음 씀씀이가 더 넓어진 것 같고요. 친구와 투닥거리기도 하고 화해하는 법도 이 안에서 터득하며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해 보였습니다.
0: 뭐 아이가 어떻게 해서 어린이 합창단에는 들어오게 됐어요, 어머니?
4: 아, 저요?
0: 네. 아, 저요. 네네. 네, 집사님 맞습니다.
4: 사실은 주변에서 많이 광주 국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요.
0: 네.
4: 근데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 자꾸만 광주 국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들려오고, 2월 달에 우리 오디션이 있었잖아요.
0: 네.
4: 오디션을 보기 며칠 전에 아이들 이모가 진하게 권면을 해주셔서
0: 예.
4: 준비 없이 오디션에 참여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둘 다
0: 예.
4: 붙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아이들이 더 밝아졌죠?
4: 네, 맞아요.
0: 예.
4: 훨씬 밝아지고 자기 할 일들을 조금 더 예. 스스로 찾아서 하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0: 저 자신감 어쩔 거예요.
4: 그러니까요.
0: 엄마 옆에서 계속해서 부이와 함께 예. 자신감 뿜뿜. 설요원 집사님께 마저 물을게요.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합창단에 들어오게 됐나요? 특별한 계

0: 이가 있으셨어요?
1: 네, 저희 딸이 원래 춤추고 율동하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요.
0: 예.
1: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 공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0: 예.
1: 그 모습을 보고 계시던 옆에 선생님께서 우리 주아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가면 정말 잘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까지 합창단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0: 네.
1: 알아보니까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무대를 경험하더라고요. 마침 또 광주지사가 6학년으로 진급하는 아이들까지 모집한다고 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보다 그런 마음으로 오디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0: 네, 그리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아이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어머니?
1: 너무 만족합니다. 너무 만족하고 안 들어왔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0: 그렇군요. 형미선 집사님은 어때요? 어떻게 해서 합창단에 들어오게 됐는지
2: 좀 전에 쌍둥이 엄마로
0: 네. 소개를 했군요. 죄송합니다. 김수련 집사님.
3: 네.
0: 어떤가요? 어떻게 해서 아이를 보내게 되셨어요?
3: 저희 아이도 원래 찬양과 50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우연한 계기로 광주국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 모집을 알게 되었는데 평소 다른 학원은 다니고 싶지 않다고 하던 아이가 여기는 꼭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찬양뿐 아니라 몸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점이 아이에게 참 기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3: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 아이 마음 가운데 찬양의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0: 첫 아이예요?
3: 네, 첫째입니다.
0: 그렇군요. 처음 아이를 합창단에 보낼 때 기대나 바람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좀 나눠주시겠어요?
3: 큰 기대나 바람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저희 아이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도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지금 응원의 문자 메시지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2516님이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응원합니다. 늘 잘 듣고 있어요. 특히 저희 광산교회 하지한 친구가 나오니 마치 연예인처럼 반갑고 응원하게 됩니다.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이라고 했는데 지한이 어디 있어요? 지한이 오늘 예 엄마가
4: 대신 두배로 나왔습니다.
0: 엄마만 네. 나왔습니다.
4: 네.
0: 예 감사의 마음 좀 전해주세요. 감사의 마음. 응원해 주셔서
4: 네, 2516번호님 네. 우리 지안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어머니를 응원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5503님 한 말씀 이렇게 신청하셨고 진월 겨자씨교회 정보람 집사님 이다인 이다솔 화이팅이야. 정보람 집사님 응원이 많아요 오늘. 예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된다라고 진월 겨자시교회 하 목사님께서 문자 메시지 주셨어요. 목사님께 감사의 한 말씀 하시죠.
5: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 네, 우리 하 목사님의 장점이 뭔가요?
5: 정말 우리 아이들과 아이들의 입장에서 정말 은혜 넘치는
0: 예.
5: 그런 활동 정말 서스름 없이 함께 해주시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늘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요. 열정이 넘치시는 네. 목사님이죠. 예, 그리고 4420님이 전도용으로 만든 예술아떼래요. 어머,
6: 와.
0: 야 대단하신데요.
6: 진짜.
0: 실력이 뛰어나세요. 전파 선교사 커피를 마시는 당신, 전파 선교사.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셨는데 정말 뛰어난 실력자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2516님이 너무 예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들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예쁠까요? 이모가 응원하고 잘 듣고 있어. 사랑해. 설탕 이모가. 이렇게 지안이 어머니를 응원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환하게 밝게 떴네요.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거기에 든든한 뒷받침 자모의 어머님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축복의 마음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합창단 활동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이명호 집사님.
7: 합창단 하게 되면서요. 저는 사실
6: 진아 주위가 이제 진아는 못 모르고 사실 들어오게 됐는데
0: 네.
6: 하게 되면서 진아를 보면서 정말 합창단이라는 게 너무 정말 간절하고 저 아기가 정말 감기가 걸려서 주사를 맞았는데도 합창단 가서

0: 저는 정말 언제 아팠다는 듯이 뛰어다니고 하는 거 보고
1: 멀쩡해져요?
0: 네, 너무 놀랐고 그런 점이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합창단 하면서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그래요. 아이가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완전 달라지는군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 감동받았던 순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번에는 형미선 집사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2: 네.
1: 네, 마이크 앞으로 오시고요.
2: 감동받았던 순간들은요. 아이가 목욕탕으로 목욕을 하러 들어갔는데
1: 네.
2: 연습 찬양 연습 집에서 전혀 안 해요. 예. 그런데 목욕탕만 들어가면
1: 네.
2: 찬양 소리가 그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목부터 풀어요.
1: 예.
2: 무슨 소린가 해서 들어봤더니 조금 있으니까
1: 예.
2: 합창단에서 연습하는 연습곡들이 예. 하나씩 둘씩 한 세 곡 정도는 충분히 부르고 나오는데 저 목욕탕 앞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찬양 연습하는 소리에 감동받곤 한답니다.
1: 그래요. 박진희 집사님은 어때요?
3: 저희도 형미선 집사님이랑 비슷한데
1: 예, 목욕탕에만 들어가면 노래를 그렇게 불러요?
3: 혼자 씻으러 들어가면 진짜 30분 이상을 찬양을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1: 네.
3: 그 모습을 저도 정말 앞에서 목욕탕 앞에서 듣고 있는데 같이 흥얼거리게 되고 같이 감사하게 되고 같이 웃게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1: 그래요. 수련 집사님은요?
4: 사실 매 순간이 감동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른들도 솔직히 견디기 쉽지 않은 많은 연습 과정들을 아이들이 묵묵히 인내하고
1: 네.
4: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한마음으로 부대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참 은혜였던 것 같아요.
1: 네.
4: 아이들이 힘든 과정을 지나 본 공연에서 최선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봐도 이렇게 감동스럽고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1: 네, 그래요. 집에서 아이가 찬양 연습하는 모습들 보면 너무 감동일 것 같고 가정 분위기도 아무래도 달라지죠?
2: 네. 맞습니다.
1: 예, 가요보다는 찬양. 예, 요즘은 동요도 부르지 않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것은 찬양이고 그리고 정서를 맑게 하는 그런 동요들을 부릅니다.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원 역할을 감당하려면 부모님의 섬김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합창단에 보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람 집사님, 사실 4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합창단으로 모두 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2: 네.
1: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창단에 이렇게 4명의 아이를 보내고 또 모든 아이들의 어머니가 돼서 자모회장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0: 우리 아이들이 합창단에 처음에 이제 지원해서 들어오게 된 계기와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말씀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이들과 어린이 합창단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함께하는 어머니 사이들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모여서 늘 기도하시고 또 쉬는 날은 아예 나오셔서 그냥 여기서 놀고 계시더라고요. 극동방송에서.
0: 네.
1: 어때요? 분위기는? 자모의 분위기는? 우리 명화 집사님.
0: 저희 자모의 분위기는
1: 네.
0: 좋아요.
1: 어떻게 좋아요?
0: 정말 집보다 극동이 더 좋을 정도로 좋아요.
1: 그냥 네. 평일에 쉬는 날도 오셔서 방송사에 계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박진희 집사님은?
3: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도 응원하고 그런 부모님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서로 격려가 되고 더 큰 힘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설려원 집사님은 어때요?
5: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1: 네.
5: 사실 이 사역이 되게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마음도 많이 들여야 되는 사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이런 같은 마음으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같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 그거 하나잖아요. 그런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머니들만 기도하는 거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방송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아,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축복의 마음 담아 보내주십시오. 이제 우리 아이들 찬양 한번 아카펠라로 준비했다고요. 예, 준비됐나요? 네, 좋아요. 그럼 멋진 찬양 기대합니다. 자, 시작.

0: 아침에 잠도 덜 깼는데. 예, 이렇게 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시키면 합니다. 순종이 훈련되어 있는 아이들 오늘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이 출연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 신입단원 모집하고 있어요. 혹시나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도 이 시대를 거스를 그런 예배자로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부모님들 도전하십시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합창단 이렇게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입단원 모집하고 있어요. 내년 해외 연주에 준비하면서 신입단원이 필요합니다. 자, 5행시 또는 6행시로 가보겠습니다. 이명화 자모님부터 가볼게요. 준비됐나요, 집사님? 네, 1등 할 준비, 예,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집보다 극동방송이 더 좋다는 집사님의 5행시. 어린이 합창단으로 준비하셨네요.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1: 어디서나 밝은 웃음과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인생 최고의 추억 속에서 꿈을 키워가며 이제는 자신감도 쑥쑥 자라고 합을 맞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며 창의적인 감성과 고운 목소리로 감동을 전하고 단 한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물들이는 하나뿐인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0: 네, 이명화 자모님 기호 1번이었어요. 우리 방송가족들께서는 가장 잘한 분의 번호 눌러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식사권을 걸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기호 2번으로 갑니다. 박진희 자모님 준비됐나요?
2: 네.
0: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3: 광.
0: 다시 들어갑니다. 시작.
4: 광명처럼 밝은 목소리로
3: 주님의
4: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까지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찬양 동심 가득한 아이들의 하모니 방송과 무대를 통해 희망을 전하고 송이송이 감동을 피워내는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아니, 어머니가 저는 합창단 단원 같아요.
4: 감사합니다.
0: 동글동글 너무 귀엽게 생기셨거든요. 사랑스러워요, 우리 어머니. 자, 설요원 자모님으로 가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5: 네, 준비됐습니다.
0: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4: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주님을 찬양하는 다음 세대들이 모인 곳입니다. 극한의 스케줄 속에서도 동역하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며 방황하는 순간마다 다시 찬양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송글송글 맺히는 땀방울마저 은혜가 되는 곳입니다.
0: 네. 아니, 우리 설요원 어머님은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예쁘시고 고우세요.
5: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모 회장님이세요. 정보람 자모님 궁금합니다. 어린이 합창단 어떻게 하셨을까?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어린입니다. 어린이 합창단으로 갈게요.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6: 인자 들으셨다고요? 이제까지 이런 합창단은 없었던

0: 합창도 안무도 너무너무 잘하는 유일무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14기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1: 창!
0: 창말로 지금 퍼뜩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당!
0: 단,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샵 0153번 문자로 어린이 눌러주세요.
2: 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어린이 합창단 예, 신입단원 모집하고 있어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합창단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럼 함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호 4번이었고요. 기호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형미선 자모님.
3: 네.
2: 네, 어떻게 할까요? 어린이 합창단 아니면?
3: 어린이 합창단.
2: 좋아요.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앞으로.
3: 특별히 조미수 PD님 성대모사 버전입니다.
2: 아, 그래요? 저를요? 어머. 자, 옷 입어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시작.
3: 어머나.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1: 린.
3: 인기쟁이들이 한가득 오셨네요.
1: 이.
3: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볼까요?
1: 하.
3: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한다는 소문도 있고요.
1: 창!
3: 창창하고 깨꼬리 같은 목소리의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대요.
1: 단!
3: 단장, 지금 단장. 광주 국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으로 신청하세요.
2: 제가 이렇게 해요? 좋아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요. 김수련 자모님으로 가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4: 네.
2: 예, 앞서 하신 어머니들 보고 어떠셨어요?
4: 기가 죽었습니다.
2: 기가 죽었어. 아니야. 살리세요. 예, 광주 극동방송으로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1: 광.
5: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1: 주.
5: 주님만 바라보며 극진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어주는
1: 동.
5: 동행의 자리.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방방곡곡 하느님 사랑을 찬양으로 전하며 송축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2: 예, 다 하셨죠? 예,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을 지지하고 싶으세요? 기호 1번 이명화 자모님, 2번 박진희 자모님, 3번 설효원 자모님, 4번 정보람 자모님, 5번 형미선 자모님, 6번 김수련 자모님이셨습니다. 예, 그 제 두 번째 엄마 명화 집사님 다들 너무 잘하시지만 저는 1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엄마가 아침부터 라디오 소리 온 집안에 다들 이게 엄청 크게 틀어서 잠 다 깬 유아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두 번째 엄마라니요? 예, 유아는
6: 제가 공연 때마다 유아를 이렇게 좀 챙겨서 그래서 챙기다 보니
2: 예.
6: 저희 딸보다 더 극진하게 챙기다 보니 두 번째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어머 세상에 유아를 그렇게 챙기다 보니 유아가 그 사랑을 안 해요.
6: 네.
2: 예, 그리고 봉선중앙교회 설요원 집사님 또 주와 축복하고요. 늘 섬김의 자리에서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집사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074님께서 14기 주의다. 귀염둥이 주의가 일이 커서 단원도 되고 방송도 나오다니 기적 아닌가요? 어합이 천국입니다. 주희야 멋있어. 네, 이렇게 정보람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인이 다겸이 다솔이 다온이 대단하고 사랑해. 그리고 얼굴도 목소리도 예쁘지만 믿음의 순종이 더 예쁜 설요원 집사님, 여선교회 회장으로 많은 섬김의 본이 되는 멋진 집사님을 응원하고요. 주하의 앞길 축복하겠습니다. 네, 늘 영혼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극동방송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축복의 마음들이 지금 도착하고 있어요. 가장 잘한 분의 번호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최신 찬양이죠. 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또 로마서 16장 19절의 찬양입니다. 1부 끝 찬양이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함양 봉평교회 강민구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북한의 견고한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길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모든 영혼들을 결박하고 있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 힘을 잃게 하시고 3대째 이어져오는 독재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김씨 일가의 동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얼어붙은 북녘 땅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하계의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흘린 순교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고 숨죽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들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통촉하사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저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버티고 견디는 저들의 믿음을 통해 북한의 견고한 진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으로 그 땅이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 잘려 신음하는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함양 봉평교회 강민구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0: 네, 떴다 오늘은요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마음은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머어머 난리가 났네요. 1004님이 어쩜 이럴 수가, 여섯 분 모두 문학 소녀인 듯 합니다. 여섯 분 모두에게 박수 보내요. 예. 아, 성대모사한 형미선 집사님 너무 잘하지 않았냐고. 형미선 집사님 아주 쑥스러워하고 계세요, 지금. 1053님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예, 3124님께서도 어린이 합창단 멋져요. 자모회장 정보람 집사님 봉사원 신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다행히 다겸이 다소리 다오니 이런 축복된 가정이 있을까요? 이방훈 집사님 축복합니다. 라고. 또, 오, 8875님이 1번 이렇게 주셨고요. 1432님이 4번 정모람 올케. 하나님의 귀한 일꾼. 우리 집안의 소중하고 예쁜 보물 최고입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일으켜주어서 고맙습니다. 오모모. 정모람 집사님을 이렇게 올케가, 올케면 누구예요, 이게?
1: 우리 형님.
0: 형님.
1: 형님이에요. 네.
0: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시죠.
1: 형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참 보기 좋네요.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마음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3번 설요원 집사님 아름다운 목소리가 너무 좀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또 5번 형미선 자모님요. 1053님이 기호 4번 최고. 예, 우리 엄마도 화이팅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마음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축복의 마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 모집한대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어린이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도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을 배우길 원한다 하시는 부모님들 도전하십시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합창단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얘기, 또 어린이 합창단을 통해서 어떤 가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형미선 자모님께서 준비하셨다고요.
2: 네,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어요. 저는 제 47년 인생에 힘든 일이 없이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지인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더욱 크게 깨닫게 하셨지요. 일남 오녀 중 막내로 태어난 저는 부모님 사랑도 많이 받고 언니 오빠 사랑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권사님이 어머니이신 아들을 만나게 하시고 결혼도 하고요. 아들도 주시고 딸 쌍둥이까지 주시는 축복을 받았지요. 82세 되시는 친정엄마도 권사님이시고요. 언니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아들은 순종적으로 교회 잘 다니게 하시고 아들에게 참 좋으신 교회 학교 선생님이신 최은정 권사님을 만나는 복을 주셨지요. 무엇보다 쌍둥이 딸 아연이 서연이가 23년부터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으로 찬양 사역을 이어가고 있고요.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선생님들, 자모님들, 방송 가족분들까지 저에게 만남의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광주에 가까이 사는 친언니가 같은 교회에 다니며

했으면 좋겠다고 권면하여 첫 아이를 낳고 광주 무등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소극적인 탓에 많은 교훈은 없었지만 언니를 통해 항상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었고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저 이렇게 자랑만 해도 될지 모를 정도로 감사의 인연들로 기도의 군단들을 저에게 저희 부부 앞에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찐하게 만나게 됨을 고백합니다. 지난해 6월 초였어요. 제가 직장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막 마친 순간 남편 이영기 집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있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119를 불러놓았다고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마침 저와 1, 2분 거리에 있었고 급히 달려가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지요. 당시 의료 파업으로 2차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엑스레이 촬영과 촬영 결과 이름도 생소한 대동맥 박리를 확진하며 총각을 다투는 초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졌지만 수술이 가능한 병원은 물리적으로 너무 먼 수도권 병원뿐이었어요. 드라마에서 보면 초응급 환자는 닥터 헬기를 타고 가 극적으로 수술을 받던데요. 선택권은 없었고 방법은 수도권행 뿐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가장 먼저 생각난 건 기도의 스피커가 되어주실 언니 형미경 권사님과 작년 극동방송 극동어합 안현아 회장님, 시동생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 앞에 예비하신 엄청난 기도의 군단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한두 사람의 기도가 아닌 어마어마한 기도 동력자들을 세워주심으로 위로를 받았고 용기를 얻었고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속 닥터 헬기보다 더 멋진 드라마가 시작되었어요. 서울로 향하던 구급차 안에서 신앙생활에 긴 방학 중이던 이영기 집사가 생사의 기로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고 기도를 시작했고 하나님께 응답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수술 중이라 환자 이송을 거부했던 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대학병원으로 유턴하여 30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하고 수술을 위한 응급처치가 빠르게 진행되고 수술에 들어갈 때까지 의식을 잃지 않고 있었고 10시간이나 되는 응급수술이 진행되었죠. 이 또한 척척 순리대로 일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대동맥 판막과 대동맥 혈관 치안 수술은 잘 되었지만 대동맥 박리의 후유증으로 혈천이 생겨 뇌경색이 발견되고 뇌경색 후유증으로 왼쪽 팔, 다리 편마비가 생기는 기타 등등 2차, 3차 수술과 시술을 받고 회복하고 재활치료를 받는 지난 1년 동안요. 이쯤 되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세요? 라고 원망을 해도 5만 4천 번은 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온통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뿐이었어요. 고단하고 힘들었지요. 그런데요. 저의 남편 이영기 집사의 고백으로 모든 고단함이 눈녹듯 녹아 없어졌어요. 우리 아연이 서연이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로 쌓아놓은 찬양 사역들 덕분에 하나님이 아빠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했어요. 중환자실에서도 의식 있을 때마다 생각나는 찬양 주는 나의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예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9개월간의 긴
병원 입원 생활을 끝내고

0: 하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요즘은요, 매주 아이들과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답니다.
1: 아멘.
0: 아직 완전히 몸이 회복되진 않았지만 주님 안에 다시 불러주심 같이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고쳐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날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희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던 제가 광주국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가족 여러분, 광주고등교회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광주국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이곳에서 함께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저는 정말 간절히 믿고 있습니다.
1: 네, 와, 그런 간증이 있었군요. 아, 갑작스런 기도 제목이 왔었을 때 저희 사역자들이 항상 기도하거든요. 중보기도에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오늘 나눠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의 그 찬양이 기도가 되었네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찬양 선교사로 양육하십시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린아이를 찬양하는 예배자로 훈련합니다. 어차피 아이들은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는데요. 무엇을 먹이느냐가 중요하듯이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에 따라, 그 아이가 하는 말에 따라 인생이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우리 아이들을 찬양하는 아이들로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잘 양육하겠습니다. 진아가 오늘 왔어요. 졸업생인데요.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한 친구였는데 오늘 감동을 나누기 위해서 왔는데 좀 나눠줄래요, 진아?
2: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0기 졸업생 박진아라고 합니다.
1: 지금은 몇 학년이지?
2: 중학교 2학년이요.
1: 중학교 2학년. 그래요. 어떤 활동들을 했고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나눠줘요.
2: 제가 4년 동안 합창단을 하면서 재밌고 행복했던 일, 때로는 슬프고 화나고 짜증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제일 재밌었던 일은 25년도 나라사랑축제인데요. 왜냐하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 나라사랑축제와 다르게 염색하는 과정이 더 소중했고 그만큼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왜 더 소중했고 재밌었냐면 25년도 나라사랑축제가 원코리아라고 광복 80주년, 한국선교 140주년,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을 기념해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데 이 주제가 제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5년도 나라사랑 연습을 할 때 어합 친구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싸우는 날도 많았고 그만큼 기분 나쁜 일도 있었지만 합창을 하고 안무를 하면 친구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공연 하나하나를 준비해가는 게 좋았습니다. 합창단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연습을 시작할 때, 끝날 때 기도를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도 그때 시간만큼은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들과 자모님들의 관심과 정성입니다. 선생님들은 저희들이 잘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많은 걸 알려주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때로는 연습하는 게 재미없고 시시하고 하기가 싫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선생님들께서는 잘할 수 있다며 할 수 있다며 응원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모님들은 저희와 연습할 때 의상 정리를 해주시고 정성 들여서 간식과 식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셨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합창단에서 보낸 시간들이 단순히 노래와 안무를 배우는

0: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소중했던 추억들을 오래 간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그래요. 그 꼬꼬마가 자라서 이런 성숙한 고백들을 하네요. 그 사이에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란 것 같습니다. 오늘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모님들과 어린이합창단 단원들이 출연했는데요. 아,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사역으로 초청하는 메시지를 예, 설요원 자모님 예,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2: 네, 사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그 고학년 뗄 때부터 사춘기가 시작돼서 힘들었던 그 시기에 저희가 합창단에 들어오면서부터 저희 가정이 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제가 초청하는 메시지를 드린다면 혹시 사춘기로 고민하는 자녀가 있으신가요? 아이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지치셨나요? 망설이지 마시고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문을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찬양이 아이를 살리고 또 가정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찬양을 부르는 아이는 사춘기도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네, 박진희 자모님께서도 하실 얘기가 있다고요.
3: 네, 노래를 잘해야만 오는 곳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과 믿음의 시간을 선물하고 싶은 부모님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노래를 잘해야 오는 곳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키우는 곳입니다. 공동육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외동이고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공동체 분위기가 너무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말씀과 찬양으로 교육받다 보니 아이들의 삶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봐도요. 네, 이런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자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자모회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김수련 자모님께서 편지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린이합창단 자모로서 우리 자모회를 끌고 가시는 우리 회장님께 자모회장님께 어떤 마음 전해주시겠어요?
4: 네, 사랑하는 자모회장님께 회장님 늘 감사한 마음이 참 많았는데 이렇게나마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참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늘 밝게 웃고 계셔서 티가 나지 않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많은 무게를 감당하고 계신다는 걸 옆에서 보며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바쁘고 힘드실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는데 그 가운데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자모회장이라는 자리까지 맡아주신 회장님의 순종과 헌신이 참 귀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쉬고 있을 시간에도 먼저 나오셔서 짐을 정리하시고 공연과 연습이 끝난 늦은 시간까지 남아 묵묵히 마무리하시는 모습을 보며 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감당하시는 수고와 책임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보니 회장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마음의 무게도 참 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속상한 마음을 품어야 할 때도 있고 서로의 마음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고 피하고 싶은 상황 앞에 먼저 써야 할 때도 있으셨을 텐데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려 기도하시는 모습이 참 은혜였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으시고 늘 아이들을 세심하게 챙기시는 회장님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누구보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을 텐데 공연 당일 마지막 순간까지 웃으며 모두를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0: 저희가 더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늘 자신의 힘듦보다 다른 임원진들의 어려움을 먼저 살펴주시고 먹을 것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라는 따뜻한 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함께 봉사하고 있지만 정작 저는 회장님께 힘이 되어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장님의 모든 수고와 눈물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드렸던 기도까지도 다 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회장님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내 자녀와 가정 위에 평안과 사랑,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회장님 성격 덕분에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도 이 공동체 안에서 참 많은 사랑과 위로를 누리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따뜻한 섬김을 늘 기억하며 앞으로는 저도 회장님께 작은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1: 아, 이런 사랑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 아이들 때문에 만났지만 친자매처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정말 좋은 공동체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자모회를 여러분께서 만나고 계세요. 아이들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의논할 것들 또 마음 답답한 일들 많으시죠? 저희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여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네, 이번에는 정보란 자모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나눠주셔야 될 것 같아요.
2: 부족하지만 많이 준비 못한 상황에서도 약속한 것처럼 나와서 함께 또 힘이 되어주고 또 사실 저는 지금 이제 회장 직분을 맡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많이 한 것도 없지만 이전에 작년에 안현아 회장님 그리고 역대 회장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제가 너무 지금 그 덕분에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 너무 평탄하게 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선생님들과 단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죠?
2: 네. 편지를 잠깐 썼습니다. 네. 네. 먼저 존경하는 양정은 지자 선생님, 정담이 안무 선생님, 김시온 반주 선생님, 그리고 이아람 트레이너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모회장 정보람 집사입니다. 5월의 장미가 만연한 이 계절에 장미처럼 향기롭고 열정 가득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주시고 늘 아낌없는 사랑으로 지도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씁니다. 무대 위의 아름다운 순간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리시는 선생님들의 땀과 정성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깊은 애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세심히 바라봐 주시고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 주시는 모습에 늘 감동을 받습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누구보다 따뜻하게 아이들의 가능성을 이끌어 주시고 선생님들의 기도와 가르침 속에서 실력이 전부가 아니라 협동과 배려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넘치는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수고와 열정 위에 늘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도하며 앞으로도 합창단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어린이 합창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아이들아, 9기부터 14기 그리고 예비단원까지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부르지 못하지만 자모님들은 언제나 기쁠 때도 힘들 때도 무대 위에서 떨릴 때에도 늘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며 지켜보고 있단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항상 기억해줘. 지금처럼 맑은 웃음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복음 전하는 멋진 찬양 사역자가 되길 늘 응원할게. 사랑하고 축복해.
1: 네, 오늘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자모회 그리고 어린이합창단 단원들과 함께했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마음들을 주셨어요.

0: 오늘 함께 방송하시면서 어떠셨어요? 행복하셨어요?
1: 네.
0: 얘들아 좋았어?
1: 네.
0: 네, 이 시간 구호 외치면서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 모집합니다. 3학년에서 6학년까지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 사역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 극동방송에서 돕겠습니다. 구호 준비 시작!
2: 하나님을 찬양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네, 오늘 사랑의 뜨라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합창단이라고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2: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에 위치한 소망의 언덕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삶의 제단이라는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소망지기들의 고백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오늘도
4: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3: 선포된 말씀은
4: 믿음으로 해석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3: 말씀이
4: 삶이 되도록 결단하고 성도와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3: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한 가지를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무엇을 하러 오신 겁니까? 뭐 하러 오셨어요? 목사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걸 물어보잖아요. 그죠? 당연히 여기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예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이 드리러 왔다는 그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그럼 그게 예배일까요? 오늘 바울은요, 이 질문 앞에 굉장히 불편한 답을 내려놓습니다. 예배란 내가 제물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 있게 내가 너희들에게 권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뭐기 때문에? 이게 영적 예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가짜 예배, 형식만 갖춰진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 예배의 모양만 갖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본문은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온통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여러분이 제단에 올려질 차례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바울이 1장부터 12장에 걸쳐서 이 긴 말을 하는 그 결국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올려줘야 된다. 제단 위에 올려줘야 된다.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제물이라는 것은 죽어야 하는 거잖아요. 양이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제단에 올려지면 결코 살아서 내려올 수는 없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제단 위에 올려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 몸 가운데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줘야 되냐? 바울은 바로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몸이 죽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오랫동안 굳어있던 세상적인 문화가 있어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지금껏 내가 살아온 옛 자의 패턴, 습성, 옛 모습, 혹은 성경에서 옛 구습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나 여러분 손에 스마트폰을 보면 이거를 작동하게 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운영체계가 있습니다. 영어로 그냥 OS라고 해요. 먹는 OS 말고 OS, 운영체계예요. 이게 이를테면 화면을 켜는 방식, 혹은 뭐 앱을 실행하는 방법, 뭐 아이폰이 다르고 안드로이드가 다릅니다. 또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핸드폰, 이 컴퓨터가 지금은 최신이지만 신제품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거는 구형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그대로 쓸 수 있지만, 아, 나는 그게 싫어. 나는 새로운 것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체계를 다운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을 다운받아도 옛날 운영체계가 내 핸드폰 안에 그대로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것과 지금 받은 새로운 운영체계가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버그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해요. 옛날 내가 썼던 운영체계를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죠. 그래야 온전한 업그레이드가 돼서 내 핸드폰이 최신 운영체제를 탑재한 최신 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운영체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구형 운영체계, 구형 OS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세상적인 방식 있잖아요. 그 OS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옛날 운영 방식 OS, 과연 어떤 것들인가 우리 잠깐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현상들이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결정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새로운 운영체계가 들어와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것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과연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할지, 그것을 고민하고 예수님께 묻고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배웠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냥 인식하지도 못한 채 예전처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그게 뭐예요? 아직까지 내 안에 옛날 운영체계가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또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사람의 인정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인정이 알게 뭐야. 무슨 열정페이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인정해줘야 마음이 안심이 된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도 아직까지 내 안에 옛날 운영체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운영체계가 남아있다는 증거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어떤 걸 계획했는데 나름대로 잘 계획을 세우고 기도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쌓아왔던 어떤 금자탑 같은 그런 믿음, 그 모든 신뢰가 그냥 단번에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뭔지 아세요? 내가 사실 하나님 없이도 예전에 잘 살았잖아요. 그런 운영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운영체계, 그게 바로 옛날 버전 OS라는 겁니다. 이 OS를 오늘 말씀은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삭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자꾸 버그가 걸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의 방식이 충돌해요. 거기서 우리는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버그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일단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평안하지 않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불안하다는 거죠. 염려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용서해라? 아니에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염려하지 마라, 불안하지 말아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도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질문 목사로서 제일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중요한 기로에 있는데 A를 선택해야 될지 B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주는 선택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은 불편하지가 않아요.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별로 영향가는 실질적으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은요, 그냥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뭔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성도와의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야기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목자들 중에 모든 목자가 다 선한 목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목자도 있어요. 게으른 목자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양들, 성도라는 양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이 선한 목자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뭘 만나요? 푸른 초장을 만나고요. 양은 겁이 많아서 주위에 포식자가 있다는 어떤 조그만 김새라도 느껴지면 잠을 자지 않습니다. 남자분들 행군할 때 보면 너무 피곤하는데 계속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졸면서 걸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졸면서 저는 꿈도 꿨어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 얼마나 나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나에게 신뢰를 주는지 양의 습성마저 잊어버린 채 푸른 초장에 누워서 잠을 자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평안함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요, 내가 이 구형 OS를 내 안에서 의지를 가지고 삭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런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실행이 되지 않아요. 버그가 걸리고 계속 멈춰서 있고 계속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게 반복되면 나중에는 분노가 돼요. 오늘 바울은 이 영적인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옛 습관들, 오래된

어떤 삶의 운영체계들, 그것을 산 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 올려놓으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러니까 옛날 내 운영체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산 제물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은요, 지금 나를 또 죽여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옛사람도 거기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소위 영접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의 옛 자아는, 옛 구습은 이미 장사를 지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자꾸 장사 지낸 그 무덤을 파헤치는 겁니다. 파헤쳐서 죽어있는 내 자아를 다시 끄집어내서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넣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실제로 행하는 종교도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부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 의식을 행할 때 시체를 꺼냅니다. 꺼내서 어떤 고스트, 귀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을 여기에 넣어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일본에 가면 음양사라고 하는 무당들이 있어요. 이들도 똑같은 것을 합니다. 죽은 사람을 갖다 놓고 귀신이 여기에 들어가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것. 이제 그런 것을 영화화한 게 곡성이라는 영화에 나오고 파뮤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기인한 미국 귀신이 뭐예요? 그게 좀비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내 삶에서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옛날 내가 했던 내 의지대로, 내 쪼대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처럼 보여요? 좀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좀비가 뭡니까?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게 좀비잖아요. 그래서 이 옛 구습을 바울이 뭐라고요? 산 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서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오해합니다. 십자가는 나 대신에 예수님이 못 박혀서 죽으신 것.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프리패스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옛 습관, 옛 OS, 그 운영체계도 함께 예수님과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장사시킨 내 못난 옛 자아를 내가 다시는 살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죽이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 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거룩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오해하니까 예배도 오해하더라고요. 우리는 예배를 티켓을 끊고 공연을 우리가 보러 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뭔가 품이 있는 소비활동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시장경제에서는 어떻습니까? 돈을 내는 사람이 뭐예요? 갑이잖아요. 아, 내가 샀는데.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갑이 돼야 되는데 잘못된 예배는 내가 소비했는데 내가 갑인 거예요. 그건 예배가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인 숙제처럼 생각합니다. 숙제가 어떤 겁니까? 우리 숙제 다 끝나면 엄마 나 숙제 다 했어. 이제 내 마음대로 놀아도 되지? 응, 마음대로 놀아. 숙제했으니까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의 언어와 표정과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내가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자꾸 분리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교회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편의점처럼 많아져도 세상을 정화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너무나 순전하고 너무나 은혜 받은 모습인데 그냥 숙제 끝냈으니까 집에 가면, 회사에 가면, 아이들에게는 똑같이 변화된 모습 없이, 그게 예배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나의 표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가,
그 병

변화된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 그래서 산 제물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이 예배 중에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있죠. 주일 오전 11시 참담중앙로 106번 길 65-14번지 5층 한두 시간 드리는 그 예배.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고 실은 그때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찬양하는데 나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 거. 한나도 하나님은 그날 예배 안 받으셔요. 그 예배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앞에서 찬양하고 드럼치고 기타치고 뭐 봉사 열심히 해도 삶의 예배를 실패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장 내일이 되면요 또 어김없이 우리에게는 억울한 일, 또 화가 나는 일이 아침부터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를 괴롭힐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일날 받았던 그런 은혜로운 마음 단 1도 남아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 마음 같으면 마음속에서부터 뭐 욕이라도 한 바가지 그냥 쏟아부을 텐데, 그런 마음이 폭발할 것 같은데 바로 그 순간 그 감정을 억누르고 신앙인의 품격을 여러분이 지켜낸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그 옛날 내 OS, 내 옛습관을 산재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을 내 삶의 예배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화려한 조명 안에서 뭐 어떤 찬양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이를 악물고 신앙인의 품격을 지켜내는 것.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임재의식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 어떤 작은 것을 결정할 때도 주님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 그러한 물음과 그 물음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방향을 결정지어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 삶의 제단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옛 자아는 이미 어디서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미 함께 못 박혔어요. 하나님이 이미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는 무덤을 파헤치지 않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의 전부입니다. 삶의 모습 가운데 내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옛날의 방식 운영 체계들을 성령 안에서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딜리트 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와 다른 예배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게 예배인 줄 알았는데, 예배는 예배가 끝난 후 실은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못난 모습,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때의 내 못난 자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 자아도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 무덤에 가서 그것을 파헤치고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을,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염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워서 흔들어서 내 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106번 길 65-14에 위치한 소망의 언덕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478-9623, 010-7478-962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공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시편 143편 11절 말씀. 아멘. 다윗은 깊은 눌림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공의로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일으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환난 가운데서 끌어내는 분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마음이 메마르고 이유 없이 지치고 아무 힘도 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타들어가며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단지 상황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힘보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낙심한 마음과 무너진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절망 중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며 부르짖었듯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요, 깊은 환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은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 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기다리며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손영진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0: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이 가사가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요.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위치한 미랄두레학교 교목이신 안점수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소망의 기도 이 시간에 시작하면서요, 우리 소망의 가족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 월요일에 기쁜 마음과 새 힘으로 승리하며 이 한 주를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주께 나아가 감사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5월 25일 월요일 소망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연휴 또 대체 공휴일로 많은 사람들은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과 나라를 안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열매 맺고 주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새로운 한 주를 소망을 안고 시작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기쁘고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고 새로운 한 주간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긍휼을 허락해 주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도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도를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첫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9772번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지난 13일 손목 수술을 받아 치료받고 있습니다. 손목은 27일경 실밥을 뽑고 구안화사 얼굴은 앞으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간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손목과 얼굴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9772번님의 손목과 얼굴이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9772번님 손목을 수술하고 구안화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기도하며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아멘.
0: 지난 13일 손목 수술 받고 27일경 실밥을 뽑는다는데 빠른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1: 아멘.
0: 아무런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더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얼굴도 주의 성령이 어루만지셔서 구안화사도 3개월에서 5개월 걸린다는데 그 이전에 성령께서 어루만지셔서 빠른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9772번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손목을, 얼굴을, 구안화사를 고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9772번님을 안아주시고 어루만지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회복되는 그 은혜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개인 회생을 통해 탕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이미 이루신 하나님만 붙들고 입을 크게 열어 채우시는 큰 재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익명의 성도님 낙심하지 않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0: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여호와를 향하여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익명의 성도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개인 회생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할 곳을 허락하시고 땀 흘릴 때 그 손의 열매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누군가에게 베푸며 살 수 있는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1: 아멘.
0: 때로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칠 때

0: 우리가 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 그 순간이 여호와를 향한 손을 내밀고 의지하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익명의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이 되도록 축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시편 29편 11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익명의 성도님의 앞날에도 주께서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0377번님.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 가족 구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생명복음의 주님의 은혜로 올해 10가정 전도할 수 있게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0377번님, 이 선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10가정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0: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안고 이 나그네 인생길을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0377번님,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합니다. 믿지 않은 가족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프고 안 믿는 친척들을 보면서 하나님 탄식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0377번님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신 것처럼 안 믿는 가족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믿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친척들에게도 복음의 향기가 진동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 다 예수 믿고 하늘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며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모든 친척 가족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해는 10명이 아니고 10가정 이상을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멘.
0: 성령님, 0377번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1: 아멘.
0: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의 입술을 열 때, 듣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이 열어주셔서 예수를 영접하고 10가정 이상을 전도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주님이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표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 아멘.
0: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위치한 미라의 두레학교 교목이신 안점수 목사님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니까요.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들, 또 목사님께 기도 받고 싶은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사연 기다리며 박희봉의 음성으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0: 아멘. 다음은 708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코 고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밤새도록 생활관 전우들이 옆에서 힘들게 하고 있나 봐요. 주님께서 아들의 코골이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들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고 내무반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아 주님께서 우리 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7087번님의 아드님, 이 코 고는 것과 전우들과의 관계가 아, 속히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708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커서 군내 입대를 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이 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0: 아멘.
1: 군 생활 가운데 성령님 도우셔서 전우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아들이 코골이를 좀 심하게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의 생활관 전우들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또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7087번님의 아들의 코골이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군생활 어려움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0: 아멘.
1: 내성적인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 어쩔 수 없는 자신의 그 상황도 전우들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도 받고 곧 전우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7087번님의 아들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0: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군생활 되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코골이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성령이 어루만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우들과의 관계, 본인의 문제 해결도, 코골이도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9507번님. 오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신천지에 빠지셨던 분께서 드디어 어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아직은 등록 안 하고 일부 예배 나오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나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속히 마음 문을 열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아, 이분께서 정말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50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을 전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주변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신천지에서 헤매고 나오지 못한 한 영혼이 드디어 어제 교회에 나왔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그의 첫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은혜 안에 머물러 성령 이끄심을 따라 예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바른 진리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그 마음을 성령이 붙잡으셔서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셔서 미혹의 영이 악한 것들이 틈못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있는 신천지의 모든 사상도 성령이 뽑아내시고 거룩한 영이 속사람을 지배해 주옵소서.
1: 아멘.
0: 다스려 주옵소서. 9507님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하게 하셨으니 신천지를 나와 예배당으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으니 결과까지 아름답게 열매 맺어 주 영광 드러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0033번님.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 중인 이명진 언니는 지인인데요. 아, 그런데 원치 않는 사고로 그분의 엄마 양금수님이 수술하셨는데요. 머리를 너무 많이 다치셔서 위독하다고 합니다. 긴급으로 기도 제목 올리고요. 생명이 많이 위독한데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가 또 이런 낙심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 마음속에 소망과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 모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0033번님 전파 선교사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도합니다. 아는 언니 지인인 이명진 언니를 전도합니다. 아직 전도 중에 있는데 원치 않게도 이명진님의 어머니 양금수님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머리를 많이 다쳤습니다. 이독합니다. 생명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픕니다. 0033번님 기도하며 소망이도에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1: 아멘.
0: 여호와께서 양금수님을 어루만지시고 그의 머리를 회복하시고 생명을 건져주시고 딸 이명진 씨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남은 인생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
1: 아멘.
0: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가족 지체들이 환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쳐 주옵소서.
1: 아멘.
0: 영육간의 강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0: 노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늘 은혜 안에 머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소망인기도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미랄두리아급 교목이신 안점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낙심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힘과 능력보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5월 27일 수요일부터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심선교회에서는 예심전도사관학교 광주지역 1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수원동에 위치한 서림교회 수원예배당입니다. 강사는 예심선교회 대표 김기남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214-8806번, 010-9214-88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 생명존중위원회에서는 호남지역 교회와 함께 생명존중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교회의 실제적 참여 방안을 나누기 위해 호남지역 생명존중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1부는 예배, 2부는 축하 및 특강, 3부는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되며 총회석이 김용대 목사님의 말씀과 전총신대 윤리학과 이상원 교수님의 특강으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국에 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

에서는 전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천국과 지옥 간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천주영 선교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 장소는 광주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68-6091번, 010-2668-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회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년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5-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 남구 효 1호에 위치한 월광 더 센트 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인가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나라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석가 탄신일이라고 연등을 만들고 또한 그곳에 가서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제가 중학교 갓 들어갔을 때 고타마 시타르타의 책 해리만 에세의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뇌에 쌓여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수고했던 그가 강가에서 뱃사공도 하면서 또한 한 아이의 아버지요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살면서도 고뇌에 쌓여있지만 결론은 아무리 돌을 닦고 돌을 닦아도 인간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한 한 명의 인간이었음을 보고 아 곧다마 스탈타는 신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좋은 스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는 신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확실히 가슴에 새기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말씀에 예수님의 탄생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탄생의 순간 한 아기의 출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그 자체셨습니다. Jesus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and is the Son of God.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 말씀이 나옵니다. Mary was found to be pregnant with the Holy Spirit.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 가운데 태어난 보통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아래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가 있지 않습니다. But Jesus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 자체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죄인의 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도 죄인이셨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또한 수천 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참 구주임을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말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감동이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줄 수 있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말하였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크리스토 메사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사도 말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닦고 지식을 배우고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인간의 한계성에 부딪혀서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라든가 또한 노교라든가 수많은 곳에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깨달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 욕심 때문에 인간은 그 한계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지라도 한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친히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 백성 만드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소개됩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Their name is Immanuel.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Immanuel means God with us.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외롭고 방황하는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짓고 이브가 죄를 지었지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수없이 외우고 또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하고 말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

0: 61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천국의 소망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하셨고 병든 자와 함께 하셨고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도 죽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2500년이 넘었지만 그는 아직도 한 줌의 흙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구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가진 집안의 인맥으로, 나의 학벌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당히 말하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무속에 빠져 있는 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 석가에 가서 무릎 꿇으며 복을 비는 자들에게 말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의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함을 가르치고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의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가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라. 때때로 근데 저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예,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저 예수를 믿습니다. 말하지만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좀 가진 게 많고 이러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쉽게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철저히 자기 에고이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셀피니스 이기주의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진정 내 안에 있다면 그런 예수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가야 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맘쩍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다. 없느니라.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 No one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Jesus is the only way.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나타내야 됩니다. 말도, 행동도, 삶도 왜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는지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 행동 한마디를 하나를 할 때, 또한 누군가를 대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공감하시고 나를 구원한 것처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왜 예수가 구주인지를 친히 섬김으로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남구 효 1호에 위치한 월광더 센트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355-7701번, 010-7355-7701번 월광더 센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1: 구속을 이루신 주께서 승천하시며 남기신 두 가지 명령이 대한민국 교회와 광주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까운 자에게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숫자를 채우며 보내주신 성령님의 권세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선교사역에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광주의 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1600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반석 되신 주님, 전도와 선교를 위해 광주 극동방송과 그리고 극동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24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함께 부르짖는 기도, 만입을 모아서 주의 성호를 찬송하는 찬양의 영광을 받으시고 극동가족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큰 믿음을 선물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물질로 섬기게 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과 그리고 교회로 예배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좋은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오는 6월 13일 도심에서 열리는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를 3주 앞두고 한국교회의 영적 갱신과 악법 저지를 위한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차별금지법뿐 아니라 22대 국회에 발의된 각종 독소조항의 행정적 폐해를 폭로하는 강력한 전선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2: 거룩한 방파제 준비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세속화의 물결을 막아서기 위한 토요 연합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장 김운성 목사는 오늘날 교회가 기초부터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한 것은 인간의 욕망을 축복으로 포장한 세속화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목사는 가려운 곳만 긁어주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눈물의 회개 기도가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특검과 설교에 나선 교계 지도자들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규제법 등의 정체를 폭로하며 법리적 행정적 독소조항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특히 강단에서 성경적 진리를 선포할 때 수억 원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고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교회를 고발하는 소송 비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재정적 폐단이 지적됐습니다. 발제자들은 차별금지법이 죄를 죄로 말하지 못하게 재갈을 물리는 악법인 만큼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성도들이 시세를 분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구의 신학교와 강단이 무너진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오는 6월 13일 도심대회에 수많은

0: 많은 성도들이 결집해 세계 최초로 거룩한 방파제를 완성하자고 준비위원회 측은 당부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노량진 교회가 창립 12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고 세속화의 파도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사수하며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다시 믿음의 빛을 발하라를 주제로 어제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교회 본당에서 열린 예배는 여충호 담임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지난 세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장 정훈 목사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란 제목의 설교에서 120년의 유구한 역사는 사람의 성과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시간이었다며 노량진 교회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의 도전 속에서도 시대를 밝히는 복음의 등대로 쓰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충호 담임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선배 신앙인들의 눈물의 기도와 청지기적 헌신 위에 오늘의 재단이 세워졌다며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실의 거룩함과 가정윤리 수호가 시급한 시점에서 다음 세대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사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량진 교회는 이날 반세기 동안 교회를 파수한 장기 출석 성도들에게 기념패를 전달하며 오랜 공적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국가적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세대 영적 부흥을 가속화하기 위해 신학과 행정력을 총동원한 출산 장려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예장합동 부총회장 정영교 목사는 지난 22일 경기도 화성 주다산교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민족 멸절과 교회의 복합위기를 경고하며 공동체가 함께 양육을 책임지는 트라이앵글 출산대책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정 목사는 출산을 인간의 경제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오는 9월 총회장에 취임하는 대로 총회 차원의 전사적인 출산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라영환 총신대 교수는 지난 16년간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세속사회가 결혼과 출산을 손해로 여기기 때문이라며 출산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성경적 세계관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단법인 샬롬인더월드 이사장 권순욱 목사도 이 운동을 국가인구대책에 머무는 출산 장려가 아닌 하나님 형상 생육번성 축복운동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하며 교단 지도부가 바뀌어도 사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총회 내 상설특별기관 설치를 통한 초교파적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장기기증의 고귀한 가치를 알리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감동의 음악회가 부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부산광역시와 사단법인 한국장기기증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느헤미야 미니스트리가 주관한 생명나눔 음악회가 지난 21일 부산진구청 대강당에서 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강치영 한국장기기증협회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장기기증은 숭고한 시대정신이자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라며 음악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길 기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고신대 총장을 지낸 테너 안민 장로와 메조소프라노 정진희 권사 부부의 이웃사랑 선율을 비롯해 고신 권사 선교합창단의 웅장한 하모니가 이어지며 객석의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협회 측은 이번 음악회가 단순한 문화 공연을 넘어 소외된 환우들을 위로하고 시민들의 장기기증 서약 동참을 이끌어내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생명 수호를 위한 공동체적 나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영역으로 꼽히는 가족과 부모 전도를 위해 문화적 소통과 진심 어린 효사역을 결합한 초청 잔치가 열렸습니다. 유튜브 행복한 전도의 삶 TV와 전도연합팀은 지난 23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비신자 부모와 친지 등 32가정, 95명을 초청해 제3회 부모님 효도잔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녀들이 부모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과 화가들이 재능기부로 그린 부모 캐리커처 액자 선물, 연예인들의 효도 공연 등을 통해 관계의 문턱을 낮추고 복음의 진리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방식으로 전개됐습니다. 축사를 전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한 사람의 믿음은 개인에 머물지 않고 가정과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며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의 인내로 소망을 잃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화 서울설린교회 목사는 평생 수고한 부모에게 영원한 생명의 천국 소망을 붙들게 하는 것이 자녀의 가장 큰 소명이자 사명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오늘 플러스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 동족들에게 무리한 세금을 거두어들이며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던 세관원이었습니다. 오직 세상의 물질과 자신의 안위만을 구하며 살았던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구약성경의 모든 위대한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없는 근심과 걱정의 늪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 명확한 길을 제시하십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은 우리 영혼을 무겁게 짓눌러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가오지 않은 내일 일과 무엇을 먹고 입을지에 대해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결핍에만 초점을 맞추면 한없이 불안하고 비참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오직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로 옮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넉넉한 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당장 눈앞의 문제나 내일의 두려움 앞에서 아무 염려 없이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에 빠지려는 그 인간적인 본성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작은 신음과 필요까지도 세밀하게 돌보고 계신다고 거듭거듭 우리를 격려하며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플러스의 은혜로 다가오시며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에 살고 있는 김정한 장로입니다. 성기는 교회는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 1차적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 제2차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양산에 자그마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그 당시에 참 저희가 전역할 시기에는 취업하기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제약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정년퇴직까지 근무하다가 정년퇴임하고 나서 제가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양산에 근교에 있는 일반 회사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양산 온누리교회에 섬기시는 김정한 장로님 오늘 주인공입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 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흔한길 목사님이신데요. 아주 말씀이 좋으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모든 일에 활동적이며 정도 많으십니다. 아주 목사님은 금

0: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과의 거리감도 없습니다. 또 국내외에서 선교회도 많이 하십니다. 선교회도 많이 하시고 또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여 예배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축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 온누리교회는 건강한 행복한 교회입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1: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김정한 장로님을 부르시고 또 찾으셨습니다.
0: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의 소개로 동네 자만교회에 나갔었습니다. 나갔는데 그때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 잠시 중단했다가 군대 전역하고 학교 마치고 취업해서 가정을 꾸린 후에 양산 예비사 동원훈련 가가지고 입소 예비군 동원훈련 들어가서 동료 옆에 동료한테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시작이 이제 41년이 됐습니다.
1: 입소 예비군 동원훈련에서 옆자리 동료와 어떤 만남이 있었던 걸까요?
0: 기억납니다. 훈련 중에 식사 시간에 식사를 따와서 받아와서 식사하는데 그분들이 식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아이고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니까 그렇다 하길래 저는 교회 가니까 서먹서먹해서 교회 분위기 적응이 안 된다고 했더니 그분들이 동원 훈련 마치고 토요일날 마쳤는데 일요일날 아침에 그 당시에 성령체가 기했는데 교회 목사님 1호차를 가지고 저희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저희 아내랑 저희 첫째 아이랑 같이 온 가족이 교회 가서 등록하고 기름 촬영하고 성경책 선물 받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그래 다니고 있습니다.
1: 김정한 장로님은 과로로 쓰러져 죽을 고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은혜의 간증이 있습니다.
0: 제가 젊은 날에 열심히 너무 일하다 보니까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참 병원에서 힘들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우리 승리는 교회에서 정말 전 교인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40일 작정해서 하고 또 40일 작정 한 번 더 했습니다. 80일 작정 기도하면서 하는 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건강을 회복해 시켜주시고 지금은 일상생활에 다시 복직할 수도 하는 게 더 축복해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회복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1: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30편 2절의 말씀입니다. 김정한 장로님은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극동방송과 함께 선교하고 동역하는 전파 선교사입니다.
0: 극동방송은 제가 옛날 아시아 방송도 가끔 들었고요. 차원 극동방송 지을 때에 벽돌 헌금도 제가 그때 참여했습니다. 또 가끔 이제 교회 방송국에서 군선교할 때에 큐티책 보낼 때도 참여했고 또 몇 분 참여하면서 그걸 제가 전파 선교사로 쭉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방송 선교야말로 하늘길 설아가신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서 전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지만서도 제가 미약하지만 작은 정성이라도 전파 선교사로 참석하는 것이 제 큰 보람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 선교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딸에게 아빠 엄마에게서 귀한 선물로 찾아온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한다. 항상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박수를 보낸다. 교회에서도 반주자로 찬양대원으로서 섬기는 모습이 은혜스럽고 내 마음이 든든하다. 항상 험한 세상에서 살 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고 교회에서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훗날의 교회 귀한 정직이로 성장하여서 좋은 사명 잘 감당하길 바라며 주님 나라 학장사회에 크게 책임받기를 기도한다. 사랑하는 딸들에게 아빠가 방송으로 마음을 전한다. 보배야, 보영아, 정말 사랑한다.

0: 사랑하는 두 딸을 향한 김정한 장로님의 사랑의 목소리에 이어 역시 두 딸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 예, 저희는 저 공개에 찬 두 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두 딸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위감, 믿음 좋은 사위감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0: 끝으로 함께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을 향한 격려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렸습니다.
1: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지금 무더운 계절입니다. 더위로 인해서 믿음 약해지지 마시고 더욱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예배자로 심서주시길 바라며 하느님께서 축복하시는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0: 함께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양산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정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식량난. 지금도 여전히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아픔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군대를 파견하면서 식량 원조도 받았다고 하는데, 또 그리고 이전보다는 생산량도 늘어나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있었는데요.
1: 네.
0: 지금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심각한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리고 북녘계 주민들은 봄이 제일 무섭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0: 네.
1: 당장은 굶을 수는 없으니까 수확기인 가을에 시달릴 것을 알면서도 돈주들에게 고리대로 식량을 구워가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실에 농촌의 청년들은 일거리를 찾아서 도시로 나서고 있다고 하죠.
0: 네. 그러면서 또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니까 농촌 지원에 동원이 되는 북한의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북한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이 북한의 더 나은 삶, 또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하루의 한 끼를 걱정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의 마음을 모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오늘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또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을 북녘계 성도들도 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오늘도 북녘 주민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예수전도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할게요.

0: 생방송 OFP데이 오늘의 첫 찬송 함께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전해드렸는데요. 주님 품 안에서 우리는 근심 없이 살아갈 방법을 압니다만 북녘의 주민들도 주님을 알아서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네.
0: 오늘 하루 한 끼 먹는 것조차 힘들어서 어떻게 오늘을 보내지 어떻게 먹을까 염려하고 있을 북녘의 주민들이 하루 그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먼저 그 기도의 한 줄 보내주신 분 계세요. 복음통일 아자아자 아자 하시면서 익산에서 5879님 그리고 수원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며 휴일에 밭에서 상추 뜯으면서 극동방송 들으며 응원합니다. 감사해요.
0: 그래 오늘 대체 휴일이라 또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들으신 분도 있으시고
1: 네.
0: 저희처럼 저희도 정상 출근을 했는데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함께 하시면서 또 같이 복음 통일에 대한 마음들 특별히 오늘은 쉬는 또 학생들도 많을 테니까요.
1: 그렇죠.
0: 가족들과 함께 같이 품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보내실 수가 있는데 이분께 선물 드리고 싶어요.
0: 네.
1: 전북 군산입니다. 서비스 직업이라 오늘 출근하면서 점심시간에 극동방송 들으며 식사하고 있어요. 소화도 잘 되고 지금이 꿀 같은 시간입니다.
0: 와,
1: 저희랑 같이 출근하신 우리 우리 요 청취자분에게
0: 네.
1: 최별영 청취자분에게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0: 그래요. 조금 쉬는 시간도 푹 아주 좀 행복하게 쉬시고 또 네. 다시 재충전하셔서 다른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출석체크뿐만 아니라 한 줄 기도 오늘 문자 샵 1069번 또 어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 꼭 적으시고요. 오늘도 남북 간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월요일 순서는요.
1: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을 함께 나누고요. 그 찬양을 북녘 땅에 전하고 싶은 은혜의 이야기들을 고백하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0: 퀴즈로 마음의 거리를 한 뼘 한 뼘 좁혀봐야겠죠. 우물정 1069번으로 잠시 후 만나보는 북한말의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예.
0: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퀴즈도 잠시 후 맞춰주시면 되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출석 인사도 OFD의 끝나는 시간까지 받아보고 있으니까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1: 지선의 감사 찬양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고요. 오늘 한뼘 차이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0: 자,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오늘은 연휴로 보내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다른

0: 보다 참여가 많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전국에서 지금 벌써 출석 체크가 막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울산에서도 그리고 전라도 순천에서도 오셨어요.
1: 출석 회원이세요.
0: 네.
1: 영화 보고 아내와 같이 방송을 듣고 계신데.
0: 이야. 선물 받은 생 미나리 입에 쌈싸 먹고 겉절이 해주시. 이야, 이거 생각만 해도 그죠?
1: 네.
0: 저 밥 먹은 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1: 아니 오늘 퀴즈까지 맞추시고 선물 하나 더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자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북한이 고향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뭔가 알쏭달쏭한 북한어 표현이 하나 나오니까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정답을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병 차이.

0: 여보, 아니 이거 물량이 왜 이래요? 또 어방했구만요.
1: 어방? 그거 지 위치 잘못 기억했다 뭐 그런 말 같은데 자기야. 내가 지금 잘못 가져왔어?
0: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라면이 한강이 된단 말이에요. 물을 그렇게 제대로 못 받아요.
1: 물. 아 그게 아,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딱 넣었는데 딱 들켰구만.
0: 딱 들켰지요? 역시 여보가 어방하게 했다는 거 난 금방 알겠단 말이에요. 얼른 물 좀 퍼내시라요. 맛이 없어져요.
1: 아 알겠어. 아니 난 한 개만 끓여봤지 세 개는 또 처음이라.
0: 남자가 이렇게 어방하게만 하면 어떡해요. 나랑 살면서 앞으로도 돈 쓰는 것도 돈 모으는 것도 다 어방할 거예요?
1: 아이 아니지. 날 또 뭘로 보고. 그런 건 또 다르지.
0: 아무튼 얼른 퍼내시라요. 네 얼른요. 배고프단 말이에요.
2: 진짜 라면 물은 제대로 맞춰야 됩니다. 어방하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3: 맞아요. 조금만 넘쳐도 이렇게 어방해서 나를 믿고 어방해서 하면은 싱겁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2: 맞아요, 맞아요. 오, 0112님 바보. 어방하다 뜻은 바보입니다 하셨는데, 아니 뭐 바보라기보다는. 지능이 떨어지는 이런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2: 자, 어방하다라는 북한어 표현이 나왔는데 오늘 우리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자, 우리 남쪽에서 쓰는 우리가 보통 쓰는 말 뜻을 여러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1번
3: 어림잡다.
2: 어림잡다. 2번
3: 어리둥절.
2: 어리둥절이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겠습니까?
3: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2: 네.
3: 어방하다라는 북한어 표현이 1번 어림잡다일까요?
2: 네.
3: 아니면 2번 어리둥절일까요?
2: 정확한 표현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대충 그냥 눈대중이나 생각으로
3: 그쵸.
2: 이렇게 잡다 뭐 이런 의미예요.
3: 짐작으로 대강 헤아리는 것.
2: 네.
3: 시라고도
2: 짐작으로
3: 이야기도. 네.
2: 대강 헤아리는 것. 그러니까 뭐든지 꼼꼼하게 철저하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할 때가 있는데 라면 물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거기 써 있어요. 550ml라고. 그래야 그 맛이 납니다. 이 연구원분들이 가장 맛있는 맛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걸로 해놓은 거거든요.
3: 네. 이게 나에 대한 어떤 근거 없는 신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어방이 되는 게 뭔가 많아요.
2: 그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요리할 때 하여 뭐 몇 티스푼 뭐 몇 숟가락 이런 나 그냥 대충 손맛이지 뭐.
3: 아 근데 또 네. 반대로 생각하면 어머님들을 생각을 하면 권사님들은 이렇게 어방
2: 하셔도 돼요.
3: 완벽하죠.
2: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정 어방하셔도 된다.
3: 저는 일단 안 된다.
2: 네, 저는 좀 아직 멀었다. 어떤 땐 되고 안 된다. 자, 어방하다라는 북한어 표현인데요. 우리말 뜻은 1번
3: 어림잡다.
2: 2번
3: 어리둥절.
2: 정답 어디래요?
3: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2: 네.
3: 우물정 1069번입니다.
2: 네. 지금 오답 보내주신 분들이 가끔 있으시거든요. 우리 0487님
3: 새싹이 원이신 0777님 네. 다시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2: 그렇습니다.
3: 특히 건설 개통에서는 어방을 내면은 안 됩니다. 7799님 건설 쪽에 계신가 봐요.

0: 아이고. 아주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뭐 건물 짓거나 이럴 때 그렇죠. 철저하게 계획된 대로 맞아요. 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가 배우고 하는 것에도 이게 대충 대강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죠? 자,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
1: 어림잡다.
0: 어림잡다. 2번
1: 어리둥절.
0: 자,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요. 오늘 월요일에 코너 만나볼게요.
1: 마커스의 찬양하세 찬송할게요.

0: 제가 이 찬송가를 선택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살아나가지 못하고 자그마한 환경에 마음이 흔들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를 회개하며 앞으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는 마음이 없이 남은 인생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찬송에서처럼 시험을 당할 때도 언제나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 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세상이 것보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는 마음을 주시고 정죄함보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 자신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서슴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북한이 고향인 박명옥 자매의 오늘의 선곡을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하루가 가장 선한 모습으로 펼쳐지기를, 사랑과 말씀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기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북한이 고향인 박명옥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0: 여러분도 함께 우리 북녘에서 탈출하신, 탈북하신, 그리고 이곳에 정착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한병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1: 오늘 어방을 대다. 어방이라는 북한의 표현이 있어요.
0: 네, 어방하다.
1: 무슨 뜻일지 1번이 어림잡다.
0: 네.
1: 2번 어리둥절. 근데 우리 9076님은 네. 이 번호를 그냥 어방대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0: 아하.
1: 3번 어림잡다 하시면서.
0: 3번이 없었습니다. 자, 1번과 2번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데.
1: 네, 그렇죠.
0: 어떤 분께서 저는 여성복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방잡다가는 옷이 안 맞더라고요 하셨는데, 그렇죠. 이런 것도 치수도 정확하게 잘 제거하셔야 돼요. 자.
1: 그리고 1117님, 아까 그 새싹회원이세요.
0: 네.
1: 29주년 결혼 기념일이라서 집사람이랑 점심 먹으러 나오는 중에 정답을 보내셨어요.
0: 네.
1: 늘 부인한테 미안한 마음입니다.
0: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신 거죠?
1: 이미 로맨틱하신 것 같은데.
0: 유유. 앞으로도 예, 더 행복하게 만드시면 되죠, 뭐. 그쵸?
1: 그쵸.
0: 자.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이
1: 어림잡다.
0: 어림잡다. 2번
1: 어리둥절.
0: 그 아내의 마음도 어방되지 마시고 정확하게.
1: 그렇죠. 그렇죠.
0: 원하는 바가 뭔지, 왜 서운해하는지. 아셨죠? 자, 샵 1069번 극동버스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요. 선물까지 소개해드릴게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 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긴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채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0: 홈츠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편체 퀴즈 정답은요?
1: 정답은 1번 어림잡다입니다.
0: 네, 어림잡다. 아내 마음도 어림잡아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 하셨는데
1: 5379님 그래도 정답은 맞춰주셨어요.
0: 그래요.
1: 잘 맞추셨어요.
0: 어림잡지 마시고 정확하게 잘 파악하세요. 그게 능력입니다 하셨죠.
1: 교통사고로 어머님께서 다치셔서 요양보원에 계시는 어머님 뵈러 갑니다. 빠른 안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1번 네. 보내시면서 그래도 찬양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빨리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새싹회원이신데
0: 할렐루야.
1: 감사합니다.
0: 자, 어림잡답니다. 여기 대전인데요. 지난번 응원해 주신 거 힘입어서 남편이랑 같이 청주극동 포럼 다녀왔어요. 남편이 은혜 많이 받고 북한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겠다라고 했네요. 와. 감사합니다.
1: 대전에서 청주까지.
0: 저희가 또 이럴 때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울산에서도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길 기도합니다. 290님도 문자 주셨고요.
1: 자주 어림잡다가 음식이 5% 부족할 때가 있어요. 0317님.
0: 네.
1: 그 5%를 사랑으로 또 채워주시고 계시니까. 맛있을 것 같아요.
0: 그래도 먹을 때 맛있다. 너무 맛있어. 내가 먹은 게 최고야. 라고 들으셨을걸요.
1: 맞아요. 네. 가족분들이.
0: 예. 자, 그리고 오전에 상추 따서 이웃을 나눠주고요. 저 늦은 출근했답니다. 1711님 정답 1번 남겨주셨는데 오늘도 힘내세요.
1: 어림잡다 샬롬 PD님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는 이번 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전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어림잡다 저희 카페도 복음 카페인 만큼 한 영혼을 전도하고자 동참하고자 예수님 빵을 만들어 봤어요.
0: 네.
1: 와, 저 이거 AI인 줄 알았어요. 사진을 보내셨거든요.
0: 네. 직접 만드셨나요?
1: AI 빵인 줄 알았어요.
0: 와.
1: 4420님이신데 네. 대단하십니다.
0: 정릉에 도착한 버스 기사입니다. 하시면서 시민들 발이 되기 오늘 저도 출근했는데 정답 1번 어림잡다 참여해봅니다 하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을 맡겨드립니다. 4316님 문자 주셨는데 우리 기사 선생님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의 발이 되어주시고 또 안전 운행하시길 저희도 응원하고도 기도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렇게 어방하게 라면을 만드는 게 바로 접니다. 4611님 한강을 만들어버리기도 하죠. 네. 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 짜게 안 먹으니까 건강에 좋지
0: 건강에
1: 않을까요?
0: 건강에 더 좋을 거예요. 예. 자, 인천에서도 포항에서도 정답도 남겨주신 분들 계시고요. 이분들 가운데 오늘 당첨되신 분은?
1: 우리 남편이 커피를 항상 어림잡아서 어마하게 해서 맛이 영 그렇습니다.
0: 네.
1: 하지만 계속 사랑으로 드시고 계시니까 이렇게 계속 드시는 것 같아요.
0: 아, 그럼요.
1: 5341님 저희가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사연 나오면 우리 시 고모님께서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네.
1: 1번 보내신 4311님 저희 선물까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0317님 또 춘천에서 공휴일로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0: 예.
1: 정답 1번 오늘도 은혜로운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해주셨던 0606님 저도 삶이 늘 이렇게 어방돼서 부족한 부분을 남편이 채워주고 계신다는
0: 네.
1: 4228님 그리고 몇 분 더 선정해서 제가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 있는 답장 샵 1069번으로 받아보시면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0: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샤프 에드워드 데이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4명을 꼽는다면 사도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마틴 루터, 요한 웨슬레가 아닐까 하는데요. 활동한 시대도 다르고 맡은 사명도 달랐지만 4명에게는 기도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은 기도를 통해서 변화했고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경건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당시 매일 3-4시간씩 기도로 영적 전투를 벌이며 부담감과 힘든 마음을 이겨냈다고 하고요. 또 요한 웨슬레는 틈만 나면 기도했고 어딜 가나 기도의 용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닌 성도가 꼭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단 하루도 범하지 않는 성실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부탁하면서 다른 것을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실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압 왕에게 그것을 알기까지 자신의 부모를 부탁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경험을 통해 절절하게 중요성을 깨달은 뒤 현재 당면한 문제에서 그 깨달음을 그대로 드러내며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해 어느 요새에 있을 때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갓 선지자의 말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위험을 무릅써야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순종했고 이전에 안정을 찾겠다고 블레셋으로 피신했다가 죽을 뻔한 경험을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험과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유다 땅으로 기꺼이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끔찍한 소식이 들립니다. 그것은 자신이 거짓말하여 도망할 때 자신에게 떡과 칼을 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성읍 모든 제사장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 다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일은 모두 자신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묻지 않고 그저 자신의 감정과 생각, 특히 두려움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비극의 현장에서 도망쳐 나온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사건의 경과를 듣고 나서야 그 모든 일이 자기 탓이라고 인정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그에게는 교훈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묻고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 자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날 기쁨 날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참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칠게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저는 양강도 해산에서 태어난 리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밖에서 모래알마냥 바람 부는 갈대와 같이 이 세상 길이며 인간 체하의 밑바닥에서 전부 여우지 없어서 이 찬송가를 접하였습니다. 찬송가를 듣는 순간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합니다. 눈물로써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며 세상의 원망의 분노로 자신을 한탄하면서 불만과 복수심 살아올 때면 주님 앞에 나와 전부 여우지 없어서 이 찬송으로 회개하고 저를 씻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접하면서 나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인간으로 새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주님께 여쭈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하면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북녘땅을 위해 또한 기도하는 양강도 해산이 고향인 이영희 자매의 선곡인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의지하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북한에서 온 이영희 자매님은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보혈의 은혜를 구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허락해 주실 주님 안에서 이 찬송을 한 번 더 올려드릴 텐데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먼저 올려드린 찬송 조병희 씨의 목소리에 이어서 박은미 앨범 가운데 피처링의 조항선 씨입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양강도 해산에서 태어난 이영희 자매 선곡인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주말 주일 여러분 잘 보내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또 쉬는 날이네요. 자, 오늘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어제 혹시 막 멀리 떠나가지고 예배 안 드리신 분 없죠? 예배 잘 드리셨죠? 여러분, 이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가 잘 들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이 멜로디만 들리다가 가사가 잘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일 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가까울 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울 때 이런 현상이 있어요. 우리 흔한 얘기로 은혜 받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기도가 잘 되고 설교가 나를 위한 설교 같고, 물론 막 찔릴 때도 있지만요, 찬양의 가사가 바로 내 고백이고 내 이야기고. 그런데 또 사실 이것 또한은 정반대, 삶이 힘들고 속이 막 말이 아닐 때가 있어요. 교회 가기 싫고 말씀도 잘 들리지도 않고.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도 좋고 건강도 또 표정도 좋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내 속사정은 어떤지 돌아보자고요. 기도가 잘 되는지, 말씀이 잘 들리고 있는지, 찬양은 어떻게 들리고 있을지, 내가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 25일 월요일 이 곡으로 출발해 봅니다.

내조를 가까이 하게 함은 빠른 버전, 밝은 버전으로 크룩스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아직도 새깨라가 뭐야? 새깨라? 어? 뭐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이거의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영적인 잠을 깨워드리고 싶다, 그런 의미로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깨워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는 진짜 그 설교가 나한테 하는 설교예요. 막 찔리고, 아, 또 공감되고, 그쵸? 기도도 잘 되고, 찬양의 멜로디도 다 내 얘기고. 근데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을 때는 그 보면 그런 느낌이 안 들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까이 하는 방법은 물론 기도 말씀이 기본입니다. 기도 말씀이 기본이고, 예배도 아주 잘 드려야죠. 어제 예배 잘 드리셨죠?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자,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어디 막 떠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딜 가든 우리 하나님 계시니까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내주를 가까이 해서 이번에는 주께 가까이라는 곡을 같이 나눌 텐데, 주께 가까이 이런 곡도 있지만 주께 가까이 이렇게 좀 밝은 버전도 있어요. 이번 주께 가까이 좀 밝은 버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0: 유 에스터 죽게 가까이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새깨라에 전화 연결되면요 교회를 갔다 교회 드디어 갔다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교회를 가겠다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소식이 안 들려올 때가 있어요. 이분 갈 것 같은데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전화해서 교회를 가셨을까요? 아니면 뭐 요즘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러면 아, 교회 가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아 정말 기쁘거든요. 이 시간에 창원에 계신 분 그때 교회를 가신다고 했는데 가셨는지 저 진짜 아직도 잘 모르거든요. 전화 연결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1: 잠깐만요. 여보세요.
0: 네, 저 신채원님.
1: 네.
0: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아,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아, 네, 잠깐은 괜찮습니다.
0: 예. 지난번 우리 작년에
1: 네.
0: 작년 6월에
1: 네.
0: 통화가 됐었잖아요.
1: 네, 네.
0: 그때 30년 방학이었거든요.
1: 아, 네.
0: 와, 꽤 오래된 방학인데.
1: 아.
0: 그때 우리 라디오 앱에 라이브 찬양하다가 그때 문자
1: 네네,
0: 주셔가지고
1: 맞습니다.
0: 전화를 연결됐는데
1: 네. 네.
0: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서.
1: 아 저는 이제 그 본가로 들어가서 네. 어머니랑 같이 그 본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0: 할렐루야. 30년 방학 끝 맞죠?
1: 네. 네.
0: 지금 그때 계시는 곳이 창원이라고 했는데.
1: 네네.
0: 본가를 들어갔다라는 게 어디예요 본가가?
1: 예. 아 진해예요.
0: 경남 진해.
1: 네, 네.
0: 진해에 지금 어머니가 살고 계세요.
1: 네.
0: 어머니하고 같이 그러면 이제 같이 사시는 거예요?
1: 네, 네.
0: 그러면서
1: 편찮으셔서.
0: 편찮으셔서.
1: 네, 네.
0: 그럼 진해에 있는 교회를 간 겁니까?
1: 네.
0: 어디 교회? 어느 교회예요?
1: 아, 진해 반석교회라고.
0: 진해 반석교회.
1: 네, 원래 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0: 아, 어머님이 혹시 그러면은. 네. 진해 반석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겁니까? 어머님이?
1: 네네.
0: 어머님 원래 다니셨고.
1: 저도 어릴 때부터 거기 다니고.
0: 어릴 다니다가 이제 신채원님이 좀 이제 꽤 오래 쉬셨구나.
1: 네.
0: 진해 반석교회 가니까 어머니가 좋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셨겠는데요?
1: 아, 네.
0: 어렸을 때부터 분들이랑. 우리 막 채원아, 채원아 하면서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1: 네.
0: 그쵸?
1: 네네.
0: 어머니도 엄청 좋아하셨겠다. 그때 그리고 교회 소개를 좀 요청하셔가지고 창원 극동 방송에서

0: 막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1: 아, 예, 전화 통화했었는데, 그때 세관교에 좀 말씀하셔서 제가 가기로 했는데, 그때 뭐 다쳐가지고.
0: 네.
1: 예, 못 가고 있다가 또 급하게 또 이사가 있어가지고. 진해로 가게 됐습니다.
0: 그랬군요.
1: 약속을 좀 못 지켜서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0: 아닙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약속을 지키신 거고, 거기 네. 창원에 있는 교회를 가려고 했었는데.
1: 네.
0: 또 이쪽 진해 쪽으로 이사 왔기 때문에 또
1: 네.
0: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 됐네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고 네. 어머님과 같이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거.
1: 네네.
0: 감사하잖아요. 혹시 옆에 어머니 계시나요?
1: 아니 어머니는 지금 저기 서울 가셨어요.
0: 아,
1: 병원
0: 그래요?
1: 때문에 예.
0: 이 30년의 방학을 끝내고 어렸을 때 다녔던 네. 교회를 다니는 기분이 어때요?
1: 뭐 특별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씩을 갔었기 때문에
0: 네.
1: 그냥 뭐 원래 그 끼어져 있었던 그 기감이 없어진 거 그냥 별 표가 안 났어요.
0: 예?
1: 다들 뭐 30년 넘게 안 다녔던 데를 표가 안 났다고요.
0: 표가 안 났다고요?
1: 예.
0: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셨어요?
1: 예.
0: 그리고 마음은 이렇게 막 떠나지 않으셨었나 봐요.
1: 아, 예, 항상.
0: 항상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1: 네네.
0: 정말 엊그저께 교회를 쉬었다가 다시 가게 된 느낌 같이. 그런가요?
1: 네. 별로 크게 뭐.
0: 다행이네요.
1: 네.
0: 그때 선물은 잘 받으셨어요?
1: 네, 잘 받고. 선물책 주셔가지고.
0: 네네.
1: 글자도 크고 해서 좋아서 어머니한테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0: 성경책이요?
1: 잘, 예. 그때 성경책이 왔더라고요.
0: 제가 성경책도 드렸나요? 그때 식사권하고 예. 커피가 선물로 드렸던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
1: 네, 아니 성경책도 하나 왔었거든요.
0: 아, 성경책도.
1: 예. 아. 글자가 좀 커서.
0: 예.
1: 되게 보기가 좋아가지고 저도 보고 어머니도 보고 하거든요.
0: 잘 됐네요.
1: 네, 그때 너무 받은 게 많아서.
0: 아유, 아니 이제 뭐 그 축하 선물이에요.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된 축하 선물. 하나님께서
1: 네,
0: 주시는 축하 선물.
1: 네.
0: 그때 우리 영접기도 했잖아요. 교회 네네. 가겠다고 결단의 기도.
1: 네네.
0: 이 시간에 저하고 같이 감사의 네. 기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시죠.
1: 아, 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0: 우리 네. 신채원님.
1: 네.
0: 제가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1: 네.
0: 저하고 작년에 이제 6월에 통화가 될 때 그때 네. 9374번님의 그 요청으로 전화 연결이 됐었네요.
1: 아, 네, 맞습니다.
0: 이 누구셨죠? 9374번님이?
1: 예. 아, 친구였어요.
0: 친구?
1: 예.
0: 친구가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이시고 친구가
1: 네네.
0: 우리 채원이 한번 전화연결 한번 해줘라
1: 네.
0: 이런
1: 네.
0: 문자를 보냈었나 봐요.
1: 네네, 맞습니다.
0: 우리 친구의 반응은 어때요? 우리 채원 씨가 교회를 이렇게 잘 다니고 있으니까.
1: 아, 좋아합니다. 맨날 저 볼 때마다
0: 예.
1: 빨리 교회 가라고 기도하라고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0: 네네. 근데 이제 갔잖아요.
1: 네, 그럼 되게 좋아하죠.
0: 되게 좋아하고.
1: 예.
0: 그 친구는 어디 있어요? 같이 지내 계시나요?
1: 창원에 있습니다.
0: 창원에
1: 아니요,
0: 있어요?
1: 창원에, 예.
0: 그 친구, 예, 지금 방송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친구
1: 네.
0: 이름 불러가면서 고마움의 메시지 한번 보내볼까요?
1: 네, 그 대장원. 지연아, 늘 기도해주고 걱정해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해. 우리 40년 우정 변치 말자. 늘 응원할게. 고마워. 사랑해, 지연아.
0: 예, 우리 지연님.
1: 네.
0: 지연님께서 우리 극동방송에 우리 친구 채원 씨를 또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1: 네.
0: 같이 이렇게 또 교회도 다닐 수

0: 있게 됐고 너무 감사하네요.
1: 네.
0: 그때 우리가 우리 지연 씨께도 선물을 드리기로 했나요?
1: 네. 아, 네.
0: 아, 그랬어요? 드린 거죠,
1: 네네.
0: 그때? 자, 이번에는 우리가 축하의 선물,
1: 네.
0: 신채원 씨께 꽃바구니 선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1: 어머, 아니, 지금 이거 방송이에요?
0: 방송이에요, 방송.
1: 어머, 어떡해.
0: 어머,
1: 저는
0: 어떡해.
1: 아까, 어머, 어떡해.
0: 야, 이거를.
1: 저 그냥 전화 통화만 하는 줄 알았는데.
0: 아, 이거 너무 놀라지
1: 아니, 그,
0: 마시고. 원래 새끼라가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전화인 듯, 그냥 일상이듯. 저희가 이렇게 또 제가 하고 있으니까. 자, 꽃바구니 선물, 우리 축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채원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은 뭐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놀라지
1: 아, 너무 좀
0: 않아? 아, 너무 당황스러워요? 아유,
1: 당황스러워. 네.
0: 죄송해요. 미리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예. 가장
1: 아,
0: 좋아하는
1: 저는
0: 인생
1: 그냥
0: 찬양.
1: 전화를 하신 줄 알았어요.
0: 예.
1: 네.
0: 인생 찬양, 어떤 찬양 가장 좋아하세요?
1: 아, 죄송한데, 저 지금 일하러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0: 그냥 찬양 제목만 얘기해 주시면, 가시기 전에 찬양
1: 그,
0: 제목,
1: 뭐지?
0: 가장 좋아하는 거.
1: 은혜라는 찬양이
0: 은혜,
1: 뜨거우니까.
0: 모든 것이
1: 네네네.
0: 은혜, 은혜. 왜 좋아하세요, 이 찬양?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1: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뭐, 어머님이 아프시고 막 이러니까,
0: 예.
1: 항상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0: 예.
1: 어머니 기도 덕분에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0: 네.
1: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그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예.
1: 네네네.
0: 감사합니다. 우리 신채원님,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은혜라는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자, 영혼을 깨우고 있습니다. 30년 방학생 깨웠네요. 어머니와 함께 어렸을 때 다녔던 진해 있는 반석교회 지금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 전화인 줄 처음에 몰랐다가 당황하시고 지금 막 급하게 또 일하시러 가야 돼가지고 그래도 할 거는 다 했습니다. 자,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둘 둘 하나 둘 자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선 김치 정승댁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간장게장의 명가 백인수국게장에서 게장 세트, 매화연에서 궁중음식 지도자가 만든 유자향기 개성약과와 아이들도 좋아하는 인삼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 전문 회사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갓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와 그림의 바람을 따라서 시원한 노래, 시원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도 한번 이거 말씀드렸는데요. 가정의 달 5월 우리가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또 가족의 전도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상이 여러분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를 주시면요, 그 제가 새끼라 이 스튜디오 안에 진행하는 모습도 나오고 우리 새끼라 안에서 가족끼리 서로 전도하면서 사랑을 고백한 그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 사랑 그리고 가족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여러분께 보내드릴 테니까요,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으시면 그 유튜브 링크를 받으실 거예요. 그 링크 여러분 복사하셔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많은 분들에게 또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새끼라에서 전도 요청, 가장 많은 전도 요청 중에 하나가 가족을 전도하겠다는 그런 전도 요청이에요. 언니가 동생을 전도하고 싶다고 요청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교회를 다닌다는 소식이 있어서요, 어떻게 다니게 되셨는지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0: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김민수 PD입니다.
0: 아,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통화 지금 잠깐 괜찮으세요?
0: 네, 잠깐 제가 일하고 있어서.
1: 아, 예, 예.
0: 네.
1: 지난번에 저하고 그때 통화 한번 했던가요? 최근에?
0: 예전에 했었고, 저 이제 예배에, 예. 그리고 건강도
1: 잘 좋아졌고. 나가고 계세요?
0: 네. 아. 또 빠른 저기를 해요.
1: 예? 뭐를요?
0: 유년분네 아침에 이제
1: 예, 예.
0: 그 저기 뭐지 찬양 그거 아. 해서
1: 아, 딸이
0: 단장이 올라가서 이제
1: 아, 그 찬양팀 싱어하는구나.
0: 네네.
1: 아 딸도 같이 딸도 원래는 안 다니다가 같이 다니게 된 거예요?
0: 네. 그 아. 딸이 먼저 다니고
1: 네네.

0: 그때 이종기님 그 언니 요청으로.
1: 언니 맞아요. 제가 안 하고 있었어요.
0: 동생 아 동생 어제 등록했습니다라고 지난번에 문자가 왔었어요.
1: 네. 네.
0: 어디 교회 가셨어요?
1: 여기 평택의 순복음요.
0: 평택 순복음 교회.
1: 네.
0: 그때 올해 1월인가 저하고 통화가 됐었는데.
1: 그쵸.
0: 그때 바로 갔어요?
1: 네. 그 다음 주였을 거예요.
0: 그 다음 주에.
1: 그 주간.

0: 그죠?
1: 네.
0: 우리 언니한테도 그때 화장품이랑 선물 보냈는데
1: 네, 너무
0: 언니가 너무
1: 감사드려요.
0: 좋아하셨겠어요.
1: 아니요,
0: 언니가
1: 언니가 워낙,
0: 예.
1: 예, 좋으세요.
0: 딸도 엄마랑 이제 같이 다니니까 더 좋을 것 같고.
1: 네, 그리고 동생도 다니고 있고.
0: 동생도?
1: 네. 그러니까
0: 동생
1: 아들, 제 아들.
0: 아 아들 딸 아들 다둘다다 갔군요.
1: 네. 네,
0: 미리 다니고
1: 그래서,
0: 있었어요 걔네는?
1: 그러니까 동생은 그냥 무슨 행사 있을
0: 아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엄마랑 같이 이렇게 쭉좀잘 다니는군요.
1: 때. 네.
0: 잘
1: 예.
0: 됐네.
1: 또 애들 아빠가
0: 네.
1: 아침에 태워다 주고 이제 시간대가
0: 아,
1: 안 맞으니까
0: 예.
1: 이제 딸은 또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아침에 일찍 가니까 태워다 주고 또 저희도 데려다 주고
0: 예.
1: 또 데려오고 예.
0: 아빠는
1: 그래서
0: 그냥 기사만 하고 아빠는 예배는 안 드려요? 아직?
1: 네 아직은 그래서 식사라도 그냥 끝나고 편하게 했더니 아직은 그거 예.
0: 그게
1: 그래서
0: 보면은 우리
1: 감사하죠.
0: 애들이 이제 그렇죠. 반대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애들이 이제 서서히 아빠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아빠도 마음 열릴
1: 네.
0: 거예요.
1: 그런데다 대통합 예배가 여기 교회는
0: 네.
1: 마지막 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이제 딸이 단상 올라가서 하는
0: 예.
1: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고 다음에. 네, 원래 이번 주간인데 애들 아빠는 다른
0: 네.
1: 데 때문에 안 되고 뭐
0: 네.
1: 6월이라도 네, 그때 저기 하려고요.
0: 그 아빠도 남편도 옛날에
1: 네.
0: 신앙생활 했던 분이세요?
1: 안 하다가 저하고 결혼하면서,
0: 결혼하고 좀 하다가 지금 안
1: 네,
0: 다니고
1: 그때
0: 계신
1: 이제
0: 거군요.
1: 천안으로 다녔었거든요.
0: 아, 천안에서 이제 평택으로 이사 오시면서.
1: 네, 전 결혼하면서 여기, 예.
0: 예. 이정원님께서 이제 잘 결단하셔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애들이 옆에서 딱 측면 공격하면은 이제 남편도 잘 다녀서 모든 가족이 다 다닐 수도 있겠네요. 그 바라고 기도해야겠다. 예.
1: 네, 진심으로
0: 아,
1: 감사드립니다.
0: 어떻게 7년 만에 다시 예배 드리시니까 어떠셨어요? 그첫 예배랑.
1: 그러니까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되게 뭐라고 할까, 은혜, 그리고 또 찬양 드릴 때랑. 근데 이제 한 번씩 그게 약간 어색한 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밥 먹기 전에 꼭 기도를 하다가, 순간 애들도 엄마가 이제 하면 그때 한입 넣었다가 다시 막 하고, 그런 모습들도 좋고, 그리고 저도 가능하나,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좀 힘을 붙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조금 막 소리지르고 뭐라 할 텐데, 내가 하지 말아야지. 뭐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그런 면이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0: 아, 우리 이정원님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거 진짜 축하드리고 그
1: 네.
0: 뒤로 여기 새끼라 가끔 들어봤어요? 그때 전화 연결된 뒤로?
1: 사실은, 예, 잘못 들어서 언니가 전화 와서 지난번에 그리고 한두달 엄청 아팠어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근데, 네, 다시 또힘 얻어서, 예, 그게 첫 번째니까.
0: 일하는 시간대여가지고 그 시간에 잘못 들으시는군요. 예. 제가 이제 언니한테 전화해봤더니 동생 지금 많이 좀 아프다고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1: 네,
0: 그때 전화 못했고,
1: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아팠을 때가. 네.
0: 잘 그래도 이겨내셨네요. 잘 이겨내셨고.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1: 네.
0: 그때 막 교회 쉬고 있으면 방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방학 끝내고 계약했다 해서 축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1: 네. 네.
0: 선물을 드려요. 예.
1: 어머.
0: 꽃바구니 선물 드릴게요.
1: 네,
0: 예. 지금
1: 감사드립니다.
0: 보니까 일하시는 중에 전화 받아가지고 좀 바쁘신 것 같네.
1: 목소리가 좀 그렇죠.
0: 아, 괜찮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상황
1: 있어요.
0: 가운데 좀 저랑 잠깐 한 1분 기도할 수 있어요?
1: 잠깐만요. 제가 자리를 좀 옮겨야 될것 같아요.
0: 잠깐이면 되니까.
1: 잠시만요. 네. 제가 자리를
0: 아유,
1: 옮겼어요.
0: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정원 씨가 올해 1월에 이제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 결단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바로 가서 참 너무 감사해요.
1: 아니, 그때 되게, 마음이, 가슴이 뭔가, 뭉클해지고, 또, 언니도 그렇고, 또, 저희, 그리고 또, 그쪽 교회에 정말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시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냥 일반 이런 데서는 이익과 막 이런 걸로 하는데 네네. 그게 아니

0: 했는데 너무 예.
1: 그러니까요. 참
0: 너무 너무 거기에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저렇게 나는 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이 정말 좋으세요. 거기 네, 뭐 네. 권사님, 전도사님. 그래요. 너무 감사드려요.
1: 아, 자,
0: 자 저희 언니한테도 너무 아유, 네, 감사드리고 최고예요. 저희 언니.
1: 그러니까요. 우리 이종기 언니. 정말 울컥울컥하면서
0: 그러니까 동생 사랑하는 마음. 너무 잘해요. 어머니 아버님 연세 많으신데 예. 진짜 다니면서 예. 네, 모시고 다니고 진짜 잘해요. 정말 저희 언니.
1: 우리 이정원님이 좀 바뀌셨어요. 감사가 지금 넘치네요.
0: 아.
1: 그때보다 감사가 네. 훨씬 많아요.
0: 아, 감사합니다.
1: 진짜 그 뒤로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 이정원님 우리 네. 감사기도 저랑 잠깐 드리실까요?
0: 네, 네.
1: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한번 나의
1: 구주로 고백합니다.
0: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0: 감사합니다.
1: 참 우리 이정원 씨가 이렇게 계속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저도 참 보람되고 너무 예 좋네요. 좋아요.
0: 예. 제가 너무 감사드렸죠. 예. 예.
1: 앞으로도 진짜 그 감사 고백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정원 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인생 찬양, 지금도 좋고 아니면 7년 전에 좋아했던 것도 좋고 가장 좋아하는 찬양 어떤 거 있어요?
0: 저 그 똑바로 보고 싶어요.
1: 어, 똑바로 그, 보고 싶어요.
0: 정말 그 어릴 때 네네. 거기 그게 되게 많이
1: 네. 네. 참 진짜 저도 어렸을 때 그 부르면서 제 자신 막 돌아보게 되고 그런 곡이었는데 뭐 어떤 이유로 좋아하세요? 이정원 님은?
0: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언니 오빠들이 서울에 오셨었어요. 제가 여고를 다녔었고.
1: 네네.
0: 근데 그때 아무튼 겨울이었고 기억은 그때가 한참 이제 막 수능, 고3 되는 수능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1: 네네.
0: 공부. 근데 그 곡을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들려주셨을 때 참. 그래서 숙제자가 정말 한번 교회에서 그 곡을 많이 해주지는 않으시잖아요.
1: 네네.
0: 근데 할 때마다 그때 옛날 그게 스쳐 지나가면서 아 내가 그런 시기가 있었지. 근데 참 이 곡을 통해서 이 찬송을 통해서 참 이게 거듭나는 그 순간 막 되게 풍성해지는 거 있잖아요.
1: 네네.
0: 좋더라고요.
1: 그렇죠.
0: 정말 많은 저는 솔직히 찬양할 때 정말 네.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러니까. 찬송가 많이 이렇게 틀어놓고 있는데.
1: 예. 예. 똑바로 보고 오케이. 싶고 막 걷고 싶고 막 그런 마음 들게 하는 찬양이잖아요.
0: 네.
1: 내가 좀 갓길로 갔다면 다시 좀 정신 차리게 해줄 수 있는 좀 그런
0: 그리고 진짜
1: 것 같아요.
0: 뭐 일을 원래 했던 일을 안 하고 지금 새로운 일을 거의 10년째 되어가는데
1: 네네.
0: 참 아이들 키우고 그런 일상에서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예예. 예. 그렇구나. 아유 오늘 참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 찬양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이정원 님 건강하시고요. 예.
0: 네.
1: 똑바로 보고 싶어요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부르죠? 시작.
0: 다시 계셔서 다시.
1: 알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새끼라 마지막 곡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정원 님의 신청곡 전해드리면서 저 조연출 김인수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남은 휴일 시간도 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오겠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바다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잔잔할 때는 품에 안기듯 평화로워 보이지만 거센 파도가 일어나면 금세라도 삼켜버릴 듯 위협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이와 같습니다. 평온한 날에는 모든 것이 안정된 듯 보이지만 어느 날 밀려오는 인생의 파도는 우리를 불안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성경의 바다는 단순히 지리적 바다가 아닌 혼돈과 두려움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가 사라졌다는 것은 곧 혼돈과 죽음의 근원이 종결되고 생명과 평화가 충만해지는 종말론적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혼돈과 바다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교제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바다는 이미 꺾였습니다. 이제는 혼돈의 바다 같은 세상

0: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5월 27일 수요일부터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심선교회에서는 예심전도사관학교 광주지역 1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수원동에 위치한 서림교회 수원예배당입니다. 강사는 예심선교회 대표 김기남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214-8806번, 010-9214-88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 생명존중위원회에서는 호남지역 교회와 함께 생명존중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교회의 실제적 참여 방안을 나누기 위해 호남지역 생명존중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1부는 예배, 2부는 축하 및 특강, 3부는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되며 총회석이 김용대 목사님의 말씀과 전 총신대 윤리학과 이상원 교수님의 특강으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국에 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교회에서는 전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천국과 지옥 간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천주영 선교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68-6091번, 010-2668-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회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심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림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2: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2: 네.
1: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0: 손주까지.
1: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뭐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0: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림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림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0: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시편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여호와께 구원받은 사람들이여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모든 나라들 중에 부르시고 동서남북으로부터 모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버려진 광야에서 헤매고 정착할 만한 마을을 찾지 못했습니다. 배고프고 목말랐으며 기운을 잃고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정착하여 살 만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여호와는 목마른 자를 만족케 하시고 배고픈 자를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둠과 사망의 그늘 속에 앉아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고통 중에 있는 죄수들과 같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쓰라린 괴로움 속에 쳐넣으셨습니다.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쇠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논문을 부수고 쇠빗장을 깨뜨리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항하다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며 죄를 짓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었으며 결국 죽음의 문턱 가까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괴로움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그들의 괴로움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치료하시고 무덤에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기쁨의 노래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큰 바다 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으며 깊은 바다에서 행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높은 파도를 일으키는 폭풍우였습니다. 그들의 배가 높이 올랐다가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흔들거렸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도 주께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에게 속삭이시고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바다가 잔잔해지자 그들이 즐거워했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백성들의 모임 중에서 주를 높이며 장로들의 모임 중에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강을 광야가 되게 하셨으며 넘치는 샘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과일 맺는 땅을 소금밭이 되게 하신 것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광야를 연못이 되게 하셨고 마른 땅을 샘으로 바꾸셨습니다. 여호와는 배고픈 자들을 인도하여 그곳에 살게 하시며 그들이 살만한 마을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들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포도 열매를 거둬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의 자손을 많게 하셨으며 그들의 가축이 줄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압박과 재난과 고난으로 그들의 수효가 줄어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길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가난한 자들을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건지셨고 그들의 가족을 양떼처럼 많게 하셨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불만스럽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아, 이러한 일들에 귀를 기울이며 여호와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오 하나님, 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일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여호와여, 모든 나라 가운데서 내가 주께 감사드리며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크신 사랑은 하늘보다 더 높으며 주의 신실하심은 하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가득하게 하십시오.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니 내가 세겜 땅을 분배하고 숫꽃 골짜기를 나누어 줄 것이다. 길르앗이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다스리는 지팡이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요 에돔 위에 나의 신발을 던지며 블레셋에게 내가 승리를 외친다. 누가 나를 굳건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으로 데려갈 것입니까?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내치신 분이 주가 아니십니까? 이제 주는 더 이상 우리 군대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원수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적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음 그리고 동행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 믿음, 그리고 동행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하나님 아는 것을 시리즈로 이렇게 좀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는 것과 관련해서 네 가지 지식을 포함한다 그랬죠. 첫째로는 지식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이론으로 아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론으로만 알면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조명으로 인격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세 번째로는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포함됩니다.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도덕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는데, 경험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분으로 여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처방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 알게 해주신다 그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는 이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더 깊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삶과 깊이 연관이 있다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실제적인 동행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믿음의 출발.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시선을 바꾸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함과 신뢰함과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 두 번째로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결과가 뭔지, 열매가 뭔지 이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믿음의 실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출발. 믿음의 출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자신을 계시하시고 시선을 바꾸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상한 은혜와 자기 계시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창세기 1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죠? 이후에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5장이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일을 근거로 지금 이 말씀을 주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냐면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걸 알 수 있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약속을 주신 게 뭐냐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그러면서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그다음에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다음에 세 번째로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네가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와 내 후손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그 약속이 금방 성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으면 금방 이루어져야 정상일 건데 금방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가 노심초사해요. 뭐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할 것도 없이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약속의 땅에도 7절 8절에 보니까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동생이라고 거짓말했다가 아내 뺏길 뻔하고 막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이 땅을 줄 거야 그러면서 또 약속을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그 14장에 조카 롯이 그 적군에 의하여 잡혀가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뺏어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돔에서 왕이 이렇게 적군을 물리쳐고 뺏긴 것들을 다 다시 되찾아주니까 선물을 주는데 거절해요. 보상도 하나도 이렇게 안 받죠. 그러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어떤 때는 이렇게 혼돈에 빠질 때가 있죠. 왜냐면 은혜가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요. 그때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어요.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잘 돼가는 것 같아. 근데 어떤 때그 은혜가 거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혼돈이 와요. 그럼 염려도 생기고 뭐가 잘안될것 같아. 뭐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약속이 뭐 성취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지?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실까? 이렇게 해도 맞는 건가? 이렇게 가면 주님께서 뒷받침하실까? 내 자녀는, 내 노후는, 뭐 교회 다녀도 별로 주님 믿는다고 따라다녔는데 별로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네, 한 분만 있으셨나요? 네,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그럼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깜깜하죠. 주님 따라서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치안이 안정되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돕는 건 이해되지만 나그네를 왜 도와야 되나? 이게 뭐냐면 그다음에 시족 사회를 벗어나면 안전이 보장이 안 돼요. 근데 자기의 시족 사회를 벗어나서 홀로 간다? 이건 어마어마한 위험 부담을 감수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행하면서 왔는데 지금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알고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예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혼돈을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봐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함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따라서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한다. 가장 먼저 문제 해결을 약속해 주시지 않고 또 이후에 자손을 줄 거야 이런 약속을 하시지 않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은 나는 내 방패요 내 상급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걸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첫 번째로 뭐냐, 내가 너에게 누구인지 네가 알아야 돼. 그러면서 나는 너의 상급이요 방패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은 오늘날 많은 경우에 우리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란 그저 약속을 믿는 것, 뭐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믿음이란 그저 약속을 믿는 것. 믿음은 단지 약속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약속에 근거해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무엇보다 문제 해결의 확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혹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알고, 그렇죠? 그분의 약속에 기초하여 인격체 되신 주님을 아는 것. 그래서 믿음의 근거를 제가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전지, 전능, 사랑, 신실하심, 공의. 이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낚이지 않으셨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믿음의 근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지난주간에 나눴죠.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할 줄 알 수 있다면 우리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지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여기 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이걸 아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여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절에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상급이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상급과 방패, 방패와 상급인데 방패라는 말은 보호한다는 말이고 상급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와 관계 가운데 있어. 너를 보호하고 너를 돌보고 너에게 상급을 주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 나의 상급임을 알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패이심을 알면 두려움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렇죠? 또 하나님의 상급이심을 알면 세상의 보상을 받으려고 거기 붙들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약속이 지연되어도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요? 의의 최후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걸 알면요,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우리가 보복하려고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음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사모해야 된다.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 부분 나눴잖아요. 하나님 알면 우리가 담대해요. 믿음은 현실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오히려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지만 민수기 13장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더니 거기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성벽이 견고하더라. 이게 믿음은 그거 무시해. 없는 것으로 여겨.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인식해요, 처지를. 그러나 믿음은 현실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 뒤에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도 아직은 현실에 갇혀 있다는 모습,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는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럼 아멘 그런 다음에 할렐루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2절, 3절을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런 얘기예요. 3절부터 보면 하나님, 주님이 씨 안 주셨잖아요. 후손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대안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 자라난 우리 집에서 그 먹고 자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제가 상속자로 삼으려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가 현실에 갇혀 있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대안을 찾은 거예요. 그는 무대책으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나름 대안을 찾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냥 속으로는 안 믿으면서 아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정직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현실을 숨기지 않아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매우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 자기 나름대로 대안을 찾은 거죠. 그렇다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소망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에 묶여 있었죠. 하나님은 자신이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자식이 없다는 현실에 묶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에 우리의 평안을 걸어둘 때가 많아요. 물질이 안정되면 평안하고 물질이 흔들리면 불안합니다. 사람이 인정해주면 평안하고 사람이 외면하면 무너집니다. 환경이 열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결과가 지연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 아무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걸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 은혜를 받고 출발해도 어떤 순간 우리 가운데 이런 흔들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처음 은혜 받으면서 단번에 완전한 믿음으로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성숙이 필요해요. 자라가는 과정이. 그래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혼돈도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방패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통장, 내 건강, 내 자녀의 성공, 내 인간관계, 내 어떤 성과를 방패로 삼을 때가 되게 많죠.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보상, 이것을 우리가 상급으로 삼을 때가 되게 많죠. 거기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단순히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보라라고 가르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확신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가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혼돈이 있거든 언제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야 돼요. 뭘요? 세 가지 따르세요. 하나님의 성품과 나를 위하여 행하심과 그분의 약속. 나를 위해 행하신 뭐예요? 대표적으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게 베푸신 은혜들 있잖아요. 기도응답, 돌보심, 필요를 채우심, 이런 은혜들을 다 모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돼요.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실 거다. 이 약속에 기초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예, 이 믿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를, 첫 번째, 두 번째를 볼 수 있는데요. 약속을, 다시 약속을 구체화 시켜 주십니다. 약속을 받아도, 주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다루시다 보면, 약속이 희미해질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환경이 너무 커 보이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환경으로 뺏기니까, 약속이 정말 성취될까? 과연 될까? 내가 헛짓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막 의심이 들기도 하고, 막 낭망도 되고, 이래갖고 뭐가 되겠나? 뭐 이런 생각도 막 들기도 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혼돈에 있을 때 주님이 그 영 버려두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두 번째로 약속을 더 구체화시켜요. 뭐라 그러느냐. 아, 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그랬더니 나이는 몰궜어요. 자기는 자기 아내 사라가 나이가 먹어갖고 자식을 낳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안을 세운 거죠. 다른 대안. 그 대안을 찾아서 그 약속을 성취하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돼. 그러잖아요. 바로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인간이 세운 대안을 뒤집죠. 예, 그리고 약속을 구체화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따라가다가 혼돈이 오면 대안을 찾거든요. 자꾸 인본주의적인. 근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은혜로 그거 아니요 이렇게 가르치시는 용음성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참 중요해요. 5절 보세요. 5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세요. 그러니까 즉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 얘기거든요. 장막 안에, 장막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장막은 어떤 제한된 공간이잖아요. 그 안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했고 그 안에서 내가 이래갖고 뭐가 되나, 뭐 주님 따라가야 뭐가 있나, 뭐 이런 이렇게 내가 살다가 끝나나, 뭐 아마 어쩌면 이런 생각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막에서 이끌어 내려내서 자식이 없는 현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자신은 늙고 아내도 늙은 그 현실만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한계 아래 갇혀있던 그에게 무한한 하늘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이거 뭡니까? 그의 시선을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선의 싸움이에요.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뭘 하십니까? 그의 시선을 바꿔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선을 바꾸시되 땅의 현실에 고정된 시선을 하늘의 약속으로 옮겨놓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청각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상하고 섬세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두려움도, 그리고 그 마음이 현실에 묶여 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아브라함은 밤하늘에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였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방식입니다. 추상적으로 가르치지 않으시고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자리에서, 약속이 지연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혹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고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알게 해주셔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갇혀있는 현실의 장막, 물질의 장막, 질병의 장막, 자녀 문제, 사역, 실패, 인간관계, 과거 상처의 쓴뿌리의 장막, 지난주에 경험했던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의기소침된 그 장막에서, 그 안에 있으면요 그것만 보여요. 딴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머리가 온통 거기에 확 잡혀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충만한 믿음으로 채워나가야 돼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 있으라, 행하라, 완전하라. 이 단어를 좀 살펴보면 이 뜻이 뭔지 금방 알아요. 우선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편법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알지 못하면 조급해지고 거룩하신 분으로 알지 못하면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죠. 다시 여기 보세요. 여기서도 새로운 믿음을 또 갖게 할 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자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죠. 내 앞에서라는 단어가 뭐냐면 리프네 야외입니다. 리프네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너는 내 눈앞에서 행해 그 말입니다. 여기 행하여라는 말은 걸어가라, 동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너의 삶을 살아야 돼 그 얘기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말하죠.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결과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현실의 압박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살아야 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갖다 두든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이게 저는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핵심 이유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면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완전하라는 말은 탐임이란 말인데요. 이것은 세상적 방법과 평법을 붙들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면서 조작과 불순종으로 결과를 만들려고 하지 말라. 믿음의 실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결과가 급하다고 편법 쓰는 거 그만두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갈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거짓된 방법을 택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 출세의 길에 눈앞에 보이는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구 속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줄 알면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눈앞의 결과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은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선택하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고 현실의 압박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물질의 영역에서 관계 영역에서 사역과 교회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 명예와 안정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분의 길, 그분의 의도.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좁은 길입니다. 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많은 사람이 갑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익을 따라.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 길 외에는 대안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연약하여 자꾸 넘어지지만 또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누가 살아? 이렇게 단정하지 않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키고 조정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가려고 끊임없이 갈망하며 주님을 찾고 구할 때 마침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뜻이 온전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선교적 삶으로 사는 것도 바로 이 토대가 되어져야 선교적 백성, 선교적 삶을 드러내고 산위에 있는 도시처럼 보여주기에 세워진 산위에 있는 도시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를 이루는 삶도 거기서 가능해질 것입니다. 분명히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거든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요. 분명히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망해야 되는데 되거든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분연히 일어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 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1국에 1900번 광주예향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제가 학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문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또한 교수님들에게 배우고 묻고 토론하면서 배워야 한다는 걸 그 기초는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붙들으면 본질을 놓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학문이 구원 주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영

0: 영생도 행복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위대한 신학자라 해도 반드시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는 것 지식으로다가 해서 그게 우리 한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그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66권에서 다 귀잖아요. 귀는데 설교는 이렇게 사람 모아놓고 여러 번 달에 할 수는 있지만은 왜 목회를 못하느냐. 말로는 하고 위증하는 거죠. 안 믿으면서 믿는 것 같이 성경에 아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마냥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안 믿었거든. 성경을 잘 알아도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아, 우리 원장님 여기 계시지만은 유럽에서 디그리 받고 왔어. 성경 지식 알아. 학자요, 인격자요, 설교자요. 그런 분이 NDB 원장을 하면 목회자 양성에는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지식이 가슴에 신학이 되고 무릎 꿇어서 무릎에 신학이 되어야 이 설교는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심령, 영혼을 다시 살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식으로만 전대만 이 귀만 즐거워져서 모르는 걸 깨달으니까 아, 은혜 받았다 그래. 은혜 받았다 그래 하지만은 싸우고 투쟁하고 남을 모아내고 그건 예수의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신학자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목회를 살린다 이거 목회를.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실을 머리로 생각해서 입으로만 말할 뿐 마음으로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있느냐.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인 루터, 찡그리, 갈빈, 학문과 영성을 겸비한 영적인 지도자요. 이는 위대한 분이요. 아브라함 카이퍼 얼마나 위대한 분이요. 찡그리, 루터, 갈빈 선생 얼마나.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영성이 있었어. 이 사람들은 신학이란 말을 거부했어요. 교회 사적으로도 동방교회, 서방교회도 300년, 700년 돼도 신학을 거부했어. 하나님을 학문으로서의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무슨 신학이란 말이 있어요. 경건, 교리, 섬김으로다가 이런 어른들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신학자들이 이런 점에서 자기가 사변화되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내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위선이다. 믿으면은 달러야 돼요. 새벽 기도 해야 돼요. 무릎 꿇고 철야 기도도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교회 사적으로 볼 때 어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서 민족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해서 기도 성령 운동이 그 불이 꺼지지 않아서 우리 한국 교회가 죽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신학교가 MDB가 43년 됐어. 43년 돼서 내가 보면 25년 전부터 이게 서서히 우리 대한민국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문자만 가르치니까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품은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을 본문으로 새롭게 하는 세례라는 제목의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 이름이 요한이라 조금 헷갈리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열두 제자 중에 하나 사도 요한이고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던 그리고 순교했던 그 세례자 요한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갑자기 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데 그 등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으로 이 땅의 사람으로 오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어떻게 소개되는지를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은 매우 긴박합니다. 급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육신 하심이 이제 이스라엘의 목전에 바로 앞까지 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바로 앞까지 와 있다는 것을, 그 임박한 순간에 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임박하신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맞을 준비, 그것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타나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어떻게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의 무수한 사람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충격을 받고 그 말씀에 그리고 그 메시지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머리를 숙여 세례를 받으면서 은혜의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 본문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본문하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조금 더 일찍 기록된 성경으로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의 이 가르침을 듣고서 이스라엘의 무수한 백성들, 또 세리와 또 창기들, 심지어 군인들까지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소위 이스라엘 안에 본 적 없는 그 부흥회가,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은 이렇게 나와서 반응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파견할 만큼 이게 대체 뭐냐,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는 것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보입니다. 아마도 정말로 그리스도는 아닌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는 아닌가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신분, 자격, 권위, 이것을 집요하게 따져 묻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누군가 하는 것은 따져 묻지만 다른 백성들처럼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는 일은 그 지도

지도층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온 지도층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부류들은 레위인과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었다고 했죠.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었다고 하면 이들은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 예루살렘 공회를 이루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 우리가 이제 신약 파노라마 들어가면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텐데 그 그룹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바리새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층 모두가 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근데 이들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이들이 하는 일은 뭐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짐을 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일을 했던 그 그룹들입니다. 그런 그룹들이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그 회개의 역사, 이게 대체 뭔가 하는 것으로 깊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례를 통한 회개는 율법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통하여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전례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집요하게 따지는 겁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누굽니까? 하면서 말이죠. 물론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혹시 이단 아닌가 하는 것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혹스러운 거죠. 분명히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스가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아들로서 장차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류 있는 것은 맞으나 율법에 기록되지도 않고 역사적으로 행한 적도 없는 그것도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전 밖 요단강가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에 대하여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당혹스러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이것들 이단이다 한마디 해버리면 그만일 수도 있는데 나타나는 열매들이 무시무시한 거죠. 이 지도층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개가 어디에선 일어나지 않고 있었죠? 정작 일어나야 할 성전에서는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이 요단강가에서는 일어나고 있으니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더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인가 하면서 말이죠. 이 세례의 방식도 당혹스럽지만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더욱 당혹스럽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이거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읽었던 세례에 대한 같은 평행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3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들. 회개의 메시지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가까웠느니라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곧 망한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너희 유대인들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돌을 통해서도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유대인 너희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너희 곧 망한다. 이스라엘의 근본을 뒤흔드는 그 지도층의 무능과 부패를 지적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세례 요한이 계속 던져왔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반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향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사람들의
그 장사 때

를 다 뒤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지적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예루살렘에서 파견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죠. 그러니 이들이 갖는 반감, 또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을지, 뭐 다르게는 또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

그 메시지의 내용들을 반가웠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성경을 보면서 19절에서 21절까지 이들이 뭐라고 묻고 요한이 대답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묻는 거죠. 누구냐? 굉장히 따지는 그게 좀 느껴지십니까? 제가 설명을 잘했다면 아마 그들의 감정이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누구냐 너? 당신 대체 누군데 본 적 없는 이 일들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근데 이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직감적으로 자기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지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나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그럼 엘리야냐? 나 엘리야 아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신명기에서 올 선지자라고 했던 바로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도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누군데? 성전도 아니고 율법에서 기록한 방식도 아니고 요단강 가에서 무수한 사람들에게 네가 뭐라고 이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넌 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대답은 이렇죠. 나 그리스도 아니야. 나 엘리야도 당연히 아니지. 나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있잖아. 난 그냥 소리야 소리. 어떤 존재가 아니랍니다. 존재가 아니라 그냥 없어질 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곧 찾아오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광야처럼 변해버린 황량한 사막처럼 변해버린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라. 외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외친다는 게 뭐냐? 3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소리의 역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거죠. 그 내용이 4절에 나와 있죠. 가로막는 것, 장애물들 다 제거해서 하나님이 가시는데 거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도록 골짜기처럼 실망과 낭만과 고생과 눈물로 패여져버린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채워서 평탄하게 만들어주고 이게 소리라는 겁니다. 산과 언덕처럼 높아져버린 교만한 마음들 깎고 평탄하게 만들어서 울퉁불퉁한 마음들 거칠고 사나운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도록 너희는 이 일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리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바로 그 소리다.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기 위하여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바로 이 일을 하라고 시키신 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노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 다음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또 한 무리가 그 대답을 이어서 질문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자, 24절 25절을 읽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세례 요한의 신분에 대해서 누구냐 너? 너 그리스도야? 엘리야야? 선지자야? 이 신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신분이 아니라 이 세례 그 자체에 대해서 그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야 너 그리스도 아니라며? 너 엘리야도 아니라며? 선지자도 아니라며? 너 뭔데? 너 뭔데 이 세례를 네 마음대로 주고 있는 거야? 왜 기존에 있던 율법을 통해서 있던 그 형식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자 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래, 나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세례를 베풀고 있어. 근데 이게 있잖아, 내 이름 날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나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내가 저 사람들 다 내 성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알리기 위해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나는 세례를 베풀 뿐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그 얘기가 무엇인지 이제 다음 주에 이 다음 본문을 더 자세히 보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 29절 이하의 말씀도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파를 만난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에 다른 무수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과 한 대화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뒤로 29절부터 34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세례의 본질에 대해서는 설명한 구절은 없습니다. 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율법에 규정한 적도 없는 세례를 베푸나, 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례의 성격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3절에 보면 나를 보내어 세례를 베풀라 한 이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 말은 이 세례를 어디서 따로 배웠거나 어디서 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게 된 형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를 보내서 너희 집부터 물로 세례를 줘라 라고 한 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된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직접 지시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를 이어서 보면 네가 세례를 주다가, 무수한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주다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네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과정들이 보이십니까 이제? 세례 요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몰랐다. 근데 세례를 받으실 때 지금 그 세례 받는 장면은 여기에는 이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이 우리가 본 이튿날의 그 사이에 세례 받는 장면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이튿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서 내가 세례를 딱 줬는데 성령이 임하시더라. 나 그때 알았다.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물로 세례를 베푼 이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기가 베푸는, 물로 베푸는 세례,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엄청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건 매우 제한적이다. 내가 주는 세례는 너희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큰 걸로 볼 수 있겠지만 나는 그냥 물로만 줄 뿐이야. 이 말은 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주는 세례가 또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물이 아닌 더 나은 걸로 드리는 세례를 주시게 될 거야. 그게 진짜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올 수 있도록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 마음에 패어진 것, 너희 마음에 높아진 것을 이 물로 주는 세례를 통해서 평탄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물 세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세례를 받도록 나는 내 뒤에 오는 분을 소개할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내가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집에 손님이 들어오면 그 신발끈을 풀어 발 씻어줘

는 하인이 하는 일입니다. 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에 비해서 자기는 엄청나게 낮은 신분의 차이가 있다. 곧 이러한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듯이 엄청난 세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로 베푸는 세례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의 그 세례를 우리가 다 함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으로 주는 세례라고 하는데, 성령으로 주는 세례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물로 주는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물이라는 것은 정결함으로, 정결함의 의식을 주는 것으로 훨씬 많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레위기에서 특히 많이 나오죠.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 홍수 심판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 물로 씻거나 물에 담거나 물로 빨거나 더러움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규례들에 거의 물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요한복음 2장을 볼 텐데, 많은 분들이 그 비유가 아니죠. 실제적인 이적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이적 들어보신 적이 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기적으로만 합니다. 야,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대.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거기 핵심은 뭔줄 아십니까? 그 포도주를 만든 물이 담겨 있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항아리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항아리에 담겨 있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이게 물이라는 것이 그러는 거라는 거죠. 정결케 하는,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 물 세례를 허락하신 것이죠. 또한 이 물은 정결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또한 나타날 때도 사용이 됩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 4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초록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닿는 곳마다 그 영혼들이 새롭게 회복되고 소생하게 될 것을 이 물을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물을 통하여 정결하게 하시고 또 소생하시며 회복하시며 다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처럼 요한의 물 세례는, 또 우리가 받는 이 물 세례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게 하는 세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 세례가 끝이 아니요, 더 크신 이가 주실 새롭게 하시고 살리게 하실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보면 볼수록 참 독특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관련 자료들을 찾고 또 궁금증을 또 풀어가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매력에 제가 굉장히 푹 빠졌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세례 요한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인생과 사역을 딱 한 줄로만 얘기하면 자기는 모르고 예수만 안답니다. 자기는 부인하고 예수만 바라본다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사람에게 관심 받을 때 유명해질 수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메가처치, 대형교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나와서 세례받고 고개 숙이고 그 뒤를 따라다닐 때 얼마든지 그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판도를 바꾼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에서도 바리새인들도 하지 못하던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던 사람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그냥 한 소리다, 소리. 어떤 한 존재도 아니고 소리란 게 뭐죠? 허공에서 퍼져 사라지는 거죠. 없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나는 유명해져서는 안 된다. 내가 드러나도 안 되고 내가 추앙을 받았어도 안 된다. 내가 할 일은 오직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만 드러내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의 전부다. 나를 통하여 그분을 만나 그분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스라엘의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거, 난 그거면 족하다. 요한은 이러한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서 어떤 불만도 불쾌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궁전에 살아서 행복하게 여기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 같습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치는 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집이 없어, 이런 거에 개념치를 않습니다. 낙타 털옷 입고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데도 괜찮습니다. 그에게 어떤 원망과 아쉬움도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겉은 깨끗하지만 그 속이 더러운데, 혹 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 겉은 지저분할지 모르지만 속은 누구보다 깨끗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명과 부르심, 부르심 그대로 살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또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와서 너 그리스도야? 엘리야야? 선지자야? 아니라면서 네가 뭔데 이걸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소리가 얼마나 겁박처럼 느껴졌겠습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대단함을 자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막 그런 말 마, 난 그래도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을 텐데, 이 세례 요한은 맞아, 나는 그냥 비천한 사람이야, 낮은 사람이야,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야. 오히려 그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요한의 인생 전체를 아울러서 그 앞에 있는 이는 오직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추앙받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그에게는 아무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 앞에서 비천하고 낮은 자로, 가난한 자로, 광야에서 사는 자로 사는 것을 훨씬 더 기뻐했습니다. 비천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게 나라는 것을 정말 잘 알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고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었죠. 우리도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 세례 요한의 매력이 혹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결심과 선언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예수 앞에 살 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 때 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란히 서서 예수님도 드러나고 나도 드러나고 하는 삶, 제 삶도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높였습니다, 분명히. 근데 나도 높였죠. 우리 대부분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높이고 자기는 완전히 낮추는 거죠. 진정한 겸손, 그러니까 자기 부인,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간 것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사는 동안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알리는, 주님을 보이는 그런 복된 인생,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0: 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품은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9-9에 0246번 하늘품은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9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1분 찬송 고향의 맛 그대로 쌍교 숯불갈비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하늘에 휘황찬란한 빛깔을 수놓는 아름다운 오로라. 이 오로라는요, 태양에서 방출된 플라즈마의 일부가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서 대기로 진입하면서 공기 분자와 반응해 빛을 내는 거라고 합니다. 아, 너무 어려운 개념인데 이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우주의 에러, 우주의 실수인 겁니다. 당장 반짝이는 성취만 아름다운 건 아니죠. 오로라는 우주의 에러인데도 아름답잖아요. 내 눈에는 내 실수, 또 내 실패로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 손 안에서는 아름다운 빛깔로 반짝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매일 마음에 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필요 이상의 자책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실수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요. 나의 실수, 실패, 연약함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5월 25일 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김대환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함께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아,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다 보면 참 은혜가 되죠. 내가 세운 계획은 빗나갈 수도 있고 또 내 희망은 덧없이 쓰러질 수도 있지만 주님이 내 길을 아시고 주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것, 선용하실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 오늘도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도 방송가족 여러분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빨간 날이라 여러분 좀 휴식을 취하셨나요? 출근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네. 그래도 퇴근길이니만큼 또 행복하게 행저질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사와 사연 나누실 곳 문자 참여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입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 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 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 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두 곡의 찬양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주나목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하셨고요. 이어진 곡은 하나린의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단 한순간도 실수 없이 이끌어가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자꾸 내 삶의 부족한 부분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또 넘어졌을까? 왜 내 계획은 자꾸만 어그러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오로라도 완벽하게 정돈된 빛이 아니라 충돌하고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뭔가 정돈되지 않은 아름다움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닐까요? 눈물 흘렸던 시간, 조용히 무너졌던 순간, 아무 의미 없어 보였던 기다림까지도 하나님 손 안에서는 결국 아름다운 빛으로 완성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하루하루가 조금 서투르더라도,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빚어가고 계시니까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좋은 찬양들과 이야기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할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과 함께 합니다.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웨이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커뮤드 워십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고 송정미의 예수 사랑하심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렇게 이어진 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성경 속 인물들도 모두 부족함이 있었죠. 모세는 말을 잘 하지 못했고요. 다윗은 넘어졌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죠. 살다 보면 꼭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날들이 있죠.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아쉬울 때도 있고,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은 자꾸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시는 분이시죠. 혹시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오히려 지금도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함께 할게요. 주님의 선하심, 기프티드 음성으로 함께 합니다.

네, 기프티드의 찬양 주님의 선하심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진 곡은 내 맘이 낙심되며 나무엔의 찬양 그리고 1040 워십의 나의 믿음 약할 때까지 세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마치 한 편의 퍼즐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손에 들려있는 조각만 보면 도무지 그림이 완성될 것 같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순간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과 미래까지 전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실패가 끝이 아닐 수 있고요.

지금의 기다림이 헛된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조급한 마음이 드는 저녁이시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보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평안히 마무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 주가 일하시네 강중현의 음성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월요일 오늘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큐티 사랑하는 정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 큐티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실습은 제가 직접 큐티했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할 때 그동안 강의했던 강의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즉,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큐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큐티 샘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개는 지금까지 강의한 이론적 내용을 소화시킨 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소개할 큐티는 작년 9월 20일에 큐티했던 내용입니다. 그날도 외 없이 큐티하기에 골방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밭이 기경대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육체적인 경향들과 애굽적인 요소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당시에 선정된 본문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선정된 본문을 네 차례 정도 천천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큐티 제목을 적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으로 큐티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육가원칙에 따라 두세 줄로 말씀 요약을 간단히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요약은 이렇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관찰하고 발견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눈에 띄었던 보편적인 진리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령께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롭게 살면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셋째,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넷째,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여기서 몸의 행실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요소를 말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죄를 죽일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일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보편적인 진리가 발견되지만 여기서는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협 때는 그 당시 제가 했던 묵상과 적용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큐티할 본문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2절에는 빚진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12절과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습니다. 제가 빚진 자입니다. 얼마나 큰 빚이 졌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저를 위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빚이 졌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께 빚이 졌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제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고 무한하신 성령께도 빚이 졌습니다. 이처럼 저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이 진 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빚진 자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 빚진 자임을 인식하고 그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이 성합니다. 저는 직장생활과 사업을 해오는 수십 년 동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물질에 빚을 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미가 급해서라기보다는 남에게 신세를 지거나 폐해를 끼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기질 때문이었습니다. 은행 대출은커녕 개인적인 금전 거래도 없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섬기는 회사가 세무감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원들이 가장 놀란 것은 회사에 대출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대출의 유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빚을 졌다면 저는 아마도 그것을 갚기 전까지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을 겁니다. 갚아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제 영혼을 옥죄는 사슬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빚진 자라는 선언 앞에 멈춰섰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평생을 채무 없는 인생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저의 오만이 이 8장 12절 말씀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변제할 길 없는 거대한 영적 부채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경제적인 빚은 노력해서 갚으면 언젠가는 잔고가 0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지게 하신 그 사랑은 다릅니다. 영급의 시간이 흘러도 갚을 수 없습니다. 저의 안절부절 못하는 성질을 영적으로 다시 해석하고 묵상해 봅니다. 제가 빚이 졌다면 빨리 갚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 책임감이 이제는 복음 앞에서 긍정적인 열망으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이 거대한 은혜도 있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것은 정직을 목숨처럼 여겼던 저의 삶의 궤적과 또 맞지 않습니다. 그동안 빚진 자로서의 실감이 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가 그 빚을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감이 납니다. 저는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랑의 채무 상태에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빚진 자로서 살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은 무엇입니까? 이 정체를 알아야 진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는 몸의 행실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의 언행심사는 말 그대로 말과 행동과 마음 그리고 일입니다. 즉, 제 본성을 가진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그러고 보면 생각으로 짓는 죄도 몸의 행실에 해당합니다. 저에게는 가늠한 여인처럼 이마에 새겨진 죄의 양상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예부에 드러나지 않는 죄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의 경우 후자의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불안과 걱정이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약 4년 전에 저는 양쪽 어깨와 목에 대한 협착증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수술적 방법을 통해 지금까지 잘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도 한계에 도달했는지 요즘 통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0: 이제 잠도 편하게 자지 못할 정도입니다. 예비에는 내색을 안 했지만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수술을 미룬 이유가 수술한 목의 일부가 폐에 연결되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을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컸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나친 염려와 걱정도 몸의 행실, 즉 불신앙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건강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 자녀들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도 있습니다. 저의 몸의 행실에는 말로 짓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거짓말과 과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대상이 약 50여 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다가 약 100여 명 모였다고 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왜곡하거나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사실을 부풀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이 밖에도 험담과 비방, 불평과 푸념, 그리고 무례하고 공격적인 언어들도 제가 버려야 할 몸의 행실입니다. 저는 특히 친한 사람들에게 친근하다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친 말과 상처주는 말 등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아내에게 왜 당신은 잔소리가 많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편하다는 이유로 그런 행동을 함부로 했던 겁니다. 그렇게 싸운 이후로 수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아내에게 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몸의 행실의 문제를 너무 추상적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말로는 몸의 행실을 주의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정작 실천은 따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몸의 행실을 거론하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죄의 고백들,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생각으로 무슨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말로 무슨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무슨 행동을 했습니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막연한 회개가 아닌 정확하게 몸의 행실을 짚어내고 통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제가 2025년 9월 20일에 큐티했던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7절의 사례입니다. 저의 큐티 사례가 여러분의 경건훈련, 특히 큐티 일상화 방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도 큐티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끊임없는 경건훈련을 통해 말씀에 길을 물으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월요일 저녁 지금까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5월 27일 수요일부터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심선교회에서는 예심전도사관학교 광주지역 1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수원동에 위치한 서림교회 수원예배당입니다. 강사는 예심선교회 대표 김기남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214-8806번, 010-9214-88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 생명존중위원회에서는 호남지역 교회와 함께 생명존중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교회의 실제적 참여 방안을 나누기 위해 호남지역 생명존중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1부는 예배, 2부는 축하 및 특강, 3부는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되며 총회석이 김용대 목사님의 말씀과 전 총신대 윤리학과 이상원 교수님의 특강으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941국에 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교회에서는 전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천국과 지옥 간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천주영 선교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68-6091번, 010-2668-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실천목회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회복을 위한 초교파 심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0: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5국의 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FABC 광주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을 본문으로 이것을 너는 믿느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2: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왕 믿는 거 예수님 제대로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베다니 어느 마을에 예수님이 너무 아끼는 한 가정, 부모 없이 자라는 오빠와 여동생 둘이 있는 나사로의 집. 가장 오빠가 나사로고 그 밑에가 마르다요, 그 밑에가 마리아인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머물렀던 나사로는 예수님의 절친입니다. 수전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예수님이 그저 한 0.5km, 길게는 4km 반경에 계셨고 사랑하던 오빠 나사로가 병이 걸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갈릴리에 계신다면 모를까 지척에 와 계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빨리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절친이 죽어가고 있으니 한 걸음에 달려오시겠지만 일부러 늑장을 부리십니다. 그 시간이 나흘이 지나버렸고 오빠는 죽었고 무덤에 들어간 지가 벌써 나흘째이고 그 정도 되면서 시체의 부패가 시작되는 시간에 우리 주님이 이제 가자 그러시고는 마르다의 집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집 앞에 뛰어나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때에 마르다를 보면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마르다야 너는 나를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너는 믿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을 때에 마르다가 그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은 합니다. 그 대답은 했지만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보여주는 그 모습과 오늘 본문에 또는 본문의 이야기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나와 있는 이야기 속에 보여준 마르다의 행동은 말처럼 믿음이 완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마르다의 믿음에 빈틈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네가 나를 믿느냐에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마르다의 보여주는 행동에 보이는 빈틈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르다의 믿음 중에 현재형 믿음이 결여되어져 있는 빈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 생활이라는 말을 쓰죠. 믿음 생활이라는 건 믿음 자체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생이 점철되어지고 인생이 삶을 이루어갈 때 필연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합쳐져서 삶이라고 그럽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믿음, 현재 믿음, 미래 믿음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구에게나 과거 믿음, 여러분 왕년에 믿었던 믿음, 그리고 지금 믿고 있는 믿음,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여러분의 믿음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마르다에게도 이 세 가지 믿음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과거 믿음도 좋고 미래 믿음도 좋은데 현재 믿음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느냐고 현재형으로 물어봤을 때 마르다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마르다의 믿음은 과거 믿음이 아주 좋아요. 예수님이 현재 물론 자기 생각에 늦은 시간에 와서 서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부활이요 생명인 그야말로 하나님이 자기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마르다의 대답이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자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이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 버젓이 서 계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죽었다 해도 하루 이틀 만에 살렸을 텐데 말이죠 하면서 예수님이 살리는 부활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과거의 믿음으로는 잘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을 또 담고 있습니까? 지금 오면 뭐합니까? 다 틀렸는데 이 말이잖아요. 계셨더라면, 그때 계셨더라면 넉넉히 살리시는 예수님이지만 왜 이제 와가지고 다 끝나버린 이 시간에 오셨습니까? 이제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오빠 못 살아납니다 라고 하는 현재는 불가능하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이 과거는 굉장히 좋은 믿음인데 현재 믿음이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멘 하면 되잖아요.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런데 갑자기 마르다의 믿음이 미래로 도망을 갑니다. 현재 물으시는 질문에 아멘 하면 되는데 네 오라비가 지금 살아나리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물론 예수님이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니 마르다의 대답이 24절입니다. 예 주님,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갑자기 미래로 도망을 갑니다. 예, 우리 오라비 오늘 죽었지만 부활의 때에 주님 넉넉히 살릴 줄 나 의심 하나 안 하고 믿습니다. 자, 마르다의 믿음이 과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살리실 수 있었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도 예수님 살릴 수 있는 믿음 나 흔들리지 않은데 지금 내 오라비가 죽어 있는 거는 살리는 거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마지막 날 살아나는 거야 누가 못 살아납니까? 지금 살아나야지 하는 이 믿음이 구멍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믿음, 과거의 믿음, 현재의 믿음, 미래의 믿음 중에 마르다는 과거와 미래의 믿음이 좋았지만 현재의 믿음이 약한 것처럼 이건 마르다만의 믿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믿음이 현재의 믿음이더라는 거죠. 성도의 믿음도 보면은 세 종류인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성도들 중에 제일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믿음은 왕년 믿음입니다. 옛날에 믿음 좋았다는 말 수도 없이 듣습니다. 신방 가보면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이래배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 나 이래배도요 하면서 어떻게 주를 믿었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줄줄줄줄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1년에 철야기도 50일씩 했어요. 문제만 생기면은 20일 금식 물도 안 마시고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이제는 몇 번 했는지 셀 수도 없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면 10시간은 그냥 지났고 내려올 때는 뽑은 소나무 5그루씩 어깨에 메고 내려왔습니다.
여전도회 회장, 남전도회 회장 할 때 제가 토요일 와서 겉절이 다 하고 미역 다 물에 담궈 놓고 밥 다 앉혀 놓고 우리 교회 밥 주일날 밥 쳐

혼자 다 했고요. 기도하면은 귀신이 그냥 다 떠나가고 어떤 병도 기도하면 다 낫는 제가 그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고는 별로 본 사람도 없고 별로 들은 사람도 없는데 본인의 기억만으로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그럼 화려한 과거를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에게 왜그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니

제가 그분에게 와 대단하시네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하며 맞장구를 치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그러면은 그큰 소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는 손이 뒤통수로 가서 긁으면서 아이고 지금은 제가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상황이 아닙니다. 과거의 그 열심, 아까까지 얘기했는데 과거는 화려한데 현재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나무 다섯 뿌리 뽑는 건 생각도 못하고 금식 하루도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은 과거만 먹고 사는 왕년신자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이분은 믿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오늘날 믿음이 하나도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오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 중에 제일 믿음이 좋은 절대 다수가 누구냐면 미래의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미래의 믿음. 신방을 해보고 저를 만나면은 시작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래봬도 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역시 목사님 저 이래봬도 하고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과거가 없는 분은 목사님 저 이래봬도 앞으로요 이러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돈만 벌면서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반드시 나중에 교회 다섯 개 지을 겁니다. 교회 다섯 개 짓는 미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 나 은퇴하는 그날 뒤도 안 돌아보고 선교지 떠날 겁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은 돈을 벌고 있지만 이 번돈 제 주머니에 안 넣습니다. 은퇴 후에 선교지에 교회 다섯 개는 무조건 짓고 죽을 겁니다. 이돈 지금 제가 벌어놓은 것저더안 씁니다. 나중에 은퇴 후에 신학생들 100명에게 장학금 주고 다 나누어주고 죽을 겁니다. 다 귀해요. 여러분 그런 꿈 꿔야 됩니다. 꿈이라도 꿔야 나중에 현실이 되면 10분의 1이라도 하고 있는데 꿈조차 없으면 못하겠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미래를 이야기하는 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그러면 똑같이 목소리가 작아지고 손이 뒷머리에 가서 긁으면서 지금은 제가 사느라 바빠서 그렇게 못하죠. 그럼 그분이 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렇게 할 테니까 나보고 지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한다고 무시하지 말고 과거가 있는 분은 과거를 가지고 무시하지 말라 그러고 과거 없이 최근에 믿은 분은 미래에 이렇게 할 테니까 Don't touch my life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 믿음도 안 보이고 미래 믿음도 안 보이니까 당연히 과장할 수도 있고 믿음 좋게 말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절대 다수가 오늘 어떠냐 그러면 고개가 숙여지고 목소리가 적어지고 머리를 긁적이면서 지금 그렇게 못 사는 어쩜 그렇게 모든 사람이 과거 믿음, 미래 믿음은 좋은데 현재 믿음이 약한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자, 마르다의 믿음이 딱이 믿음인 겁니다. 과거에 주님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 살아났을 테고 미래의 주님이라면 틀림없이 부활시키실 테지만 과거 믿음도 좋고 미래 믿음도 좋은데 현재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도 지금은 어렵다. 그때 오시지 그랬어요. 그때 오셔야 되지 지금 와서 뭐 합니까? 라고 지금의 믿음이 형편없는 모습을 보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체념하고 있는 그 앞에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이겁니다. 마르다야, 내가 한번 물어보자 하고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의 주관자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이 말은 조금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제가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면은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가 다시 살 거라는 이야기를 말하는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자체가 말씀하시는 생명과 부활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는 뭐냐면은 그럼 나사로처럼 다 부활하느냐가 아니라 필요하면 그런 일을 일으키시겠지만 그것보다 마르다야, 나는 생명을 거머쥐고 있어서 죽어도 산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난 뒤에 두 번째 심판에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을 두고 지옥 가는 사람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건다 정해진 것인데 한번 죽는 것은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에 더 생명으로 가는 출입문이 되기도 하고 둘째 사망으로 가는 사망의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를 믿고 죽은 자는 죽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를 믿고 죽은 자는 새로운 영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지금 영원히 살아있다. 그는 죽어도 사는 자다. 만약 살아서 나를 믿고 있는 그 자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믿은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 영원한 세상으로 영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쥐고 영생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그는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할 건데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나를 안 믿으면서 나사로는 죽었는데 나는 살았지 하고 자기가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그는 곧 죽을 날이 올 것이고 죽고 나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 진짜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고 살았는 자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나를 믿고 죽은 자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야 마르다가 과거 믿음, 미래 믿음만 이야기하다가 현재 믿음으로 정신 차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제대로 된 고백을 현재형으로 해요. 그게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이제는 현재형으로 대답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제대로 정신 차리고 고백하니까 현재형 고백을 들으시자마자 우리 예수님이 현재형으로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믿음이 보여야 현재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절대로 과거에 충성하고 과거의 믿음으로 현재 문제를 닥쳤던 것에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현재 문제는 현재 내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현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지 과거에 화려하게 했다가 지금은 형편없이 살고 있는데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때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과거를 꺼내가지고 협상해봐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언제나 과거 믿음으로 살지 말고 오늘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만난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고 싶을 때 네가 오늘 나를 어떻게 믿느냐 오늘 그 믿음이 어떻느냐고 물으실 때에 언제든지 유사시에 꺼내놓을 수 있는 현재형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서 보고 싶었던 믿음은 과거 믿음도 아니고 미래 믿음도 아니고 현재 믿음인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 마르다에게서 보고 싶었던 진짜 예수님이 알고 싶었던 마르다의 믿음은 현재형 믿음뿐이 아니라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 지금부터 마르다에게 요구했던 믿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르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죠. 지금 뭘 믿느냐고 물어본 겁니까? 내가 누군지 네가 알고 믿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 믿음을 점검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믿느냐 믿느냐 물어보시는 단어는 같은데 뜻이 달라요. 자, 마르다는 자꾸 내 오빠가 죽었는데 살려주십시오 하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살려줄 줄 믿습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왔고요. 그러면은 내가 네 오빠 살려주겠다 안 살려주겠다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는 뭐라고 자꾸 물으시냐면은 이렇게 내 오빠 살려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네가 날 믿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나에게 너는 누구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나는 누구냐 도대체 너에게? 예수님이 자꾸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괴리감이 있는 거죠. 이런 뜻입니다. 마르다야, 너 오빠의 문제뿐이 아니라 살면서 이런 문제 많이 만날 거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기억해라. 문제부터 보고 나한테 오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누군지 먼저 생각하고 문제를 봐라. 문제가 닥치면 문제부터 보는 사람 있고 예수님 먼저 보는 사람 있어요. 문제부터 보는 사람

문제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예수님부터 보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문제를 해석합니다. 자, 문제라는 건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거나 우리 집안이 망하거나 사랑한 사람이 죽거나 여러 가지로 환난과 고난과 근심이 있을 때 일이 있고 이걸 보고 난 뒤에 예수님을 보면 문제로 예수님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잔인하신 분, 무관심하신 분, 사랑한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분, 내가 잘 되는 걸 기뻐하지 않는 분, 내가 못 되어도 관심을 쓰지 않는 분, 내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조금도 관심이 없는 냉정한 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왜? 내게 문제를 주신 분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은 문제가 닥쳤는데 문제를 보려다가 예수님 먼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 내 평생 경험한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이 누구지?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어떤 일을 해도 뜻을 정하고 하시는 하나님, 어떤 것도 합력해서 선을 결국은 만들어내시는 예수님하고 그걸 묵상을 한 다음에 문제를 보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문제가 해석되는 거예요. 문제가. 예수님을 먼저 보고 예수님으로 문제를 해석하면 원망 나올 뻔한 순간에도 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인데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걸 알고도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내가 모르는 큰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지금 원망하는 것이 나중에 부끄러워질 정도로 주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을 거야. 주님이 뜻 가운데 큰 계획을 행하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도 문제를 먼저 보고 예수님을 해석하면 예수님께 서운해가지고 예수 믿을 마음 1도 안 생깁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되어도 예수님 먼저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면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예수님으로 해석하니까 이길 힘이 생기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주님은 어떤 분이셨나? 그런 주님이 이런 문제를 알고도 지금 가만 계신다면 그분이 사랑이신데 하고 주님을 막 묵상해보는 거예요. 먼저 문제 앞에서 The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주님 내게 항상 신실하셨는데 주님 항상 내게 과분하셨는데 주님 항상 내게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분 자기 생명 버리고 나 살려주셨는데 그 주님을 묵상하고 문제를 보면 해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모르는 큰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에 더 멋진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마르다가 문제를 보고 예수님 보고 나니까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신 예수님이 너무 원망스러우니까 막 이 마르다의 대화에 원망이 배어 있잖아요. 문제로 예수님을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마르다의 문제부터 보지 말고 너에게 나는 누구였는지 지금 생각해봐라. 너희 가정에 나는 누구였는지 생각해봐라. 내가 어떤 너의 친구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생각하고 이 문제를 들여다봐라. 주님을 그렇게 묵상한 다음에 여러분의 문제를 보고 난 사람들이 고백은요, 보통 믿음 작은 사람은 문제 가지고 주님 이런 분이야 그러지만 주님을 묵상하고 문제를 보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제를 주께 구해서 응답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 주님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주님 응답을 냉정하게 안 해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걸 응답해 달라고 했는데 정반대로 응답을 해주신 서운한 순간에도 주님 묵상하고 난 뒤에 나오는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나 큰 욕심 없어요. 이 병만 고쳐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욕심 없이 내 평생 주를 섬겨오면서 이거 한번 제대로 기도해 본 건데 주님 그것조차도 알뜰하게 안 들어주셔서 정말 마음이 서운하다가 밤새도록 주님 누구신지 묵상하다가 새벽에 올 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건 그 주님으로 문제를 해석하면서 그것까지도 감사. 이것까지도 감사. 주님 묵상하고 해석해내는 이 사람을 어느 마귀가 쓰러뜨리고 어느 누구가 그 입에서 원망을 만들어내고 어느 누구가 주님을 떠나게 만들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두 가지, 현재형의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아는 주님을 먼저 보고 문제를 볼 줄 아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0: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것보다 그것만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자녀를 주님 품으로 보내는 그것만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아픔은 없겠죠. 우리 교회 얼마 전에 고등학생 자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낸 엄마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듣고 어떻게 위로할지 몰라 문자 몇 자 보냈지만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만나야겠다 해서 저희 아내와 제가 엄마를 만났습니다. 보자마자 엄마는 눈물을 흘리고 저희 부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만남을 정해놓고 두려웠습니다. 각오도 했고요. 목사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그 원망 바지가 되겠다 하고 목양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들어왔던 엄마가 울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무개는 16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개를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니 감사하지요. 분명히 사건 보고 예수님 해석해야 되는데 예수님 보고 사건 해석해야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을 하더군요. 저는 거기에서 죽음을 피한 고백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한 고백을 들을 수 있었죠. 그게 부활 아닙니까? 육체가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 만에 나와 20년 더 삽니까? 30년 더 삽니까? 또 죽을 반복되는 그 부활 말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고백을 무겁지만 아프지만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예수님으로 해석하여 천국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건 나사로의 부활보다 더 위대한 부활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난 사람만 해석해낼 수 있는 해석이지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나사로 같은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아도 제 24년 목회 중에 죽음 같은 가정에서 다시 주님 바라보고 걸어나오는 나사로의 기적은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원망과 고통과 서운함 속에서 일주일 지내다가 예배 자리까지 걸어 나온 것 여러분이 부활한 나사로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마르다에게 물은 질문을 물으실 겁니다. 누구야? 너에게 나는 누구냐? 마르다처럼 얘기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이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눈물이 땅에 떨어져 옥토가 되고 오늘 이유 없이 흘리는 눈물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히고 아무리 예수님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이것만큼은 해석되지 않은 것을 가슴에 아픔으로 품고 있어도 주를 떠나지 않는 믿음 현재형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그날에 주님 앞에 모든 질문이 해석되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풀리는 질문, 풀리지 않는 질문도 주님이 해석해주는 날까지 주님의 방향으로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1000번, 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시편 81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 건져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먼데 있지 않았고 늘 가까이 계신 분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는 시험을 겪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의심보다 백성들의 의심과 불신에 대해 더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매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거역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풍성한 쉼을 누리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주의 소유자미 게리 체프먼의 영어 찬송으로 출발했고요. 이어서 시와 그림의 반석의 길 그리고 주찬양 선교단의 나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건져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도 꾸며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요. 신청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함께 보내주시는 곳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드릴게요. 남미 워십의 찬양 날 기억하소서 듣고 오시죠.

풍성한 찬양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영혼의 극이 깊은 데서 크룩스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페이스워십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듣고 오셨고요. 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찬양들로 꾸며가고 있는 이 시간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 축하 메시지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의심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의심과 불신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더 심각한 이유는 그것은 의지적인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도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힐 워십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노래.

두 곡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다마리의 만유의 주제 영어 찬송 들으셨고요. 진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잔잔하게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건져주시는 주님은 언제나 항상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 새로운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대적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또 하루 되시다가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문자 보내주시고 신청곡들 보내주셨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계속해서 귀 기울이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시리즈 첫 번째 시간 폭풍 전이야. 번역 구성 양한결, 연출 장대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에 초점을 두고 총 16편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한 마지막 한 주, 사랑과 열정, 그리고 대립과 혼란이 가득했던 그 한 주간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 폭풍 전야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눈을 감고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아침을 기억해 보세요. 그날 해가 떠오르는 아름다움을 보셨나요? 하늘에 펼쳐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색들을 보셨나요? 잠잠한 바다를 보며 눈을 뜨고 일어나 평안을 얻으셨나요? 아니면 차갑고 상쾌한 공기 속에서 웅장한 산의 고요를 즐기셨나요? 오래전 끔찍한 날에 일어났던 일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은 따스한 햇볕과 시원한 바람이 함께했던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보다 더 아름다웠던 새벽이 지나고 아침 8시쯤엔 하늘은 푸르렀고 머나먼 산들이 다 보일 정도로 좋은 날이었죠.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낮잠을 자기에 딱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한 날이었죠.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날이 있기 6일 전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안식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장로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모임을 가졌죠. 안식일에는 모임조차 가지면 안 됐지만 그들은 비상사태라며 기어코 모이게 되었습니다.

0: 다들 모였나? 자, 먼저 자리에들 앉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장로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왔나? 허허,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이젠 시간이 없어. 언제까지 이 갈릴리 사람이 우리 인생을 망치게 내버려 둘 건가? 우리와 서기관들에게 망신을 주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계속 우리 하나님과 성전을 모욕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어. 게다가 주술인지 마법인지 온갖 병을 고친다니 큰 무리들이 그를 따르고, 요즘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냈다고까지 하던데, 지금 그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고 있다고 하지 않나? 아마 여기 오면 몇만 명의 사람이 그에게 몰릴 거네. 그 전에 우리가 수를 써야 해.
1: 가야바 제사장님, 뭔가 해야 된다는 건 알겠지만.
0: 요아스, 무슨 좋은 제안이라도 있나?
1: 아니요.
0: 다들 벙어린가? 말 좀 해보게.
2: 가야바 제사장님, 혹시 향유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0: 향유?
2: 예. 제가 듣기론 그 갈릴리인이 베다니에 다시 가서 이 친구들이랑 식사를...
0: 친구? 나사로?
2: 예. 나사로와 그의 친지들, 그리고 제...
0: 문하세, 내가 꼭 그 갈릴리인이 누구랑 식사했는지 알아야겠나?
2: 아니요. 단지 거기에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요. 향유가 낭비됐거든요.
0: 그래서 뭐, 지금 이 상황에서 향유가 중요한가?
1: 그러지 마시고 요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2: 예.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순전한 나드 한 근,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향유가 예수의 발과 바닥에 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0: 그래서?
2: 예수의 제자 중 한 명이 그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나무랐고요. 이건 분명 분열의 징조입니다.
0: 그래. 또 다른 요점은 뭔가?
2: 그 제자가 여인에게 뭐라고 하자 예수가 자기 장례에 대해 얘기했답니다.
0: 뭐라고?
2: 자기 장례, 자기 죽음이요.
3: 죽음이라.
0: 아하, 조용, 조용! 더 자세히 말해보게. 정확히 뭐라고 말한 거야?
2: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저는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다. 라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지만 자기는 항상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일어나서 사라졌답니다.
0: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해라니. 오호, 이거 흥미로운데? 예수의 장례라면 우리도 도와야 하지 않겠나? 그나저나 그 친구 나사로도 문제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단 말이야.
3: 맞습니다.
0: 우선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 기도 후에 만나도록 하지.
4: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오신다니 아직도 못 믿겠어. 어디 보자. 초도 다 켜놨고 집도 다 정리됐고 음식 그렇지, 음식 충분하지? 그래, 이 정도면 손님 맞을 준비는 다 된 거야.

아, 가서 수입 과일 좀. 아니다. 좀 기다렸다가 봐서. 아니야. 그냥 가서 가져와. 어, 그래. 어서 가서 수입 과일 좀 꺼내오고. 거짓말은 아닐 거야. 분명히 오실 거야.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셨단 말이야.

0: 배신자! 이렇게 안 부르시고 내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주셨단 말이지. 오셨나 보다. 오실 줄 알았어. 다른 사람처럼 날 놀리지는 않으시겠지. 정말 이 세린의 집에도 들어오시겠지. 손님들이 도착하셨다. 어서 문을 열고 맞을 준비를 해.
1: 자, 들어오시죠.
0: 선생님, 어서 들어오시죠. 일행분들도 어서 들어오시고요. 아, 베드로, 야구보,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2: 이렇게 환영해줘서 고맙네, 사께오.
0: 선생님, 여기 이쪽에 앉으세요.
2: 이 음식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드려도 될까?
0: 아, 당연하죠, 선생님.
2: 온 우주의 왕이시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음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음식을 성심성의껏 준비한 사께오와 그의 가정에게 큰 복을 내려주소서. 아멘.
3: 아멘.
2: 사께오, 너에 대해서 말해다오.
0: 아, 예, 선생님. 뭘 알고 싶으신지요?
2: 어디 보자. 네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해보아라.
0: 중요한 거요? 돈 같은 거요?
2: 너에겐 돈이 중요하지?
0: 돈이 줄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2: 돈이 주는 게 뭔가?
0: 뭐 자유, 권력, 존경 뭐 이런.
2: 아, 네게 중요한 세 가지가 그것들이었구나. 그럼 사께오, 넌 자유하느냐?
0: 아, 뭐 제가 노예는 아니니까 자유한 거죠.
2: 결박은 꼭 노예란 신분에서만 오는 게 아니란다. 많은 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의 노예로 살고 있지. 참 자유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야.
0: 참 자유? 어떻게 하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나요?
2: 아마 내 지자들은 어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우리를 찾아온 사람을 기억할 거야. 돈이 많은 젊은이였지. 우린 영원한 삶에 대해 얘기했단다. 그에겐 영원한 삶이 중요한 것 같았거든.
0: 중요한 것 같았다고요? 그럼 그게 중요하지 않았단 말씀이신가요?
2: 그래. 그는 영원한 삶에 대해 물어봤지만 그의 질문으로 봤을 땐 그가 찾고 있는 건 다른 거였단다. 그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싶어 했지.
0: 두려움이요? 부자가 뭐가 두려웠을까요?
2: 그에겐 자기가 소유한 돈이, 지금까지 노력한 모든 것이 영원한 삶을 사기엔 부족하다는 두려움이 있었단다.
0: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2: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지.
0: 아, 그렇군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나요?
2: 사께오, 부유함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긴 어렵단다. 돈에 대한 욕구가 너무 커서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거든.
0: 하지만 선생님, 그런 식으로 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2: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단다.
0: 그럼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건가요? 부자에게도요?
2: 당연하지. 부자에게도 소망이 있단다.
0: 전 많은 사람들, 제 민족에게 고통을 주고 민족을 배반하고
2: 그랬지.
0: 예, 제 자신의 욕심만 부리는 바보였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제게도 소망이 있을까요?
2: 사께오야, 너에게도 소망이 있단다.
0: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제가 누구에게 강제로 뺏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4: 좋은 생각이요.

0: 이제 좀 어떠하냐 사케오.
1: 뭔가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자유로워요.
0: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구나.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단다.
2: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안
3: 그만. 더 이상 논쟁만 할 시간이 없어. 어서 결정을 내려야 해. 예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4: 저희도 그 생각엔 동의하지만 뭘 할 수 있을까요?
2: 주변 사람들.
3: 아하, 그만. 지금 로마인들이 개입하게 생긴 판국에 언제까지 논쟁만 할 건가? 그들은 폭동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이미 군사들을 온 도시에 보내놓았다고 들었네. 만에 하나 폭동이 정말 일어난다면 이번엔 우리 민족을 이 땅에서 영영히 쫓아낼지도 몰라.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회가 다신 오지 않을 수도 있네. 예수는 죽어야만 해. 그건 우리 민족과 우리 자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만 하는 거룩한 사명이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겠나? 내 말에 동의하지? 다들 동의하냐고?
4: 네, 대제사장님.
3: 그래, 나머지는?
2: 예.
3: 좋아. 그럼 예수를 어떻게 죽일 건지 의논해 보도록 하지. 예수는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거네. 그자와 제자들이랑 어디에서 묵을 건지 알아보고. 아, 그자 친구 하나가 근처에 사는데.
4: 아, 저 나사로 말씀이십니까?
3: 그래, 베다니아 정탐꾼을 보내서 낱낱이 보고하게 해.
4: 아, 예, 알겠습니다.
3: 누구냐?
5: 예, 주인님. 누가 주인님을 꼭 뵈야겠다면서 찾아왔습니다.
3: 이 시간에 대체 누구란 말이냐?
5: 그 갈릴리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고 하던데요.
3: 그래? 들여보내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라.
5: 예, 주인님.
3: 갈릴리 사람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6: 네, 대제사장님. 제 이름은 발락입니다.
3: 그래, 말해보아라.
6: 어느 집에 잔치가 있었고 제가 밖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있었을 때입니다.
3: 잔치?
6: 예.
3: 누가 어디서 연 잔치더냐?
6: 그 세리인의 집이었습니다. 그 갈릴리인은 그 집에 있었고요.
3: 나사렛의 문제덩어리 그 갈릴리 사람이 세리 집에 있었다고?
6: 네, 맞습니다.
3: 왜 거기에 갔더냐?
6: 함께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만났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 세리를 찾아 집을 방문하겠다고 한 걸로 압니다. 제자들과 함께요.
3: 선생이라고 부르지 마라. 교육도 받지 않았고 자격도 없는 자야. 위험한 자니 조심하고. 어쨌든 보고해 줘서 고맙다. 그자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들었어. 유월절 때 와서 문제를 더 일으킬 거라 예상되는데 세리를 만났다면 지원금과 연관됐을 수도 있겠구만. 그 세리란 자와 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입수해라.
6: 예, 알겠습니다.
3: 혹시 그들의 대화 내용은?
6: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3: 그래, 그 다음엔 그자의 뒤를 밟으면서 대화 내용을 잘 들어 보고해라. 특히 밤에 어디서 먹는지 알아내고 좋은 정보를 가져다 주면

0: 섭섭지 않게 보상해 주겠다.
1: 예, 알겠습니다.
0: 그래, 시간이 얼마 없다. 어서 가보거라. 이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1: 예, 알겠습니다. 예.
2: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시지요. 그는 이 세상과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달과 별까지도요. 그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죠. 그래서 그의 눈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가득하셔서 늘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시리즈 첫 번째 시간 폭풍 전야. 출연 서령범, 홍영란, 김종환, 서혜정,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선은혜, 김하영. 번역구성 양한결, 연출 장대진.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악기는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조율이 되어야 합니다. 연주가 끝난 뒤에 하는 조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하루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곧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도록 결심하는 아침 시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실제로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이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더 풍요롭게 만들고 더 활기찬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아침 식사를 매일 하는 것처럼 빼먹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송가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7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77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말씀 보기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맞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칠게요.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힘내는 하루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니 이는 그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미로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1절에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기도를 실제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말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분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위트니 휴스턴의 I Love the Lord 들으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과 감정에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듯 했던 말들조차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게 되면 사소한 것들도 하나하나 다 말하고 싶어집니다. 별거 아닌 일들도 나누고 싶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기대하게 되죠.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까지도 아시고 작은 말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는 크고 중요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말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세례, 오벳의 내 마음 주님과 같이, 조준모의 쏟아부은 그 사랑 들으셨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룩 리가트우드의 A Thousand Hallelujahs, 브랜든 레이크의 Love of God, 메이브릭 시티 뮤직의 Promise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한때 저는 일기를 쓰던 적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SNS에 일상과 생각을 올리는 게 대부분이지만 예전에는 아무도 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심지어는 자물쇠까지 채워가면서 글을 일기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때 썼던 일기를 다시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도 않고 그때 감정은 그대로 느껴지진 않더라도 그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밖으로 꺼내놓기 위해서 종이에 그렇게 열심히 적어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정리된 말을 적은 게 아니라 그때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꺼내놓는 시간, 뭐 잘 정리가 안 되더라도 주절주절 쓰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고 또 그것이 또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날 때 또 얼마나 기쁜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윌러브의 허망해 보이나, 잔치 공동체의 다시 밤이 없겠고, 왕현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두 달이 지나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불길처럼 퍼져갔기 때문에 신학자들은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2000년 전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다시 복음은 불길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다음은 웨슬리 듀엘 목사님이 쓰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기도문인데요.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임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속히 임하사 축복하시고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빛을 주시고 거룩한 불길로 임하여 주소서.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공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사오니 홀연히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성령이 오직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예스 CCM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앞서서 들으신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첫 찬양은 송정미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이 임할 때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웨슬리 듀엘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기도문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요.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별그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님이 좌정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에게 좌정하소서, 나에게 임하소서, 날 다스리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 샵 1069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또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도 문자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하는 찬양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날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아멘. 윤한기 목사님의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가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어떤 찬양들이 이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면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의 기쁨이 강같이 흐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에 좌정해 주십니다. 그런 성령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라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나무는 빛이 비추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장 깊고 단단한 뿌리는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 내리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환경보단 고난과 흔들림, 또 외로움과 시험 속에서 진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단단해지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배우는 인내는 평안 속에서 얻는 지혜보다 더 굳건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현실이 마치 어둠처럼 막막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으며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비 메이슨의 What a Friend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성선의 담대하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제이스의 찬양하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홀리원의 참 행복한 일이야 띄워드리고요. 요새 리컬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알리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이정규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예라모십의 내 주의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여섯 포임의 The Love of God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위드 갓의 말씀 앞에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나의 삶은 복되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의 폭발입니다.

0: 산발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올해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보셨죠? 북한의 식량난이 하루 이틀 들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만 또 수년 동안 계속되어온 이야기들 가운데 올해는 더없이 힘들어한다라는 얘기가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서 밀 등의 식량 등을 공급받았고 또 이전보다 식량 생산량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한 해 동안 수확물이 가장 적어지고 그리고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시기를 뜻하는 보릿고개. 지금부터 보리를 수확하는 한 7, 8월 정도까지가 가장 나기가 힘든 시기인데요. 북녘에서 그래서 오늘 하루 또 한 끼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버티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디 북녘의 주민들이 오늘 배를 골치 않기를, 넉넉하진 않더라도 한 끼 또 하루를 지내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난에서 벗어나서 또 사람들이 배를 골지 않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로 다시 나와야 합니다. 제재가 없어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 문제 등을 해결하고 포기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나서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겠지요. 그렇게 북한이 변화될 수 있도록, 북한의 주민들이 오늘도 안녕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에서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 하사 전해드렸는데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도 오늘 하루의 한 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쉽게 도움을 또 청할 수도 있고 그런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배급이 무너져 있고 식량을 이제는 스스로 구해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리대를 활용해서라도 지금은 당장 하루를 나고 결국에 또 가을 수확철이 되면 더 많은 것을 빼앗기고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북녘의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이 보릿고개 하루하루 이 봄 시기를 지내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북녘 주민들. 하지만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의 삶을 또 베풀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그들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견뎌낼 북녘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실 수 있도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AM 1188kHz 또는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이용하셔서 만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에서 FM 채널을 통해 만나고 계시지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전해드릴 거고요. 또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과 안증, 우리는 한국교회의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김북한 목사님의 간증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성경 공부. 하지만 성경 통독을 하는 그 시간에 또 많은 갈등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기도 겪어내신 김북한 목사님,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또 한국까지 오게 되셨을까요?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 바로 만나보실게요.
1: 한국에 후원하는 단체에 고맙다는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행히 집에서 공부도 했고 글 쓰는 걸 어려서도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작가 공부도 했고 하다 보니까 좀 문장이 다르잖아요. 제가 우선 이렇게 보더니 그때 눈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의 큰 대도시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다음 후에 서안까지 가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야 진짜 잘 먹여줬어요. 옷은 한국에서 날라서 뭐 한국 옷 막 입히고 좋았죠. 집도 고급아파트에서 이렇게 새들고 살면서 좋았는데 통독이 그 뭘 모를 때는 한 달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에 깨어나서 기도를 하래요. 한 시간 동안. 대충 기도하는 척 하다 이렇게 가만 앉아 자는데 못 자게 한다고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라 그래요. 야, 진짜 밥 때문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나가면 갈 데 없지. 그리고 밥 먹고 또 8시부터 한 8시간 통독시키고 저녁엔 또 1시간 기도시키고 성경 또 10절 암송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한 3번은 도망갔던 것 같아요. 저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야,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 도망을 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는 있는데 나가서 그럼 어디 갈 건데 그 넓은 땅에 진짜 절회 고도에 떨어진 것처럼 홀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 몇 시간 앉아 있다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마지막에는 체념을 했죠. 통독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한 달 이렇게 앉아 들으면 들려요 소리가. 익숙해지니까. 저는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뭘 습득하는 건 빨랐던 것 같아요. 한 1년이 되니까 성경 신약을 한 100독하게 되고 구약성경 한 10독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좀 익숙해져요. 100독한 다음에 팀장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파송이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전 하나님 안 믿었어요. 이렇게 믿어서 팀장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뭘 배웠냐면요. 믿는 척하는 걸 많이 배워요. 그러면 왜 연기를 배울 수밖에 없냐면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를 보면 잘 믿는 애들을 잘해줘요. 성경책도 예쁜 거 갖다 주고 뒤에서 돈도 슬슬 주고 놀러 갈 때도 대륙 다니고 잘 믿어야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잘해서 잘하면 한국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산 거죠. 그때부터는 믿는 척하는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김일성이 앞에 하던 거 그대로 하면 되니까. 말만 바꿔서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기도할 때 눈물도 주룩주룩 흘리고 또 지식적으로 뭐 쫙 이렇게 푸니까 쏘갔는지 쏘가졌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사가 너 팀장 해라. 파송해 줄 테니까 가서 네가 팀장이 돼서 또 이렇게 사역장을 하나 꾸려가지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하겠다 했어요. 파송을 하면 돈을 이만큼씩 줘요. 그 돈이 답 나가지고 파송 받겠다 한 거죠. 보통 다른 때는 파송할 때 한 사람씩 파송을 해요. 그땐 팀으로 내보낸 거예요. 같이 나가니까 내가 돈 맞을 기회가 없는 거 이게. 에이 그럼 왔던 김에 일하지 뭐 해서 탈북민들 이렇게 한 6명 모았어요. 그때부터 저도 단독 사역을 하게 된 거죠. 믿지도 않는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했냐면 제가 무슨 이렇게 사역비를 주는 거예요. 한 달 먹고 살려면 팀이 월세도 나가.

가야 되고 뭐 음식도 사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돈을 한 1,000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한달 생활비를. 그러면 300원은 빼는 거예요. 이거 내 거. 그리고 700원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죠. 티안 나게 잘 했어요. 그렇게 한 1년 했나? 돈이 모이잖아요. 거의 한 3,000원 정도 모였어요, 그때. 중국 돈 3,000원. 돈이 품에 있으니까 평안이 오는데, 잡혀도 공안한테 이 돈을 주면, 그건 나오거든요. 난 사러. 돈이 주는 믿음. 그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설교하는데 마음속에서 뭔가 바늘 같은 게확 찔린 어떤 느낌이 오는 거예요. 넌 도둑이야! 하는 느낌. 그렇게 한 주일인가 계속 찔리다가, 하도 찔리니까, 그래서 양심인 줄 알았어요, 이게. 밥 먹을 때도 찔러요. 자다가도 찔러요. 아, 그건 너무 괴로워서, 야,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이내 양심에서 헤어나오려고. 돈을 포기하는데 버릴 순 없잖아요. 이 아까운 돈. 그래서 돈을 다시 1,000원 받았으면 한 300원 더 붙여서 1,300원 쓰는 거예요. 다시 사익비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양심이 놓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더니 안 찌르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 아, 됐다. 이제 살것 같다. 잠도 좀잘것 같다. 했는데 또 이름이 오는데 이번에 메시지가 달라지더라고요. 공개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서웠어요. 전 양심인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성령님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 뭐 그랬어요. 아, 나 도둑인데 어쨌다고 도둑질 안 하면 나 북한에서 벌써 굶어 죽었다고. 그때 또 제가 소문이 좀잘 가르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아, 죽어도 못해 이건 이렇게 못 하고 있는데 최강 목사님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 어머님이 그때 권사님이 가스레인지가 고장 난 거예요. 네가 가서 좀 고쳐줘라 해서 알았다고 해서 제가 목사님이 사택으로 제가 가게 됐어요. 아파트 어디 들어갔는데 집이 장판이 없는 거예요. 아 너무 충격이에요. 그리고 집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집이 춥고 꾸리지도 않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사역장들은 정말 궁전이었어요. 아이 집이 왜 이래? 이러면서 들어가서 가스레인지 고치고. 나오는데 권사님이 그때 택시 타고 가라고 그때 중국돈 50원을 줬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받았어. 근데 저는 사역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 50원이면 한 달을 따뜻하게 살수 있어요. 난방비 할수 있다는 거. 근데 나한테 택시 타라고 주면서 자기 난방비 안 하는 그거 보면서 택시를 타는데 야, 뭐 그때 뭔가가 이렇게 임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복음 전하려고 온 가족이 와서 고생을 하는데 도둑질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제가 택시에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가서 공개하겠습니다 하고 사역장 갔죠? 아, 근데 공개하겠다 해놓고 정작 그떡 앞에 앉으니까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가지고. 그 당시 제가 그 가르치던 탈북민들이 한 10명 있었는데 다 대부분 제대군인들이에요. 잘 먹여놓지, 근육은 울퉁불퉁한 것들이 힘은 뻗치지, 이런 것들 가둬놓고 지금 성경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돈 훔쳤어 하면 맞아 죽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리고 겁이 나서 용기가 안 나가지고 기도를 해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디오에서 통독이 쫙 소리가 나가는데 너 때문에 지금 주님이 마귀 앞에서 얼굴을 못 든다. 아, 그 부분이 나오는데 나한테 하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건 아니지. 해가지고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중국 돈 3천 원이 있다. 이러고,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훔쳤다. 그래서 돈 아예 꺼내놓고 그랬어요. 아니다, 이거 내가 훔쳤다. 잡히면 나 혼자 살려고. 그리고 안 잡히면 이거 가지고 북한 돌아가서 나잘 먹고 잘 살려고 훔쳤다. 그냥 이실직고 했어요. 아니, 눈물이 나요? 뛰쳐나가서 다른 방으로 갔어요. 거기서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갑자기 어떤 기운이 저를 확 이렇게 안아주는데 거의 울다가 막 혼절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 울다가 다 정신 차려 봤더니 학생들이 이런 말 해주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우리 선생님 돈 띄문 거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어떻게 아냐? 북한 문화에서는 돈 다루는 사람이 좀 띄어먹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띄먹겠지. 다만 좀 너무 많이 띄먹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었는데 내가 꺼내놓으니까 얘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존경한다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저한테 임하는데, 거듭남이 무엇인지 제가 그때 겪었어요. 하늘과 땅이 다 바뀌어요. 사람이 눈이 바뀌어요. 밖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이렇게 보이시니까 그렇게 신비로운 거예요. 지나가다가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까지도 너무 신기하고 아름답고 마치 흑백으로 된 세상에 살다가 칼라로 된 세상을 만난 것 같은 느낌?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그때.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게 설교를 하는데 이 파워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봤더니 얘들이 진짜 믿는 거예요.

0: 그때 그 행복함 때부터 저는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한국 안 가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죽는 날까지 북한 선교를 하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두 달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달 만에 다 잡혔어요. 저희. 그때 생각하면 이건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탈북민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면요. 똑같은 종교 때문에 가족이 굶어 죽고 해체됐단 말이에요. 그 아픔이 있는데 이름만 바꿔서 다시 믿으라면 누가 믿습니까, 그거. 그래서 그 철벽을 깔고 의지적으로 안 믿어요. 왜 믿었냐? 이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준다. 이거 믿었거든요. 공안이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이 지켜주면 우리 안전할 거야. 이거 철석같이 믿었는데 잡힌 거예요. 내가 꿈을 꾸나 이러고 앉아있었어요.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언제 정신을 차렸냐면 도문 감옥이라는 그 감옥은 탈북민 전용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 감옥에 들어오는 탈북민들은 오래 있지 않아요. 일주일에 두 번을 북송을 시켜요.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말 길게 있으면 2, 3일 정도 있다가 조사받고 나가는 감옥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 넉 달을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한사역장의 총팀장이었기 때문에 중국 공안들 입장에서는 저한테 신문할 게 많으니까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주듯이 하나님이 건져줄까 했는데 안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짓 하던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경 통독을 했고 북한 선교를 하다가 이렇게 잡혔는데 왜 하나님 우리 도와주지 않느냐는 그 원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쓰다가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버림받은 존재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이제 지우고 이제는 죽음만 기다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조사가 다 끝나고 북한으로 북송될 날을 기다리는 거죠. 저는 그때 죽음을 받아들인 거죠. 저는 두만강을 넘으면서 제 인생을 목숨을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죽자 그러고 있는데 호송되는 날 손에 다 죽압을 채우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통 군용차가 감옥 안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국경 경비 군인들이 호송을 하거든요. 근데 공안들이 와 있더라고요. 공안들이 승용차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승용차 타서 북한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집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왜 나오게 됐는지를 알게 됐죠. 제강 목사님이 한국으로 추방돼 간 다음에 우리를 구명하기 위한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렇게 나온 다음에 저는 더 이상 중국에서 사역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으로 오기 위한 길을 시작했죠.
1: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결국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나와서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김북한 목사님. 하지만 한국으로 오기까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중국에서 다시 고난의 시간을 겪어냈어야 됐다는 김북한 목사님의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송 함께 하시고 간추린 소식 만나봅니다.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을 30일 안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중동 긴장 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고금리 여파로 아시아 주요국 통화가치가 흔들리며 외환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캐나다 해군이 한국의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을 두고 구형 혼다에서 신형 테슬라로 바꾸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수주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경제난, 내부 통제 강화 속에 러시아 내부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검찰이 AI로 대규모 범죄 분석 시간을 대폭 줄이며 법조계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 도움 없이 200시간 동안 택배 분류 작업을 이어가면서 AI 노동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AI 확산과 경력직 중심의 채용 구조 속에 청년층 고용률이 24개월 연속 하락하며 세대 간의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해산시에서 장세 부담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길거리 장사에 몰리면서 노점상 간 자리 다툼과 충돌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을 30일 안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중동 긴장 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검토 중인 양해각서 초안에는 이란이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30일 안에 통행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동맹국 이란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인데요.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폐기하는 방안에도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실제 핵협상

협상은 향후 60일 동안 별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제거 작업이 시작되고 이란이 약속을 이행하는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아직 최종 마무리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나쁜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과 이란은 아직 공식 서명에는 이르지 못했고 추가 세부 합의 내용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공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미국 고금리 여파로 아시아 주요국 통화 가치가 흔들리며 외환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면서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 루피화와 필리핀 페소화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인도네시아 루피화 역시 아시아 외환 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통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과 증시로 자금이 몰리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셀 아시아 현상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본은 지난달 엔화 방어를 위해 630억 달러 규모의 시장 개입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긴급 금리 인상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는 외환 보유액 감소세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환 보유액을 활용한 시장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동전쟁이 실질적으로 진정되지 않으면 아시아 금융시장 불안도 쉽게 가라앉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캐나다 해군이 한국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두고 구형 혼다에서 신형 테슬라로 바꾸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한국 잠수함 기술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한국과 캐나다 해군 연합훈련 참가를 위해 캐나다 빅토리아 해군 기지에 입항했는데요. 국산 잠수함이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까지 항해한 것은 역대 최장 거리로 편도 약 14,000km를 이동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캐나다가 추진 중인 최대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의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콘소시엄은 독일 TKMS와 경쟁하고 있으며 실제 운용 중인 최신 잠수함을 직접 공개해 기술력을 입증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캐나다 해군 관계자들은 한국 잠수함의 성능과 자동화 수준, 장거리 항해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측은 잠수함 수주에 성공할 경우 현지 생산 투자와 일자리 창출 계획까지 제시하며 적극적인 수주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차기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경제난, 내부 통제 강화 속에 러시아 내부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피로감과 실망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 재계 인사와 서방 정보당국 관계자 등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라는 평가가 러시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엘리트층 사이에서는 전쟁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국제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재계 관계자들은 푸틴 대통령이 의미 없는 자해적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일부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연말까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장악을 목표로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의 인터넷 통제와 사회 감시 강화도 국민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북한처럼 통제 사회가 되고 있다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온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여론조사기관은 최근 자국민 행복지수가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검찰과 법원, 로펌 업계 전반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며 법조계 업무 방식과 채용 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최근 전세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1,000개가 넘는 통화 녹음 파일을 AI로 분석해 핵심 증거를 15일 만에 출연했습니다.
검찰은 기존 방식대로라면

기초 자료 분석에만 6개월 이상 걸렸을 작업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검사가 직접 오픈소스 기반 AI 프로그램을 제작해 100만 건이 넘는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하고 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대화만 선별하는 방식도 활용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신입 변호사들이 맡던 판례 검토와 서면 작성 같은 기초 업무를 AI가 상당 부분 대체하고

서비스. 법원은 허위 사건 번호 확인 서비스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최종 검증과 책임은 결국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피겨 AI의 인간형 로봇 피겨 03이 사람 도움 없이 200시간 동안 택배 분류 작업을 이어가며 AI 기반 자동화 시대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피겨 03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3일부터 약 8일 동안 쉬지 않고 작업을 이어가며 총 24만 9천여 개의 택배를 처리했습니다. 로봇은 택배 바코드 방향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했으며 자체 AI 모델을 통해 물건 크기와 형태를 스스로 판단해 작업했습니다. 회사 측은 원래 8시간 연속 근무 가능 여부를 시험하려 했지만 예상보다 안정적인 성능이 이어지면서 200시간까지 테스트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로봇이 목표 시간을 돌파하자 직원들이 카운트다운과 함께 환호하며 성공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피겨03은 외부 원격 조종 없이 스스로 판단하며 작업을 이어갔고 비닐 포장과 상자 크기에 따라 한 손과 두 손을 구분해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이제 단순 사무 업무를 넘어 물류와 제조 현장 같은 육체 노동 영역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AI의 확산과 경력직 중심 채용 구조 속에 청년층 고용률이 24개월 연속 하락하며 세대 간 고용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15세에서 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3.7%로 30대 고용률 81%와 격차가 37.3%포인트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수준인데요. 전문가들은 AI가 신입 인력이 맡던 기초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 법률과 회계 등 전문직 분야에서도 AI 활용이 늘면서 신입 채용 축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와 수시 채용 확대까지 겹치며 청년층 장기 실업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6개월 이상 구직 중인 장기 실업자는 10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8%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특히 장기 실업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층과 30대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첫 일자리 경험 자체를 얻기 어려워지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노동시장 진입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해산시에서 장세 부담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길거리 장사에 몰리면서 노점상 간 자리 다툼과 충돌이 잦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은 최근 해산시에서는 장마당 매대를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뒤 길거리 장사로 나서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마당 안에서 장사를 하려면 장세를 내야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수익이 줄면서 고정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단속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길거리 장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노점상들이 사실상 자기 자리처럼 사용하던 장소에 새로 나온 주민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해산시에서는 장사 자리를 둘러싼 다툼 과정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주민들은 가족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누구도 쉽게 물러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장사꾼들이 단속까지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버티고 있다며 최근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가 그만큼 심각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북한 전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적인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새벽부터 전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다가 밤부터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그리고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함경남도와 황해도에는 30에서 10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고요. 평안남도는 20에서 60mm,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5에서 3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럽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0도 사이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20도, 안주와 진남포 19도, 낮 최고기온은 안주 27도, 평양과 진남포 26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대체로 오전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겠는데요. 구성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0: 있습니다. 강계와 희천에서는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희천 18도, 구성 17도, 강계 1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구성과 강계 희천이 28도까지 상승하겠습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이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20도, 장현 18도, 낮 최고 기온은 사리원 25도, 장현과 개성 24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함흥과 원산, 평강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산은 비 소식은 없겠으나 날씨는 흐리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강 18도, 함흥과 원산 17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5도, 평강 23도, 원산 20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는 전 지역이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성진과 무산에서는 오후부터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성진 15도, 웅기 14도, 무산 1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성진과 무산 20도, 웅기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도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6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심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 예수보다도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백의의 천사로 불리는 나이팅게일은 33가 되던 날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된 것이다. 주님,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신 주님의 목적과 명령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후 나이팅게일은 간호사의 모범이 될 정도로 봉사와 헌신을 다했다고 하죠. 간호사 하면 많은 이들이 나이팅게일을 떠올릴 정도가 되었고요. 간호학의 어머니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녀를 찾아가 묻습니다. 헌신적인 생활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4절의 말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5월 26일 화요일에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주 음성회에는 찬양사역자 홍지승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주 음성회에는 1절부터 4절까지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전심어린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주님께 꼭 붙들려 있을 때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

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함께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발맞춰 걸어가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부족한 것도 쓰시는 하나님, 우리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쓰시는 거 보면은 참 부족하고 쓸모없는 인간도 또 부족하고 쓸모없는 백성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훈련받아 제자가 된 다음 사명을 맡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순서예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죄에 앉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죄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실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참 쓸모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무리 같은 사람, 영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100만 명을 예수 믿게 한 위대한 사람, 처음에 나의 목적이 바뀌어진 것을 봤을 때, 야, 나는 미국 가서 정치 공부하고 돌아와서 정치해야 되겠다. 목적이 가난하기 때문에 버리밥 먹기 싫어서 난 정치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 목적을 바꿔놓으셨어. 너희 나라는 너 아니라도 정치할 사람 많으니까 너는 신학을 해서 믿지 않는 너희 가족을 전달하고 하는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으면 하우스보이 출신 정치 못하게 하시고 신학을 해서 돌아와가지고 어머니, 형님들, 누님 다 전도하고 집에 있던 터줏갈이 다 갖다 내 불살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족이 됐으니 참 하나님의 목적, 뭔가 내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제가 미국 유학을 갑니까? 못 가지요. 근데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아진 파울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왜 날 미국에 데려다 유학을 시켜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도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 얘 데려다가 공부시켜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움직인 거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집사, 장로, 선교사, 목사, 전도사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한번 목적을 완전히 변화시키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0: 대로 되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목적을 완전히 바꿔주면은 그 사람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워십 찬양 앨범 가운데 찬송 올려드렸고요. 부름받아 나선 이모음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또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이화 챔버 콰이어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올려드립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이 시간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이번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김은혜 자매와 함께하는 시간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8개월 차 함경남도에서 온 김은혜입니다.
1: 오늘도 함경남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의 김은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지금 어디 살고 계시죠?
0: 인천광역시.
1: 인천에?
0: 네, 남동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1: 처음에 그 지역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서울도 있고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있는데 인천을 고르신 거예요? 1번으로?
0: 네, 사실은 저는 서울에 가고 싶었어요.
1: 서울 쓰셨어요?
0: 예, 그러니까 그 대도시에서 살다 나니까 그래도 한국에 오면 그래 중심지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한국 그 하나원에서 이 집을 배정받을 때 서울에 오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그분들을 다 보니까 다 그 친척이 있고 다 이런 분들이 그 친척을 찾아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 우리 그 서울에 가는 분들도 이렇게 집이 뽑기를 하고 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생각하다가 제가 포기했어요. 그래도 나는 그 서울에 아는 분이 없으니까 안 가도 되는데 그분들이 제가 가게 되면 그분들이 못 가게 되는 거잖아요.
1: 확률이 줄어드니까.
0: 네, 그래서 그 서울을 그 포기했어요. 서울을 포기하고.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네. 예,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하고 함께 제가 그 교회에 다니던 그 자녀분을 알게 돼서 교회 하나님도 알게 되고 이 교회에도 다니게 되고 이랬으니까 예, 그 자녀분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려고 그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느라고
1: 세상에.
0: 인천으로 왔거든요.

0: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자녀다.
1: 네.
0: 예, 내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도 말을 들어보니까 이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교회. 상태에서 와서 교회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가 또 또 이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자녀분하고 이야기할 때도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랬거든요. 나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사는 네. 거가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그래도 고향을 등지고 이렇게 왔는데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게 됐고
1: 네.
0: 예, 그 길에 들어섰으니까 나는 교회에 먼저 나갈 것이다 이런 아. 입장으로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아주 가까운 인천으로 선택해서 아. 왔어요.
1: 교회까지 그러면
0: 네.
1: 얼마나 걸려요?
0: 그 우리 목사님이 집이 시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을 지나서 교회를 나가게
1: 같이 타고 가세요
0: 되거든요.
1: 차를.
0: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이 우리를 태우고 갔다가 집에까지 바래다 주거든요.
1: 와, 주일마다요?
0: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목사님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짜 이 하나님이 이 은혜를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1: 이곳에 오셔서 추석 명절도 보내시고 설 명절도 보내시고
0: 네.
1: 연말 연시 또 네. 새해에도 같이 보내셨잖아요.
0: 네.
1: 그때 보통 이제 북한에 고향이신 분들은 교회에서 같이 그 시간을 보내시는데 이제 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봄 소풍도 같이 가고 할 것 같은데.
0: 했죠.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그래도 한국 이 사회에 대한 인식을 주느라고 우리를 데리고 예, 저기 인천에 있는 그 바닷가 월미도 예, 거기에 가서 배도 타고 우리로 예, 식사도 시키고 예, 그렇게 여행도 시켜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조직하는 예, 은혜동산 예,
1: 네.
0: 제주도에 가서
1: 제주도까지 예, 다녀오셨어요.
0: 예, 제주도 은혜동산을 통해서 예,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은혜도 많이 받고
1: 아.
0: 또 이미 전에 그 북한에서 온 분들을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된 분들을 예, 그런 분들이 간증을 통해서 예, 하나님이 진짜 이 역사하시는 이 그걸 많이 보고 느끼고 예,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또 우리 저기 또 바닷가 옆에고 찻집에 가서도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1: 아.
0: 예, 많은 위로를 받았거든요.
1: 참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고 나눌 수 있는 게 감사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찬양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찬양의 감사의 고백들처럼 모든 것이 감사.
0: 네.
1: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인 고백처럼 이곳에서 특히나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하루하루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나눔의 그런 은혜들이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고 정착하시면서 저희가 다양한 걸 먹고 또 지내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인천에 집도 받으시고 이것저것 사기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새로운 의식주를 경험하셨는데 여기 밥은 음식은 좀 입에 맞으셨어요?
0: 네. 그런데 좀
1: 짰어요.
0: 뭐랄까 많이 음식이 달아요.
1: 달아요.
0: 네. 그 달아서 좀 그랬는데는 그래도 그 북한에서 그 수산물을 그 동해바다 옆에서 살았으니까 그런 수산물을 많이 먹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가장 인식에 남는 거는 그 명태 그 보고 뭐 음식 이름이
1: 명태찜?
0: 네. 명태찜을 아주 인상적으로 먹었거든요.
1: 맛있으셨어요?
0: 네. 중국에서는 수산물이 하나도 그 북한에서 먹던 그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 거기는 중국에서는 거기는 많이 먹었는데
1: 네.
0: 그런 수산물을 먹지 못해서 한 10년 동안 엄청 그랬거든요. 한국에 와서 아, 그 북한에서 먹던

0: 주시고 네. 진짜 감사.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그저 감사한 거예요. 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집을 떠나서 밖에 나가면 고생하고
1: 그쵸.
0: 네, 거기서 진짜 헤어나오자면 힘들고 별의별 고생 다 하고
1: 맞아요.
0: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 와서 뭐 다 고생할세라 섬겨주시고 예, 그렇게 뭐 해주니까 그저 네. 우리는 우리 입에서 그저 감사의 말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네.
1: 참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북한 땅에 전파를 통해서 고향 땅에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 북녘 땅에 계신 고향 땅에 있는 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도 함경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차 김은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정말 머자는 하나님의 그때 복음 통일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 감사를 누리는 하루 보내세요.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였다 하셨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은혜와 평강 가운데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국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던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채널 돌리게 되고.
2: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향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3: 이제 창문을 항상 담요로 저녁에는 가리고 불을 끄고 앉아서 그냥 듣는 거죠. 약간 음성도 조절을 잘해가지고 본인만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듣는 거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까? 라디오를 한 번 듣어서 호기심에 가면요, 피곤하든 안 하든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파수를 맞추고 방송을 듣는 거죠.
4: 외화벌이를 나갔던 러시아에서 밤마다 극동방송의 채널을 맞췄습니다. 하루를 꽉 채워 일했던 근무 일정 때문에 피곤하기 일쑤였지만 새벽녘까지 라디오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3국 땅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안드레 집사님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2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함께하는데요.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하면서 극동방송을 청취하기 시작한 안드레 집사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7시부터 시작했던 러시아에서의 일과가 있었음에도 자정부터 네, 항상 4-5시까지 네, 방송을 계속해서 들으셨던, 아이 내가 듣지 말아야지 하면서 주파수를 헝클어놔도 다시 맞춰서 들으셨던 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선생님이 일을 하시는 쪽보다는, 어쨌든 지시를 받으시는 쪽보다는 지시를 하시는 그런 위치에 계시다 보니까 네, 더 사상 교육을 많이 받으셨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방송에서 처음 들으시고 복음에 대해서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면서 좀 괴리감이 들진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3: 네, 맞아요. 저희가 극동방송을 그때 들으면서 여기에 지금 김장안 목사님
4: 네,
3: 국무분에 대한 소개도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나는 목사님들한테도 이제 잠깐 말씀을 여쭤봤지만은, 이 목사님, 그때 들을 때도 목사님 설교도 나온 걸로 저는 알고, 말씀이.
4: 지금도 잘 나가고 있어요.
3: 네, 나가고 70년대인가? 언젠가 여기서 큰 70년대 초인가? 무슨 어느 목사님하고 그 네, 통역을 했죠, 여기 어디서.
4: 맞아요. 맞아요.
3: 그때, 예, 미국에서. 그때 하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나오면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독교가 제가 생각했던, 북한의 우상 숭배하고 여기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그런.

0: 정도를 느꼈고, 김장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좋고, 저로서는 단언 기억을 못하지만, 그때 이제 보면은 북한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숨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 북한은 김일성 외에는 누구도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반대쪽으로 좀 반 거죠. 북한은 체계 제재하고 우리 지금 이 국동방송에서 나온 하나님하고 볼 때 김일성이가 하나님인가 북한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제 조금 자유롭고 말씀에 보면은 성경책이 2000년 전에 쓰여졌다 뭐 5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그런 말은 많은데요. 그 말씀 중에 제가 처음 국동방송을 들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신 그 말씀을 볼 때에 그때는 좀 이상하게도 생각을 했지만 때가 지나면서 또 시간이 바뀌고 이제 국동방송을 청취하면서 조금씩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말이. 북한은 북한이 잘 살길 위해서 뭐 태양에서 이제 김일성이 태어났다 뭐 민족이 태양 이런 거로 나오는데 좀 반대적인 변에서 이제 많이 봤고, 그때는 제가 성경은 이제 말만 듣지 보지도 못하고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있고 98년도에
1: 네.
0: 어느 선교사님부터 성경책을 한번 선물을 받았댔어요.
1: 아, 러시아에서요.
0: 네. 그또 그 선교사님 막 협박을 하다가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받아서 이제 대략적으로 성경을 조금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 3년간 들었던 이제 국동방송하고 좀 대비해서도 보고, 근데 또 실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던 거하고 이제 성경책을 보는 거하고는 좀 또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1: 네.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0: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은 방송으로 나오는 말씀은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말씀을 이제 좋은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을 만들어서 나오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데 왜 창조했는지 그것도 안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상하고 이런 귀신이 진짜 있었나 하는 그런 의심이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방송 들으면서 좋은 말씀들로 해서 이제 해설을 잘해준 강사 목사님들 말씀하고 성경을 직접 제가 읽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르다 하고 좀 호기심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1: 이게 성경을 혼자서 그냥 이제 처음부터 읽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정말 꽤 많으셨겠어요.
0: 맞아요. 처음에 제가 성경을 받아서 가방 속에 이제 넣고 다니면서 남이 보이면 안 됩니다. 북한은 성경 가지고 다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 말하다 이제 그 가족체로 보이부에서 실어간 걸 봤습니다. 장도에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감추고 다니고 봤지만은 처음에는 창세기는 좀 아주 흥미가 없었어요.
1: 이렇게
0: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1: 지으시고.
0: 다 됐다 뭐 웅창이가 바다가 됐다 뭐 이렇게 그거는 뭐 잘 믿어도 안 지고 이거는 나쁜 소리다 이렇게 인식을 했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직장이랑 왔다 갔다 하면 보면은 무슨 십계명을 딱 읽어 보면은 북한 조선노동당 귀화하고 딱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조항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식 그런 것도 좀 이해가 안 됐지만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좋은 말이다 해서 다시 이제 성경을 좀 나름대로 보기를 시작했고, 그러니까 창세기는 아예 안 봤습니다. 안 보고 지나가면 좋은 말씀들인 것 골라보고 또 이해되는 거 좀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 그때도 러시아에서 이렇게 몰래 성경을 보시면서 극동방송도 계속 들으셨던 거죠?
0: 그렇죠. 제가 수배 생활을 하면서 이제
1: 러시아에서
0: 네 들어가면서 시골에 이제 섬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그 중국산 노홍기들이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겠다 뭐 러시아 말보다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잊어버리기 싫어가지고
1: 네.
0: 방송, 한국 방송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0: 하바롭스크는 또 국동방송이 잘 잡혀요. 어. 저쪽 시베리아하고 좀 다르고.
1: 시베리아.
0: 네, 네. 거기 한 다르고 쪽은 잘 잡히고. 그러면서 이제 김장한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성경책은 그때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유일하게 그 성경책을 보고 또 말하는 건 듣고 이러면서 네. 이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로구나. 근데 북한은 이제 김일성 승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말씀으로 보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어느 목사님을 알게 돼서 네. 좀 문의한 것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저는.
1: 네, 그렇게 지금 수배라고 말씀하신 것던 것처럼 외화벌이를 위해서 러시아에서 지내던 곳을 나오시고 나가야겠다 하시고 나오시고 성경을 받았던 거는 나오시기 직전인가요? 아니면
0: 그렇죠. 98년도 제가 하바롭스 7장을 왔다가 이제 11일로 가면서 이제 열차 안에서 한국에서 파견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아. 좀 협박을 하다가 밤새 얘기도 나누고 예수 네. 믿고 복 받으세요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1: 아, 협박을 하다가 성경
0: 맞아요.
1: 선물로.
0: 맞아요. 좀 시간상 이렇게 다 얘기하고 좋은 기회가 또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말씀드리고 싶고 협박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밤새 앉아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아침에 돼서 내리면서 성경책을 선물로 줘가지고 네. 그 성경책을 제가 가지고 이제 와. 다녔습니다.
1: 그 선교사님은 그러면 지금까지 다시 뵌 적은 있으세요?
0: 그분 제가 이제 한 1년 좀 넘어가지고 찾아갔을 때는 간암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곧 간다고 했는데 그때 후회되는 건 그 선교사님이 젊은 부부인데 50대도 안 됐는데 그 교회 가니까 이제 완전 간암 판정을 받고 들어서 사역 정리하러 이제 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2박 3일 같이 지내고 저는 다시 나오고 한국으로 곧 간다고 했습니다. 간다고 했는데 지금 후회되는 거 그때 그 어느 지방에서 왔는데 어느 도시에서 왔는데 주소를 좀 알아봤으면 좋을 걸 그걸 다행히로 생각은 안 하지만은 좀 불행입니다. 그때 못 물어본 거예요. 그 처지를.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고 찾을 사람들은 찾았는데 그분은 찾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아직 못 찾았습니다.
1: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너무 귀한 선물을 통해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셨어요.
0: 맞아요. 네.
1: 그 선교사님을 꼭 다시 마주하셨으면 좋겠어요.
0: 저도 지금 찾아보려고 이렇게 노력은 네. 하고 있는데 그 워낙 그때 러시아에 나오면 안 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많은 핍박 받고 막 그러면서 진짜 남은 사람들도 미치 없는데 어디서 파송해 있는데 장로교라는 건 알았습니다. 장로교를 알았는데 서울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제가 자꾸 많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90년대에 온 분들을 근데 딱 감리교에서 많이 파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감리교 침례교에서
1: 참 많이 알아보셨어요.
0: 가족이랑도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너무나 귀한 열매로 이렇게 또 신앙생활도 하고 계시고 자강도에서부터 러시아까지 오고 가시면서 정말 그 찰나에 만났던 선교사님에게 받았던 성경과 어쩌다 이렇게 듣게 된 극동방송 여러 방송 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시는 시간을 그 귀한 시간들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0: 네.
1: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어쨌든 지금은 그때 읽기 싫으셨던 창세기도 다 읽으신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 집사님에게 있었던 변화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강도가 고향인 1990

0: 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2022년 이곳 대한민국에 건너오기 직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을 생각하는 5월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종이 섬기는 교회는 5월 가정의 달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여 깊은 의미를 나누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앙 유산주일입니다. 보통 부모가 생을 마감하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관례인데 믿음의 부모들은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유산을 물려주자는 운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신앙 유산 운동이죠. 선친들의 신앙

0: 가정을 계승한 젊은 부부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동안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자녀 교육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오전에는 자녀들과 함께 직접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토요 온가족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끝나면 강단에서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고 안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후에는 부모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쉐마스쿨을 한 시간여 보내고 주일을 대망하여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부모 세대가 직접 교사로 참여하여 내 아이를 넘어 다른 가정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순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내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할까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직장생활이나 일터에서의 삶을 살까 고민하며 기도 제목과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어린 자녀 세대들을 다음 세대라 부르고 이들의 부모 세대를 저희 교회에서는 차세대라 부르며 다음 세대와 차세대의 부모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계승하는 운동을 꾸준하게 벌여서 현재 저희 교회는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신혼부부 및 젊은 부부 포함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 가정이 풍성하게 부흥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행함의 열매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신앙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신명기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들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신앙 유산의 축복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은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규례를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유산의 축복을 물려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결해 주었다고 해서 부모의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하고 어린 자녀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그리고 남북의 동포들과 디아스포라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과 북한 모두 날씨가 흐리면서 전국적인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북한 지역은 새벽부터 전 지역의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함경남도와 황해도에서는 30에서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평안남도는 20에서 60mm,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5에서 3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광주, 목포와 제주가 21도, 평양과 개성, 강릉과 대전이 20도, 춘천과 대구, 부산과 여수가 19도로 보이고요. 신의주가 18도, 함흥이 17도, 강계가 16도, 해산이 14도, 청진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신의주와 강계가 28도, 평양과 해산이 26도, 함흥과 서울이 25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춘천, 강릉, 대전, 광주, 제주가 24도, 부산과 목포, 대구가 23도, 여수 22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날씨가 흐리면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머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그리고 우리의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며칠 채 남지 않은 5월의 가정의 달 나날 보내시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역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는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88장, 새 찬송가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통합 찬송가 488장, 새 찬송가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샘 성천교회 강석원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극동방송 청취자 모든 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단잠에서 깨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가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에 넘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고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시작된 이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은 기적이 시작되는 시간, 무너졌던 마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 식어졌던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시간, 닫혔던 길이 열리는 시간이기에 이 새벽이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병든 몸에는 치유의 은혜가, 지친 마음에는 하늘의 평강이, 기도는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4장 2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0: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일상교회 담임 목사 윤상덕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결코 자신을 어떤 모양이나 형상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은 참 무서운 말씀으로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4장 25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몇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을 다 잊어버릴 만큼 아들을 낳고 손자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게 될 겁니다. 그들은 그 행복 속에서 하나님을 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가나안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는다고 말씀하세요. 셋째,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새기면 그래서 우상 섬기듯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속히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40년 동안 온갖 이적을 베푸시면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지만 그 백성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아들 낳고 손자 기르며 사는 평강의 날이 길지 못할 거라고 완전히 전멸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넷째, 전멸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는 진짜 우상을 섬기게 될 거라 하십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모양으로 만들고 섬기던 이들이 진짜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의 노예로 자신들보다 힘이 센 나라들의 노예로 살면서 회개의 기회를 가지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하는 그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어디든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연약한 마음도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게 될지, 그것 때문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도 아세요. 그러나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은

아시는 데만 머물지 않아요.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고통당할 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참되게 부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 만나 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포로된 자기 백성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자기 백성을 다시 품에 안으시겠대요. 그리고 마침내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지켜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말씀도 주시고 불순종에 대한 심판도 주시고 회개에 대한 용서도 주실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 참 하나님, 그 백성을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우셨는지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길게 말씀하세요. 백성들 스스로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스스로 고백해 보라는 겁니다. 4장 32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도 뜨거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서 한없이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세요. 우리 후손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이 필요한 거죠. 맛있는 식사를 먹기 전에 손을 닦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복을 오래오래 누리려면 지혜 중에 지혜, 능력 중에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나온 말씀을 주셨던 거죠. 3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어서 얼마나 순결한지, 치우침이 없는지, 견고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불 가운데서 나온 말씀, 이 두려운 말씀을 두려운 마음, 경외의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백성이 죄를 지어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라도 다 끝났다 싶은 때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면 그 어떤 죄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예요. 남한과 북한의 성도 여러분께서 꼭 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조차도 우리를 잊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평생에 나와 동행해

0: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4장 2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국에 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399장, 새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통합찬송가 399장, 새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인본적인 가치관으로 무시하고 판단하는 세상에서 더 낮아지더라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인생은 첫째, 진노를 통과하여 거룩한 기쁨을 누립니다. 어제 다윗은 웃사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서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떠넘겼지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 그 집에 복이 임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다윗은 오늘 12절에서 그 궤를 다시 가져오려고 합니다. 궤를 옮겨오는 일은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과정과 방법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만 그때마다 바로잡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라고 해요. 단 여섯 걸음 가서 제사를 드려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지극히 조심해서 궤를 메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실수는 유익한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늘 이기던 다윗이 웃사 사건을 통해 비로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은 거예요.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고 해요. 배옷은 회개와 겸손을 상징하지요. 다윗은 통일왕국의 위풍당당한 왕임에도 이렇게 배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의지와 신정정치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고해요. 다윗 한 사람의 기쁨이 온 공동체의 기쁨이 됩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세요.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을 남녀 모두에게 나누어 주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누는 인생이 됩니다. 헌신하고 화목하면 축복이 저절로 나오고 나눔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게 임한 진노의 사건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거룩한 기쁨을 누리고 있나요? 회개의 배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해 춤추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인생은 둘째, 인본주의를 이깁니다. 그런데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고해요. 여기서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로 계속 불립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언약궤를 중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그 아버지의 인본주의가 그대로 미갈에게 흘러간 거예요. 물론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도 미갈을 첫사랑으로 사랑했지요. 그러나 신앙의 영역에서 미갈은 자기 아버지를 닮았어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임금이 더 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배 에봇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뛰노는 다윗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보기 싫었던 거예요. 이렇게 교양을 있는 대로 다 차리면서도 정작 예배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오니까 20절에 미갈이 나와서 뭐라고 하나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비난해요. 가족 우상주의는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가족을 홀대해서도 안 됩니다. 백성을 축복한 다윗은 자기 가족도 축복하러 왔는데 미갈은 다윗이 누리는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기는커녕 관심조차 없어요. 다윗의 그 거룩한 기쁨이 미갈의 눈에는 그저 자신 앞에서 몸을 드러낸 방탕한 행동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아버지의 가문이 어떻게 망했는지 다 보았으면서도 미갈은 여전히 인본주의를 버리지 못합니다. 정치적 임금으로서의 다윗은 좋아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다윗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21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고 해요. 나는 너의 아버지처럼 인본주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뛰놀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이는 그 자리에 오히려 진짜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고해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지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사람 왕을 더 대단하게 여기는 인본주의의 결론이에요. 사실상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미갈을 통해 인본주의에 대한 처벌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공동체의 기쁨에 동참하나요? 미갈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며 구경만 하진 않나요? 내가 버리기로 다짐해야 할 내 안의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남편의 질서에 순종이 안 되는 자기 모습을 돌아보며 혈기 많은 남편을 업신여긴 것을 회개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목사입니다.

0: 불쌍 간증이에요. 저는 물질 고난 사건과 직장 동료 부인에게 상간녀로 오해받는 수치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서야 교회 공동체로 인도받았어요.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가는 지체들과 함께 한 걸음씩 가다 보니 말씀으로 저의 죄를 보게 되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힘을 다해 춤추듯이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주일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한 지체를 태우고 교회에 도착했을 때예요. 주차 문제로 화가 난 남편이 혈기를 못 참고 차에서 내려 주차 봉사를 하시던 두 집사님께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쓰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는 지하에 주차하고 온 뒤에야 남편에게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마음을 채울하며 집사님들이 그러실 수밖에 없던 이유를 설명해 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으이그 하면서 표정과 말로 남편을 업신여겼어요. 제 심중에 남편은 혈기를 참지 못하는 환자야 라는 생각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저도 혈기 많은 남편 때문에 내 체면이 깎이고 교회 집사님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받을까 봐 미갈처럼 온몸으로 남편을 무시하고 화낸 것을 회개합니다. 남편의 질서에 순종이 안 되는 교만한 저를 은혜로 택하여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소그룹 리더로까지 불러주시며 여호와 앞에서 뛰놀 수 있게 하신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요. 저의 약하고 악한 부분이 말씀으로 해석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남편이 신경정신과 약을 잘 챙겨 먹도록 돕겠습니다. 남편이 무시될 때 입을 다물고 저의 교만을 회개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배에 애봇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뛰놀았어요. 그것은 회개와 겸손의 표시였습니다. 미갈의 눈에는 방탕하게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였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다면 미갈처럼 점잖게 창밖으로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체면과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뛰노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낮아지고 천해 보이는 그 자리에 오히려 진짜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노를 통과한 거룩한 기쁨으로 인본주의를 이기고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웃사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임한 복을 보고 다시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것을 봅니다. 저희도 실수했다고 주저앉지 않고 바로잡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일 왕국의 왕이면서도 배에 애봇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뛰놀았던 다윗의 그 거룩한 기쁨이 저희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미갈처럼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예배자를 업신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울의 인본주의가 그의 딸 미갈에게 그대로 흘러간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가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우리 대에서 끊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던 다윗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QT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셨지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 오늘의 힘을 공급받으시기 바라면서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9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차를 타고 달리다가 깊은 터널을 만나면은 마치 세상과 단절됨을 느낄 수가 있지요. 그런데 터널을 통과하는 데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반드시 창문을 닫아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라이트를 켜야 합니다. 그리고 갓길과 추월은 금지고 또 꽉 막혔을 때 외에는 중간에 멈춰서도 안 된다고 하지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 짧고 깊은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규칙을 잘 지키는지요. 먼저 세상을 향한 창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표 대신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영원한 터널은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인생의 터널은 먼 길을 돌아가지 않고 바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인생의 터널을 주저하지 말고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고 오늘도 인생의 터널을 감사함으로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여.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아들의 믿음, 종의 믿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믿었지만 진정한 회심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경험했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회심과 사역에 대해 종종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설교 시간에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회심을 하기 전에도 선교사였고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심을 한 뒤에도 선교사이고 크리스천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삶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회심을 하기 전에도 저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종의 믿음으로 억지로 감당했습니다. 회심을 한 뒤에도 저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의 믿음으로 기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한다 해도 아들의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축복이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의 사역, 세상에서의 사명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구원의 감격을 잊고서 종처럼 의무감으로 감당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아들이며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처럼 기꺼이 기쁨으로 책무를 즐겨야 합니다. 종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처럼 기꺼이 헌신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억지로나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로 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바르게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클래식 콰이어의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은희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메리 제인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역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을 받아라. Receive Holy Spirit.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나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거 성령이 인도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 아, 내가 예수 믿었다 아니죠. 성령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After he was resurrected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았어. 왜? 주님이 명령하시는 성령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와서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성령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착각하고 의심하고 성령이 아니면은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 못 나와.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 못 믿어요. 나는 17살 때까지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갔어.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 성경 한 번도 안 봤어. 그러나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믿는 학교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건 성령이 하신 거예요. 거기 가서 채플 참석하고 저녁 예배 참석하고 할 때에 이미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어.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야지. 믿었지. 세례받았지. 난 침례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도 응답되고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고 나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고 God plans everything.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교회 못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줄 알아서 못해요. 성령이 나를 움직이지 내가 성령을 움직이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충분하게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충분히 못 받은 사람들이 있지.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교회도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신 사건은 지구 최대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그랬지. 성령이 강림. 그게 초대교회의 생일이요. 성령 없이는 교회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령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도 증거하고 찬양도 하고 나팔도 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죠. 침례 요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을 받아라. Receive the Holy Spirit.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 대신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바울사도는 손수건만 만져도 사람들이 병을 낫고 독사를 밟아도 우리가 독사에 물려도 아무런 증거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세상 물질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성령을 과소평가하는 사람, 성령을 과대평가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마치 이성봉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에요. 성령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기름 마른 기계 같고 엔진이 꺼진 자동차 같고 바람이 빠진 풍금 같고 목마른 우물 같고 비 없는 구름 같고 열매 없는 무학과 나무 같다고 해서 누가? 성령을 과소평가하는 사람. 이사야서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시니 친히 그들을 치셨다고 그래서 성령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그랬어.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은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범죄인으로서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평생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많은 종교들은 경전이나 철학 서적이나 자기 개발 서적이나 섭렵한 헬티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철학을 행복론, happiness, essay on the meaning of life, happiness, 행복론을 썼는데 그 책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 하니 첫째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즐거움

이게 성령 충만한 다섯 가지 유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한 공포의 해방. 돈이 없어도 걱정 안 하고, 양식이 없어도 걱정 안 하고, 세 번째로 모든 염려에서 자유로워요. 왜?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세상에 큰 존재하지 않는 열정과 생기를 소유한다 그랬어.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얻는 권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God gives you power.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만사가 형통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Galatians chapter 5 오직 성령의 열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열매 Fruit of the Spirit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홍 장로님, 그 열매 다 맺어요? 아니, 못 맺어. 하나 정도는 맺을 거예요. 사랑,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 오래 참는 거. 그건 우리가 열매 받을 수 있지. 아이, 또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어도 좀 참어야지. 애들이 좀 싸워도 참어야지. 하나님께서 그거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들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를 다 맺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노래 참, 오래 참는 거,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돈 쓰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 어디 가서 쇼핑하는데 보면 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절제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절제시키는 거예요. 나 살 수 있어. 그만한 돈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어. 근데 성령이 너 필요 없어. 절제하라. 그걸 다른 데 쓰는 거예요. 뭐 어땠어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또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게 과식을 하거나 과음을 하거나 이 과자가 들어간 거는 무서워요. 그래서 성령을 과대평가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냥 딱 돌려펴고 이거 하면 그게 하나님이 자기 주신 말씀이래.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써 성령을 대신 보냈는데 그분이 보혜사라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성령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 역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예, 성경이요. 왜 성령 안 받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셨는데 Receive Holy Spirit. 주시는 거 받으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슨 일이 나느냐?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불의의 혀같이, 불의 혀가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우리 다 성령 받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 권능을 우리가

받으면은 첫째, 변화의 권능을 받습니다. We have to be changed.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술 먹던 사람 술 끊어야 돼요. 담배 피던 담배 끊어야 돼요. 그 무엇을 하냐? 끊어.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32장 15절에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우게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니라. 광야, 못쓸 땅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럼 쓸모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참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변화, 개혁, 개종, 변혁 시킬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세계에서 개혁하고 변화하는 거는 때가 지나면 변해요. 진정한 변화나 개혁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관이지 세상 거는 수시로 변해. 그래서 미국의 Ladies are very fickle in America. 그렇죠? Change. 성령이 주는 변화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성경에 나오지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고 고통에서 기쁨으로 변화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거 망신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해라. 그리고 예수님한테 아들한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유,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인들에게 거기 풍속으로 물통 여섯 개가 있는 거라. 오시는 손님들 손 닦고 발 닦고 하는 물통이야. 예수님이 종들한테 저기다 물을 가득하게 채워라. 그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물 갖다 채운 거예요. 이제 그걸 떠다가 연회당에 잔치집에 갖다 줘라. 야, 그거 먹어보니까 맛있는 포도주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성경을 보면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숙성을 해야 돼. 그렇지? 금방 포도 집을 틀어가지고 하면 술이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1년 수성을 해야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제일 맛있는 포도 주스가 들어가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니, 금방 물 떠다가 갖다 놨는데 그게 어디 술이 되냐? 포도 주스는 될 수 있지만 술은 숙성이 돼야 돼요, 농림부 장관. 그래, 안 그래? 한번. 김일두 목사가 있어요. 한국 최초의 능력이 종이었었어요. 황해도 신천 출신이에요. 이 사람 깡패 중에 깡패예요, 김익두. 그 사람은 부흥회 하면 다 신발 벗어놓고 들어가는데 그 신발을 다 갖다가, 그런 사람이요. 그 사람은 시장에 나무 해러 가요. 산위로 가지 않고 시장위로 가. 왜? 기계에다가, 아니요, 지게에다가 나무 팔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 옛날에. 그럼 그 사람이 발길로 걷어차고 자기가 하나 치고 가.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그가 예수 믿고 변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려오는데 골목에 하반신 불구자 장애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성경 보면서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안질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게 사도행전 3장에 나와요. 야,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기도 끝마치고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환자를 보고, 오늘 나도 한번 해봐야지.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번 시험 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선 붙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꼼짝 안 하고 있는 거라. 천만다행으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는데 교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급하니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주고 계속 금식 철화를 하고 있으니 그 아이가 다 난 거예요. 누가 해놓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는 반드시 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전도하는 능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데모데 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어떻게 전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지 않는 사람이 변해서 예수 믿고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더라고. 너 우리 형님 누님 예수 믿고 변하는 거 봤어? 우리 형님들은 이거 잘해. 내가 일찍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도 그 혈통을 받아가지고 이거 잘할 수 있는데 미국 가서 예수를 일찍 믿었기 때문에 일체 알코올은 입에도 안 돼. 우리 형님들은 뭐 이거 마시면은 고주망태기가 돼서 술집에서 나오지 못해가지고 얻고 와야 돼. 가서 얻고 와야 돼. 전도하는 능력을 주신다.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베드로 예수를 믿었지만은 예수님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여기 변호사님들 오셨는데 베드로가 가서 불을 쪼이고 있을 때 비자라는 건 식모 비슷한 여자예요. 와서 당신도 그 당이라고 하니까 나 아니라고 세 번 부인했어.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 그때 성령이 조금 없어서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그랬어. 바깥에 나가서 통곡했어. 왜? 자기가 세 번 부인하니까 나 예수 모른다. 나 그 사람 당 아니다 했을 때에 닭이 꼭 꼭 하고 울었을 때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닭을 통해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만 대도 병이 떠나가는 거야. 이거는 베드로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 감옥소에 갇혀 있었을 때 잠을 자고 있는데 성령께서 야 빨리 깨서 나가라. 문이 다 열렸어. 그래서 로단의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감옥소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집 가서 문을 두들기니까 식모 비자가 나와서 누구세요? 나 베드로요. 기겁을 하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아저 기도 그만해라 지금 베드로가 저금 문에 서 있다 그러니까 야 그 혼이 왔나 보다 이미 죽어서 혼이 왔나 보다 계속 두들기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야. 성령의 역사예요. 즉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는 반드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전도하는 힘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부도덕한 여자예요. 남편이 몇 명? 다섯 명 있었어요. She had five husbands. 참 잘난 여자다. Five. 지금 네가 데리고 사는 남자도 정식 네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 양반이 물을 길러왔다가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난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 만나고 변했어. 동네 들어가서 내 과거를 다 얘기하는 사람이 여기 와 있으니 와서 보라고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여자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동네다 예수 믿었어. 변화가 온 거야.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지적해 주세요.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죄 조금만 져도 죄여 지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빌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여요. 오순절날이 이미 임함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의 앉은 집에 가득했다 그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들이 지은 죄를 지적해 주십시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야, 너 그거 계속하면 너는 죽어.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리라 하지 않노라. 나 같은 가망이 없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순간순간 느껴질 때 그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지만은 그럼에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희망도 없고 가망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죠.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 그랬어. 가롯 유다. 의식하는 죄, 오만 불순한 죄, 무자비한 죄, 하나님께서 사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은 가롯 유다예요. 회개 못하는 죄 지적해 주셨죠. 그게 뭐냐?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시작하고 있을 때에 영국에 있는 그 어떤 곳도 그들에게 설교할 장소를 내주지 않았을 때 그래서 노천에서 설교를 했고 때로는 농장 창고에서도 모여서 설교를 했습니다. 온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고함을 지르고 있을 때에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었을 때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 우리는 다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이라 그랬어. 세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요새 사도행전 2장 21절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는 거예요. 왜? 모든 죄인은 구원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지옥 가게 돼 있어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으면 천국을 볼 수 있고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 못하고 의를 행하게 되고 서로 사랑을 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후사, 예수님의 후사가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겨진다고 그랬죠. 예배를 마치기 위해서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찬송을 허버트 버펌이라고 하는 사람 목사가 1922년에 작시를 했고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작곡을 해서 영어로는 He abides,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으로 보혜사 성령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0: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버펌 목사가 시를 써서 생기라고 하는 사람이 가사를 비춰서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송은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승리의 찬 삶의 여정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함석헌 교수께서 내가 매일 기쁘게 I'm rejoicing 나 이런 데이 찬송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 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주향감리교회 박형민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거룩함과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들어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의 은혜가 다시 흐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 5월 26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아들과 함께 터미네이터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미래 사이보그가 시간여행을 통해 현재로 와서 주인공 사라 코너를 암살하는 그런 내용의 SF 영화다. 폭력적이긴 하지만 만듦새가 훌륭한 작품이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다시 보니 미처 몰랐던 사실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사라가 처한 곤경의 상당 부분은 그녀를 뒤쫓는 킬러의 포식자적인 위력을 사람들이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등장하는 인물마다 터미네이터에 가공할 만한 힘을 제대로 몰랐다는 뜻이다. 그는 인간처럼 보였지만 사실 불멸에 가까운 기계였다. 영화 초반 술집에 있던 사라가 두려운 나머지 경찰서에 신고하자 형사는 거기는 공공장소니까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안전할 겁니다 라고 말한다. 공공장소라서 목격자가 많으니 아무도 감히 그녀를 죽이려 들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주위에 누가 있든 표적을 죽일 수만 있다면 이 맹수, 이 터미네이터가 못할 일은 없음을 형사는 몰랐던 것이다. 얼마 후 사라를 경찰서로 데려온 형사는 저쪽 방에 소파가 있으니 거기 누워서 눈 좀 붙여요. 이 건물에 경찰이 30명이나 있습니다. 여기보다 더 안전한 데가 있을까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터미네이터의 압도적인 실체를 모르다가 전멸되고 만다. 문제는 사라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녀를 죽이려는 자의 위력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너무나도 과소평가한다. 당신이 죄를 짓고 나면 죄가 당신을 짓는다. 당신이 하나의 죄를 끝냈다 해도 죄는 아직 당신을 끝내지 않았다. 당신이 짓는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고 살아서 당신을 삼키려고 한다. 죄엔 그런 위력과 독기가 있다. 죄의 임무는 당신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글을 읽는데요. 저는 오늘 저의 또 영적 현실이 너무나 닮아 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위력을 우리가 너무 자주 과소평가했다는 것이죠. 아, 이 정도쯤이야. 남들도 다 그러는데 언제든 내가 마음을 탁 먹으면 이거 멈출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죄를 통제 가능한 작은 상처쯤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죄의 위력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요즘 제가 짓고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궁금하시죠? 오늘 보혈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틀어드릴 텐데요. 나누겠습니다. 죄의 위력, 너무나 과소평가되는 게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터미네이터처럼 끝까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는 것이 죄의 위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의 결박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죄를 과소평가하는 것,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영적인 터치죠. 내가 죄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순간 우린 이미 죄 포로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죄의 결박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나누고요, 여러분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전하고 있는 이 경고처럼 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는 맹수처럼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죄가 우리를 짓는다. 당신이 하나의 죄를 끝냈다고 해도 죄는 아직 당신을 끝내지 않았다. 참 서늘한 문장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죄를 짓는 순간 이 상황이 다 끝났다라고 믿지만 죄는 그 순간부터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를 삼킵니다. 죄의 무서움은 단순히 한 번의 잘못된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째로 지배하려는 그 집요한 도끼에 있지 않나 생각해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를 작은 고양이처럼 여겨서 품에 안고 장난을 치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죄는 자라나서 당신을 찢어발길 호랑이가 될 것입니다. 죄에 있어서 작은 죄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죄의 위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도 추억 어제 묵상을 하면서 요즘 제가 짓고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 뭐 너무 많죠. 죄인이죠. 그러면서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이게 좀 탁 나오더라고요. 요즘 제가 짓고 있는 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 얻으려 한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 얻으려 한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자꾸 세상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찬양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소중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들을 대체하고자 세상의 정욕을 따라 쫓아가는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어제 또 휴일을 보내고 다시 한번 이 죄의 위력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결박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아침을 맞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터미네이터처럼 죄의 위력이 가공할 만한, 아주 집요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모든 죄의 건세를 압도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부장님들 10명 이상에게 공유하시고, 어저께 스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야기 오프닝도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는데 오늘 그 링크를 보시면, 밑에 쭉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아셨죠?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복춘, 이사야리, KKSS2514님, 김명순, 주승철, 박말순, 김옥수님 반갑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늘 운전할 때만 들었는데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함께하는 거군요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잘 들어오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찬양 앞에 우리 나의 죄를 씻기 나눴으면 지금은요 우리 보혈 찬양 힘있게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양 함께하는 동안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같이 들어오시면 좋겠는데요. 샵 1069번으로 보라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댓글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드신 다음에 유튜브로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아침입니다인데요. 좋은만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윤경자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김정선님도, 싱407님도 잘 들어오셨어요.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은혜 받고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짱짱 성경 암송, 보면서 암송하시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요. 이 아침 영어 찬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하고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짱짱 성경 암송 잠시 후에 백은실 사모님 만나볼게요.

0: 짱짱 성경 암송.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짱짱 성경 암송, 우리의 멋진 도우미 우리 문예정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0: 정말 좋은 아침 맞습니까?
1: 네, 날씨가 참 좋은 요즘이고요. 아, 오늘 오프닝을 들으면서 예. 저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네, 그 외에 경험 많은 고참 악마가 조카이자 푼내기 그 조카 악마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0: 예.
1: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중에 가장 와닿았고 또 오늘 아침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놔둬라 그러나 세상도 사랑하게 만들어라 라는 그 내용이 문득 떠오르면서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밖엔 없구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네. 네. 지금 저희가 어제 그 휴일이었잖아요.
1: 네.
0: 저희는 안 쉬죠?
1: 저희는 주어진 하루하루에
0: 다른, 날쉬어요,
1: 네, 다른 날쉬입니다.
0: 네. 네. 어제 우리 많은 분들에게 특별히 그 스님이 목사님이 돼서 교회를 지은 얘기를 네. 제가 해놨어요.
1: 네.
0: 여러분이 꼭 한번 이걸 오프닝에서 보시면 좋겠고, 자, 하여튼 저도 그렇고 어제 조금 묵상하다가 아, 내가 지금 정말 죄를 분명히 많이 짓고 있는데 정확히 무슨 죄일까 뭐 생각하잖아요.
1: 네.
0: 많이 있죠.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 얻으려 한 것. 이 부분이 아주 정말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처럼 이러지 마시고 우리 극동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 세상에서 얻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고요. 그렇게 달려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고요.
1: 맞습니다.
0: 이 매주 화요일에 짱짱 성경 암송, 우리의 말씀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암송하며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하는데 우리 함께 보면서 암송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 PD님.
1: 네, 맞습니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를 직접 검색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좋은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실시간 방송 보기가 뜨니까요. 누르시고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박은영님, 네, 역시 늘 열심히 달리는 극동방송. 어제도 감동이었습니다. 서정희 권사님, 정덕희, 박은영, 그리고 김정난, 정남채, 이용선, 조숙경님, 최정희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댓글로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또 오늘 두 분을 좀 선정해볼까요?
1: 네. 지난주에 정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통닭 상품권 또 보내드릴 텐데요. 오늘 우리 예정 피디님이 한번 선정해보시겠습니까? 누굴 좀 드리면 좋을까요?
1: 오늘요? 정남채님께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0: 정남채님? 어떤 사연입니까?
1: 네.
0: 와, 지금
1: 아니 모내기를 시작하신다고 하면서
0: 예.
1: 제가 위에도 댓글을 하나 더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요.
0: 예.
1: 어쨌든 이 아침에 자연과 함께 또 말씀으로 시작하길 원하시는 우리 정남채님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또 저는요, 아이디 조셉킴3635님 추첨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 찾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을 세상에서 찾지 않게 하소서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 하소서. 네.
0: 네. 하소서. 좋습니다.
1: 아멘.
0: 아이디 조셉킴3635님 저희가 딱 메모했고요. 오늘 이 두 분께는 통닭 상품권 행복하게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참여하신 분들에게 오늘 통닭 상품권 추첨해서 기분 좋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의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모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자, 사모님 오늘 한 주간 또 평안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네, 가장 바쁜 5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또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0: 그렇죠.
2: 많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네, 하나님 은혜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0: 야, 이 5월에 정말 또 믿음의 가정들,

0: 또 믿음의 자녀, 믿음의 엄마, 믿음의 아빠. 크으, 너무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사모님 기본적으로 교회 가시면 5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강의가
1: 맞아요.
0: 많기 때문에 네. 응원하고요. 사모님 오늘 중요한 것은 성경 구절, 우리가 함께 암송할 구절 어떤 구절인지 궁금한데요.
2: 일단은 오늘 상당히 짧아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0: 예.
2: 네, 또 가정의 달 마지막에 제가 선물처럼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함께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0: 예.
2: 시편 127편 3절 말씀이고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는 말씀입니다.
0: 아, 좋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오늘 이 말씀 좀 어떤 감동이 오셔서 나누고 싶으셨어요?
2: 아, 요즘 우리 자녀의 출산에 대한 부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라는 선물 같은 말씀이었으면 했고요. 또 요즘 자녀를 많이 안 낳다 보니까 제가 강의 다니는 곳마다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께 부탁을 드리거든요. 제발 우리 며느리들에게 딸들에게 아이 힘드니 많이 낳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면 저는 자칭 다산 장려 운동 본부장입니다.
0: 자녀가 우리 사모님 몇 명이시죠?
2: 네 명입니다.
0: 그러니까요. 역시 본부장님 답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사실은 또 한쪽에서는 아이를 또 간절히 기다리면서 또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난임 부부들도 또 있어요. 또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품에 안았지만 또 막상 이 거친 파도, 이 육아라는 또 거친 파도 앞에서 그냥 부모라는 무게감에 짓눌려서 지쳐가는 또 그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0편 3절 말씀이 각자에게 또 은혜가 되고 또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또 뭔가 마음의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모님 오늘 구호 외출 한번 시작해 볼까요?
2: 네, 우리 구호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0: 먹어버리자.
2: 저를 따라서 말씀을 두 번 소리내어서 선포해 주시고요. 연이어서 방송가정 여러분께서 세 번 우리가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0: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2: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0: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2: 자, 우리 큰 소리로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세 번입니다. 시작!
3: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4: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5: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2: 잘하셨습니다. 다음 소절 가볼게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6: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2: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7: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2: 자,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함께 암송하시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미숙님도 호이님도 김철용님도 잘 따라하고 계십니다. 세 번입니다. 시작!
8: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9: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10: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2: 잘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암송하고 있고요. 전체 말씀 이어서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11: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2: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12: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13: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2: 자, 우리 시편 127편 3절 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세 번 크게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기억해 보는 거예요. 시작!
14: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15: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16: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17: 시편 127편 3절 말씀 아멘.
0: 좋습니다. 와, 오늘 짧지만 아주 강력한 또 말씀인데요. 사모님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요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큰 부담으로 느끼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 앞에 서면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2: 하지만

0: 성경은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업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산이고 그분이 맡기신 상속이거든요.
1: 예.
0: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유산이고 상속이라면 이것을 또한 상급으로 주신 그 생명을 혼자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1: 아멘.
0: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길러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동역 가운데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서 가정의 달,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자녀를 소망하시는 많은 가정들이 두려움보다는 신뢰로, 염려보다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사모님 저는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이요. 우리가 이렇게 암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0: 네.
1: 암송을 할 때, 아까도 제가 처음에 좀 난임 부부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사실 이 말씀이 어떨 때는 이제, 아, 정말 우리가 이제 결혼을 막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상급으로 주시고 또 태열면 상급이다라고 하니까 마치 또 자녀가 좀 생기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 내가 이게 상급을 못 받았나? 뭔가
0: 상급이
1: 또
0: 없나?
1: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뭔가 또 요즘 시대에 사모님께 이런 이제 워낙 또 질문을 좀 많이 받으시지
0: 그러실
1: 않을까.
0: 것 같아요.
1: 왜냐하면 또 저희도 극동방송 들으시는 분 가운데 자녀 때문에 이제 자녀가 여러 명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0: 맞습니다.
1: 자녀를 또 엄청 갖고 싶지만 또 그렇지 못할 분들이
0: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1: 있죠.
0: 있죠.
1: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 한번 또 응원의 말씀해 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저희 교회에도 사실 지금 뭐 이렇게 인퇴를 기다리고 오랫동안 기도해 오는 가정들도 있어서 저도 같은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명은 저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또 쉽게 우리가 아이가 생겼다고 또 쉽게 생기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혹은 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묵묵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때에 맞게 하나님 상급을 허락하지 않으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저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좋습니다. 태열매를 기다리는 그 모든 순간에도 또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순간에도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이 또 선포하고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겠고요. 그래서 그 연예인 중에서도
0: 네.
1: 입양하신 부부가 있었는데
0: 오, 네.
1: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명은 제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저에게 자녀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님은 더 소외된 자녀를 많이 품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인터뷰를 좀본 적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하여튼 여러분의 일상 속에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들의 일상 속에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한번더 우리 이렇게 말씀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0: 네, 시편 127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1: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세번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0: 보라, 자식들은
1: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0: 기업이요 태
1: 태열매는
0: 열매는
1: 그의
0: 그의
1: 상급이로다.
0: 상급이로다.
1: 시편 127편
0: 127편
1: 3절
0: 3절
1: 말씀.
0: 말씀. 아멘.
1: 아멘. 지금까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의 저자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1: 와, 우리 예정 PD님
0: 네.
1: 지금 유튜브 댓글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나영숙님, 정말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맡기겠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우리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고 계시죠?
0: 네, 맞습니다. 또 평소에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반갑고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자녀를 맡겨 보겠습니다라고 선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1: 좋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아침 누가 이 방송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께 잘 맡기겠다. 또 아직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각자 다르게 형편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가정을 향한 여러분 일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또이 말씀 선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누가 암송하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그분 잠시 후에 찬양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0: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1: 그렇죠.
0: 또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검색하시고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좋은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실시간 방송 보기가 뜨니까요. 누르시고 로그인하시고 댓글로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 또 여러분의 참여, 여러분의 열정, 우리 지부장님들 이 열정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잠시 후 연결해 볼게요. 찬양 같이 합니다.

0: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전 PD님.
1: 네.
0: 계속 제 찬양 나갈 때 묵상을 했거든요. 보라, 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 하나님께서 길러주신다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하나님께 네.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주셔서 오늘 네. 마음이 좀 평안하네요.
0: 룻의 믿음처럼 님께 통닭 상품권 전해드리겠습니다.
1: 와.
0: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1: 네.
0: 저는 출석 체크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울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아들. 있습니다. 늘 교회 마당만 밟아 속상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죠. 다른 자녀들 막 열심히
1: 맞아요.
0: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막
1: 신경도 쓰이고 걱정도 되고
0: 이거 어떻게 인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저거 되려나.
0: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저는 통닭 상품권을 룻의 믿음처럼 님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드님 통닭 사주시고
1: 함께
0: 지금 저기 송 PD님이 너 지금
1: 교회 가자.
0: 집중하고 있댄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가는데 이럴 때 있어요.
1: 맞아요.
0: 예, 지금 네. 교회 예수님
1: 격려해 주시면서
0: 예수님 믿기는 한 건지 도대체 네.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막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고위 자녀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1: 아멘.
0: 그리고 지금 우리 바발 이코트 님도 사연 주셨는데 감동이죠?
1: 바발 이코트 님께서요. 예. 결혼한 지 6년 됐는데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0: 없습니다.
1: 기다리고 기도하는데 아직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데요.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라고 아멘. 하셨는데요.
0: 하나님께서 네. 또 그 모든 가장 좋은 응답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실까. 그렇죠? 가장 좋게
1: 맞아요.
0: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바발 이코트님께도 열심히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통닭 상품권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요. 얼른 또 출연자 만나봐야 되는데요. 아, 여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 우리, 짱짱 성경암송 오늘 출연자십니다. 오늘 연결했습니다. 인사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있는 김영덕 장로입니다.
0: 김영덕 장로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장로님은 혹시 자녀가 있으십니까?
2: 예, 딸 하나, 아들 하나,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0: 아, 우리 장로님 제가 이렇게 목소리만 들을 때는
1: 네.
0: 오늘도 한 명 더 나올 수 있는 목소리거든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장모님이 답장이 답이 없으시네. 지금 말문이 막히신 거죠.
1: 장모님이 지금 못 들으신 척 하는 네, 것 같은데요. 네,
0: 좋습니다.
1: 네, 장모님 괜히 막 움직이고.
0: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1: 좋습니다.
0: 지금 저희 네. 목소리가 잘 들리시죠?
2: 네, 잘 들립니다.
0: 좋습니다, 장모님. 우리 장모님 목소리 조금 더 키워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좋아요. 장모님 오늘 말씀 암송 가능하시겠습니까?
2: 예, 네,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장모님. 자, 아, 오늘 우리 김영덕 장로님 연결이 됐는데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2: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0: 빌리 그레이엄 여의도 집회 때도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세요.
1: 73년도에?
0: 네.
1: 와.
0: 그리고 극동방송 그 50주년 행사 때도 함께하시고. 하여튼
1: 아니 저기 장호님 극동방송을 그럼 한 몇 년 정도 들으신 거예요?
2: 처음 듣는 것은 아세 방송으로부터 들었고요. 그 예. 이제 유년 시절 때 들었고요.
1: 예.
2: 장성에서는 이게 사회생활 하면서부터 79년도부터 들었습니다.
1: 이야, 역사와 와. 전통이 있는 우리 김영도 장군님. 극동방송 들으면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장군님?
0: 네.
1: 극동방송 들으시면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장군님? 화면 좋습니다.
2: 예. 예. 하여튼 삶에 하여튼 너무 이게 리듬이 항상 살아있는 것 같고
1: 예.
2: 또 말씀이 또 은혜가 충만하고 찬양이 항상 가득 넘쳐서 뭐 우리 삶의 에너지가 너무너무 이렇게 팍팍 엔돌핀이 솟는 것 같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장훈이 지금 너무 좋고요. 우리 조금만 가까이 얼굴을 이렇게 내미시면 그러면 됩니다. 지금 아주 좋아요. 지금 딱 네. 좋고요. 가까이 조금 와주시겠습니까? 화면 가까이 좋습니다. 네, 그렇게
0: 좋습니다.
1: 조금 네. 좋습니다. 야 우리 김장훈님이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나고요. 장훈님 오늘 우리 아침 방송 가족들이 있는데요. 혹시 기도 제목 좀 하나 있으세요? 짧게 나눠주신다면 기도 제목.
2: 예, 기도 제목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1: 예.
2: 충성스러운 사역자로 또 장로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싶고요.
1: 예.
2: 또 가정의 목자로서 또 사회의 또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1: 아, 지금 뭔가 인터뷰는 제가 볼 때는 오늘 49분까지 매우 공식적인 인터뷰를 하셨어요.
0: 제가 알기로는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있으시거든요.
1: 자, 그러면 네. 이렇게 할게요. 제가 49분까지가 예, 정규 방송이어서
2: 네.
1: 장모님 죄송해요. 49분까지가 정규방송이어서 저희가 네. 49분 이후에 우리 장모님 기도 제목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지금 여러분 우리 김영덕 장모님과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정규방송에 위해
0: 유튜브로 넘어오셔야 합니다. 네.
1: 자 저희는 여기서 일단 인사를 드리고 김영덕 장모님 우리 내유교회 장모님이 암송을 정말 잘하시고 잠시 후에 제가 기도 제목도 한번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0: 문혜정이었습니다.
1: 기술의 윤석주님 그리고 오영훈님과 함께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로 들어왔습니다.
0: 유튜브로 넘어왔습니다.
1: 장모님, 아, 예, 지금 잘 들리고요. 목소리 좋고 영상 좋고요. 다 좋아요, 장모님. 장모님 기도 제목이 하나가 더 네. 있다고요?
0: 아들을 예, 위한 뭐, 기도 제목이 있으시거든요.
2: 자녀가 우리 또 남매를 두고 있는데요.
1: 예예. 예.
2: 우리 또 자녀가 주 안에서 항상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아 제가 웃지 않으려고 했는데 장모님 뒤에 누가 훅 조금 지나가셨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같으세요?
2: 네, 우리 가족과 같이 아름답게 잘 살고 있습니다.
1: 아, 오늘 지금 권사님이 집안일을 많이 분주하신데 우리 권사님 한번 모실 수 있나요?
2: 아니 조금은 좀 어렵습니다.
1: 어렵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권사님께 사랑한다고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모님.
2: 네, 항상 저는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배려하고. 더욱더 더 열심히 인정받는 남편이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 박수! 아. 야 우리 야 지금 싱 407님이 뭐라고 지금 댓글을 보내주셨죠?
0: 선택적 움직임이 엄청나시다고 우리 장모님께서
1: 그리고 그러니까, 네. 전형적인 전통적인 멘트 그 진지함이
0: 멋지십니다.
1: 너무나 멋지시다라고 네. 하시는데
0: 어떤 너무나 상황에도 쿨하지 않으시고
1: 너무나 귀합니다. 귀합니다. 네. 아 지금 예 요거 생방이죠 라고 하시는데 생방입니다. 우리 김영덕 장모님 장모님 집 그 너무 예쁜데요. 뒤에 십자가가 예쁜데요 장모님.
2: 예 일단 나름대로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조금씩 좀 준비를 했는데 좀 너무 부족합니다.
1: 아니 장모님 그 집에요. 그 딱 뒷모습만 봐도 그 경건의 모습과 그 집 그 십자가 그 그림 그 해바라기 그림 그 네. 누가

0: 세팅한 거예요, 장모님? 권사님이에요, 장모님이에요?
1: 네, 아까 주변에서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예,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그래서 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보고 예, 보존하고 있습니다.
0: 이야, 장모님.
2: 아, 장모님 아주, 너무 매력 있어요.
0: 장모님 너무 궁금한 게요. 나 오늘 좀 이거 물어봐요. 취미가 뭐세요, 취미가? 개인적인 취미가 뭡니까, 장모님?
1: 취미는 열심히 교회 생활에서는 전도하고 찬양 부르는 게 취미고요.
0: 예, 예.
1: 또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아내와 이렇게 같이 이게 여행이나 쇼핑이나 같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다니는 걸 참 너무너무 취미 삼아 재미있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 장로님은 주님밖에 모르시고 권사님밖에 모르시는 분 같습니다.
0: 아니 저는 지금 네. 너무 놀랐어요. 장모님이 나는 그 예상했거든요. 오직 그 전도, 말씀, 찬양 요게 취미다 예상했는데 그 다음 부분 아내와 쇼핑이 취미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 김영덕 장모님 연배에 계신 분들이 아내하고 쇼핑하는 거 쉽지 않은데 아내하고 쇼핑하는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좀 나만의 방법?
1: 그것은 단 한 가지죠. 이제 아내 그 아내가 우리 가정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고 또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래서 그런 가능하면은 시간이 뭐야 배려된다면은 항상 아내와 같이 있는 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0: 이야.
2: 아, 감동이에요. 네.
0: 최근에 우리 아내 뭐 사주신 적 있으세요?
1: 네?
0: 최근에 쇼핑에서 아내하고 예. 샀던 거 뭐 하나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최근에?
1: 뭐 하도 많긴 많은데 특별한 것보다도 아내가 이제 몸에 좋아하는 거 또 식께서 이런 뭐 비타민이나 또
2: 영양제 쇼핑을 좀 하셨네요.
1: 아보카도 또 이렇게 네. 또 사과 여러 가지 아내 건강에 좋아하는 걸 제가 많이 이렇게 선호하고 또 주문하면 제가 즉각 이렇게 아내에게 그래서 사다 주는 걸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0: 아, 박수 한번 합시다.
2: 너무 멋지시다.
0: 내가 볼 때는 우리 장모님 지금, 장모님 죄송해요. 혹시 직업은 지금은 이제 어떤 일을 좀 하고 계세요? 계셨습니까?
1: 지금은 레미코노 회사에서 관리를 보고 있습니다.
0: 원래 좀 일평생 쭉 이렇게 그 건설업계에서 있으셨어요?
1: 그런 건 아니군요. 예. 최근에 예, 건설업계 레미콘 회사에 다니고 있고 예전에는 뭐 자영업도 했고 직장 생활도 했고 그랬습니다.
0: 아니 그러면 장모님 이 일평생 쭉 살아오면서 아내에게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네네. 아내가 가장 고마울 때 우리 아내 고생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아내 어떤 게 가장 고마우셨어요, 권사님?
1: 우리 아내가 제일 고마웠던 것은 제일 큰 것은 또 우리 자식들한테 너무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을 다 그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것이 제일 감사하고 고맙고요. 그리고 또 시집의 모든 애경사를 자신의 친정 쪽보다도 더 열심으로 더 진짜 참 넘치는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배려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0: 가득 차 있어요. 그 모습 아내 생각만 하면 그 고생하고 그 시댁 섬겨주고 다 이 모든 헌신이
2: 다 담겨 있으신가 봐요. 지금 이미경님께서요 많은 남편들이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0: 아니 그런데요 장모님 지금 우리 권사님이 화면에 등장을 오늘 못하신다는 거잖아요.
1: 네네.
0: 네. 오늘 권사님은 지금 저 주방 쪽에 계신 것 같죠 장모님?
2: 아니, 원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1: 아니 좀 잠깐 바깥에 나갔습니다. 부끄러워서.
2: 그러셨구나.
0: 그러면 잘 됐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시간 얼마 없거든요. 나중에 이 영상 우리 권사님이 사랑의 러브레터 볼 거라고 생각하고 딱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시간 드릴게요. 1분 동안
2: 권사님께
0: 네? 사랑한다라고 편지 남기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1: 여보 69년 삶을 살면서 저와

0: 46년을 같이 주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살아왔는데 너무 못난 남편 위해서 희생만 하고 사랑을 아낌없이 배려했던 그 마음 제가 지금까지는 한이 있게 표현을 못했는데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삶이 다하는 동안 당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아내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더 멋진 종으로서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사랑받는 남편으로서 또 자녀들에게는 또 훌륭한 또 아빠로서 모든 일을 더 앞서서 더 열심히 살아갈 것을 또이 방송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아침이다 본 프로에 참여하게 또 이렇게 시간을 또 배려해 주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이상입니다.
1: 목이 막혔습니다.
2: 장모님,
1: 어머,
2: 아버지 학교
1: 어머.
2: 스텝 아니시죠?
0: 예, 아버지 학교 수료했습니다.
2: 이거 봐, 아버지 학교 수료 하셨어.
1: 진짜, 와.
2: 수료 하셨어. 이거는
1: 진짜.
2: 보통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1: 다들 뭉클하고
2: 아버지
1: 눈물이
2: 학교.
1: 났다면, 네.
2: 이야.
1: 하트에서 다.
2: 우리 정상호 장모님,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예, 우리 박은영 님도 뭉클합니다. 장모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침 일하시고, 또복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김영덕 장모님 오늘 연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내유교회
0: 말씀만 더 해도 될까요?
2: 그럼요. 한 말씀. 예, 그럼요. 그럼요.
0: 예. 지금 아버지 학교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린데요.
2: 예.
0: 지금 일산 지부 76기가 이번 4주차가 진행이 되고 덕양 50기가 이번에 3주차가 원당교회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2: 예.
0: 모든 아버지들 다 참여하시고 많은 은혜 받는 이번 아버지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야, 아버지 학교 내도 그랬죠. 스텝 같다고.
1: 그러니까요. 수료도
2: 이야,
1: 하시고 광고도 하시고.
2: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영덕 장로님 오늘 귀한 연결 감사드리고요. 참이 시대에 참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김영덕 장로님의 그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장로님의 또 삶과 신앙과 또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감동 받으신 것 같습니다.
2: 네. 우리 김정란 권사님은 여성분인데 아버지 학교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네, 아마 남편분, 이런
1: 보내시려고,
2: 김영덕
1: 보내시려고.
2: 장님을 보고 우리 남편의 모습이 저래야 된다고 생각하신 건 아닌가라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봤고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우리 장모님 건승을 기도하고 또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 달려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장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우리 정미경 님이 우리 남편 장노님 모습 반의 반만 닮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네, 이런 댓글 정말 안 나오길 바랬는데
1: 이거
2: 나오네요.
1: 극동 최수종이었습니다, 오늘.
2: 좋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분의 귀한 참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위에 흙빛 쏟아져도 멈추지 않는 일이다. 도종환 시인의 꽃피우기라는 시 중 일부인데요. 흐드러지게 핀 꽃들을 보면 마냥 예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참 치열하죠. 매서운 꽃샘바람 견디고 눈앞을 가리는 황사와 흙비를 온몸으로 맞서며 얻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건요, 날씨가 나쁘다고 해서 꽃은 자라는 걸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지금 혹시 인생의 흙비를 맞고 계시나요? 눈앞이 흐려 막막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 잘 해내고 있는지 조바심이 날 때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좋겠어요. 꽃을 피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한 우리의 꽃은 반드시 피어날 테니까요.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포비던스 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새 찬송가 430장 찬송가로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갓모닝 문을 열었습니다. 9976번님, 담양에서 인사드립니다. 모두들 힘내시고요.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라고 문자로 인사 나눠주셨고요. 2480-1302-2944-5138-8905-8968-7356번님 출첵해주셨고요. 5226번님, 5월의 마지막 한 주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갓모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내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벌써 5월의 마지막 한 주입니다. 무엇보다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가정에 주 안에서 멋진 일, 멋진 일이라 하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 멈추지 않고 나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개개인의 꽃이 반드시 피어날 것을 믿으며 그렇게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이 5월의 이 마지막 한 주에 가장 소망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장황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우리 5226번님의 5월의 마지막 한 주 응원의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4940번님, 우리 집에 아픈 손가락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주님께 맡기려고 기도한답니다. 그래요, 가정마다 아픈 손가락이 있죠.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가정의 그런 기도 제목들 주님께 맡기며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멋지게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0183번님은요, 어제 휴일이라 섬 투어하고 왔어요. 와, 영종도에 사신다고? 인천 영종도겠죠? 이 주변에 가까운 섬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어플로 듣고 있는데요. 늘 갓모닝을 통해서 활기찬 아침을 맞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어떤 섬을 투어하고 오셨나요? 궁금한데요. 1302번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도 제목이 닮았네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꽃 피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아침이 되길, 또 이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문자 샵 0153번, 긴 글 100원, 짧은 글 50원입니다.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출첵 기다리고 있겠는데요. 만나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오늘은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요. 오랜만에 찬송가 이야기, 첫 찬양으로 함께 들었던 새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방송에 참여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구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통상화차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경 코스메틱에서 하경 판타지 풋스틱을,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소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0: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1: 이 곡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곡을 주일 아침이나 아주 기쁜 일이 있을 때 다 같이 박수를 치며 활기차게 부르는 밝고 행복한 노래 정도로만 기억하십니다.
0: 네네,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진짜 신나게 불렀던 기억이 나거든요.
1: 그렇죠. 멜로디 자체가 워낙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니까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1919년이라는 그 억압의 시대상을 배경에 두고 이 곡을 다시 바라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쾌한 4분의 4박자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치열함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0: 아, 치열함이요. 맞아요. 오늘 탐구의 미션이 바로 그 반전을 파헤치는 데 있습니다. 그저 신나는 노래인 줄만 알았던 이 멜로디 속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나라를 잃은 사람들에게 생존의 에너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1: 네,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죠.
0: 저는 이 곡의 기원을 추적해보면서 또 한 번 놀랐던 게요. 이 곡이 한국에 들어온 게 1919년인데 만들어진 건 그보다 20년이나 앞선 1897년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게다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캐나다 출신의 누군가가 이 곡을 만들었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도대체 엘버트 벤자민 심슨 박사라는 분은 어떤 상황에서 이토록 지독하게 희망적인 곡을 쓴 걸까요?
1: 심플슨 박사는 19세기 말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서역자입니다. 그는 기독교 선교연맹, 흔히 우리가 CMA라고 부르는 단체를 설립했죠.
0: 아, CMA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1: 네, 이 단체의 특징이 뭐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험악한 지역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했다는 점입니다. 심플슨 박사 자신도 끊임없이 낯설고 두려운 길을 개척해야만 했고요.
0: 편안한 길이 아니라 제일 험한 곳만 찾아다니셨네요.
1: 맞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가 이 곡의 가사와 멜로디를 모두 직접 설계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험한 길을 걷던 사람이 가장 경쾌한 멜로디와 가사를 동시에 빚어낸 셈이죠.
0: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한 사람이 작사와 작곡을 모두 했다면 그 안에 담긴 철학이나 감정이 하나의 완벽한 덩어리로 일치해야 하잖아요.
1: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기대하죠.
0: 그런데 이 곡은 분석하면 할수록 마치 현대 대중음악의 숨은 명곡들을 보는 것 같아요. 왜 아주 신나는 댄스 비트나 팝 멜로디 위에 엄청나게 우울하거나 철학적인 가사를 얹어놓은 곡들 있잖아요.
1: 아, 네. 아주 흔한 작법 중 하나죠.
0: 유명한 팝송 중에도 멜로디만 들으면 당장 춤을 춰야 할 것 같은데 가사를 곱씹어보면 인생의 무거운 진리나 비극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1: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그 묘한 대비의 비밀을 풀려면 심프슨 박사가 처음 이 곡에 붙였던 제목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0: 원래 제목이 달랐나요?
1: 네, 원래 영어 원제는 It is so sweet to walk with Jesus, 즉 예수님과 걷는 것은 정말 달콤하다입니다. 그리고 음악적 공명은 훗날 후렴구에서 그대로 따온 Step by Step, 번역하면 한 걸음씩이죠.
0: 아, Step by Step이요? 달콤함과 한 걸음씩.
1: 맞아요. 그는 달콤함과 한 걸음씩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적이고 소박한 개념을 4분의 4박자의 역동적인 행진곡 리듬에 결합시켰습니다.
0: 잠깐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좀 이상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나요?
1: 어떤 모순이죠?
0: 걷는다는 행위 자체가 항상 달콤할 수만은 없잖아요. 다리가 끊어질 듯 아플 수도 있고 날씨가 궂어서 진흙탕을 걸어야 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멜로디가 그렇게 당당하고 활기찬 행진곡 같다면 가사도 우리는 강하게 나아간다, 나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식의 자신감 넘치는 선언이어야 앞뒤가 맞잖아요.
1: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승리의 찬가 같은 걸 기대하게 되죠.
0: 그런데 실제 가사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딴판이거든요. 1절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밟겠다고 씩씩하게 시작하더니 이내 2절에서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다고 노래합니다.
1: 네, 갑자기 분위기가 훅 가라앉는 느낌이 들죠.
0: 심지어 스스로를 어린아이에 비유하잖아요. 멜로디는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당당한데 가사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밑바닥까지 후려쳐서 적나라하게 인정해버린단 말이에요. 작곡가가 멜로디와 가사의 분위기를 좀 잘못 매칭한 건 아닐까요?
1: 겉보기에는 완벽한 엇박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심리와 영적인 메커니즘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얼마나

0: 천재적이고 치밀한 설계인지 알 수 있죠.
1: 치밀한 설계라고요? 오히려 약점을 다 드러냈는데요.
0: 바로 그겁니다. 심프슨 박사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와 뼈저린 연약함을 완전히 그리고 처절하게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에야 비로소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진리를 꿰뚫어 본 겁니다.
1: 철저하게 약해져야만 절대적으로 기댈 수도 있다. 이런 뜻인가요?
0: 정확합니다. 가사에서 묘사하는 인간의 모습은 자기가 길을 다 안다고 착각해서 혼자 씩씩하게 뛰어가는 다 큰 어른이 아니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인솔자인 아버지의 손을 사색이 될 정도로 꽉 쥐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1: 아, 진짜 그러네요. 내가 스스로 강하고 똑똑하다고 믿으면 굳이 옆에 있는 인솔자의 손을 꽉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0: 그렇죠. 자기가 다 알아서 가면 되니까요.
1: 결국 내가 미련하다는 고백이 역설적으로 가장 강한 존재에게 나를 묶어두는 접착제가 되는 거군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한데요?
0: 그 맥락에서 이 4분의 4박자의 경쾌함을 다시 해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멜로디의 밝음은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내 앞길이 탄텐대로라서 나오는 오만한 자신감이 절대 아닙니다.
1: 그럼 뭐죠?
0: 나는 한치 업도 모르는 한없이 약한 존재지만 지금 내 손을 잡고 있는 분이 완벽하게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뿜어져 나오는 평안함입니다. 다시 말해 절대적인 의존 상태가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완전히 거세든 가벼운 발걸음인 것이죠.
1: 와, 진짜 엄청난 통찰이네요. 불안해서 떠는 게 아니라 내 배경이 너무 든든해서 스텝이 절로 가벼워지는 거였어요.
0: 바로 그겁니다.
1: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여러분. 아무리 인도자의 손을 꽉 잡고 걸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걷는 그 길이라는 게 항상 놀이공원 산책로처럼 평탄하고 쾌적할 수만은 없잖아요.
0: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죠.
1: 그러니까요. 기분 좋을 때 부르는 노래라는 우리의 흔한 착각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지점이 바로 가사 3절에 숨어 있더라고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라는 대목 말입니다.
0: 네, 바로 그 구절이 이 찬송가를 아주 단순하고 얄팍한 낙관주의 노래에서 현실의 두 발을 딛고 있는 묵직한 마스터피스로 끌어올리는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1: 험한 골짜기가 나온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0: 그럼요. 심프슨 박사는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정면으로 응시하죠. 인생에는 눈물 나고 두려운 험한 골짜기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뼈아픈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1: 아니 근데 보통의 노래들이라면 험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템포가 막 느려지거나 단조로 바뀌면서 슬픔이나 두려움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곡은 골짜기에 들어섰는데도 4분의 4박자의 경쾌함을 절대 잃지 않아요.
0: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여기서 이 곡의 핵심적인 철학이 등장합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함께 가겠네라는 선언이죠.
1: 주가 인도하는 대로요?
0: 네. 즉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장소가 꽃밭인지 험한 골짜기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환경을 초월해버리는 것이죠.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지금 각자의 험하고 어두운 골짜기를 걷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1: 그렇죠. 누구나 인생의 위기는 있으니까요.
0: 이 곡이 던지는 질문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입니다.
1: 그러니까 포커스가 환경이 아니라 완벽하게 동행자에게 맞춰져 있는 거군요.
2: 맞습니다.
0: 내 손을 꽉 잡고 있는 동행자가 그 골짜기의 지도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그 험악하고 위험한 곳조차도 결국은 최종 목적지로 향하는 안전하고 필수적인 통로로 변모하게 됩니다.
1: 지도를 아는 사람이 손을 잡고 있으니까요.
0: 네.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여 주저앉아 우는 대신 4분의 4박자에 맞춰 씩씩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이 태도는 일종의 영적인 선전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영적인 선전포고라. 와, 표현이 너무 멋진데요. 골짜기가 아무리 험하고 내 삶을 옥죄어도 내 발걸음의 경쾌함과 내 안의 평안함은 절대 빼앗지 못할 거라는 강렬한 으름장 같네요.
0: 정확합니다.
1: 이 개념을 듣고 나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1919년의 그 참혹했던 역사적 배경이 다시 한번 확 와닿습니다. 나라를 잃고 자유를 뺏기고 말 그대로 민족 전체가 가장 캄캄하고 험한 골짜기 한가운데로 던져졌잖아요.
2: 네, 가장 춥고 어두운 시기였죠.
1: 당시 한국인들이 왜 이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닦고 일어섰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가요. 상황이 좋아지거나 꽃길이 열려서 신난 게 아니라 함께 걷는 분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현실의 두려움을 정면으로 뚫고 나간 거였어요.
0: 그 모진 역사의 골짜기

0: 속에서 이 찬송가가 얼마나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었을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선전포고와도 같은 당당한 행진이 결국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 위대한 여정의 끝은 과연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군요.
0: 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가사의 마지막 4절에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성경 인물의 이야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1: 아, 창세기에 등장하는 선지자 에녹 이야기군요.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라고 노래하잖아요. 사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에녹은 분량이 그렇게 많은 인물은 아니지 않나요?
0: 맞아요. 분량은 짧지만 그가 남긴 기록의 무게감은 엄청납니다. 에녹은 무려 3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둘려 올라간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 300년이요? 와, 진짜 엄청난 시간이네요.
0: 성경에는 홍해를 가르거나 하늘에서 불덩이를 떨어뜨리는 거대한 기적을 일으킨 영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심슨 박사가 그런 화려한 영웅들을 다 제쳐보고 왜 하필 에녹을 이 찬송가의 피날레로 선택했는지가 우리가 풀어야 할 마지막 퍼즐입니다.
1: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솔직히 300년이라니 상상하기도 버거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새해 결심을 하고 3일 동안 다이어트나 운동을 꾸준히 하기도 벅차잖아요. 그런데 무려 3세기를 매일같이 동행했다는 거잖아요.
0: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그 상상하기 힘든 지루함과 꾸준함이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에녹의 300년, 날짜로 치면 10만일이 훌쩍 넘는 그 시간들은 할리우드 영화처럼 매일 스펙터클한 기적이 터지는 날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1: 기적이 매일 일어날 순 없으니까요.
0: 그렇죠. 아침에 눈을 뜨면 밥을 먹고, 땀 흘려 밭을 일구고, 사람들과 부대끼다,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드는,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의 연속이었겠죠. 하지만 에녹의 위대함은 바로 그 지난 하루하루를 매일같이 한 걸음씩 스텝 바이 스텝 묵묵히 걸어냈다는 데 있습니다.
1: 그러면 심슨 박사는 에녹의 그 지루하고 긴 300년의 산책을 끌어와서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걸까요?
0: 우리는 보통 위대한 인생이나 신앙의 성취를 어떤 커다란 이벤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번에 판을 뒤집는 화려한 보약이나 빠른 지름길을 끊임없이 갈망하죠.
1: 맞아요. 다들 한 방을 원하잖아요.
0: 하지만 이 곡은 위대한 여정의 본질을 완전히 재정의합니다. 진정한 영적 성취는 화려한 이벤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평범한 길을 묵묵히 걷는 그 한 걸음에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미련하고 내 발걸음이 너무 느려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더라도 말이죠.
1: 네, 위대한 인도자의 손을 꽉 잡고 걷기만 한다면요.
0: 네, 위대한 인도자의 손을 꽉 잡고 하루하루 걷는다면 그 가장 지루해 보이는 일상이 결국 영원한 천국이라는 가장 위대한 목적지에 맞닿게 된다는 엄청난 통찰을 선포하는 것이죠.
1: 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일상의 발걸음이 사실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였다니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되네요. 내 발걸음이 아무리 느리고 미련해도, 환경이 아무리 무섭고 험한 골짜기라도 위대한 인도자의 손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곳이 바로 목적지가 확실하게 보장된 최고의 여행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0: 정확합니다. 1897년에 쓰여진 찬송가가 21세기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깊고 철학적인 위로를 건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1: 결국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은 단순히 멜로디가 흥겨운 가벼운 노래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게 만들면서도 그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는 대신 오히려 절대자에게 완벽하게 의지하도록 이끄는 곡이죠.
0: 네, 완벽한 의지죠.
1: 나아가 험한 골짜기를 뚫고 나갈 영적인 선전포고에 용기를 주며 일상의 아주 작은 한 걸음 속에 영원이라는 거대한 가치를 심어놓은 곡입니다. 그야말로 치밀하게 설계된 영적인 마스터피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여러분,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하시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곡이 이제 전혀 다르게 들리실 것 같습니다.
0: 아마 그럴 겁니다.
1: 단순히 기분 좋을 때 박수치며 흥얼거리던 노래에서 내 인생의 가장 캄캄하고 험악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나를 잡아당기는 강력한 생명줄 같은 노래로 말이죠. 100년 전 그 척박했던 땅에서 왜 이 4분의 4박자의 경쾌함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0: 네, 그 깊은 의미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1: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0: 앞서 에녹이 300년이라는 상상 초월의 시간 동안 매일 한 걸음씩 걷는 지루함을 묵묵히 견뎌냈다는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1: 네, 10만 일이 넘는 산책이었죠.
0: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늘 빠르고 화려한 결과물, 단번에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효율적인 지름길만을 요구하곤 합니다.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취하길 원하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평범하게 반복되고 심지어는 아무런 의미 없이 지루하거나 고통스럽게까지 느껴지는 그 작은 한 걸음이 사실은 여러분을 가장 위대한 목적지로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비밀스럽고 확실한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1: 아,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0: 맘들처럼 찌려가지 못해 불안했던 나의 그 느린 스텝 하나하나다 실은 영원을 향해 걷는 가장 안전한 산책이었다면 말입니다. 내일 아침 꽉 막힌 출근길을 걸을 때나 혹은 풀리지 않는 고민을 안고 동네 산책길을 걸을 때 이 노래의 당당하고 경쾌한 4분의 4박자 리듬을 마음속으로 한번 타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간 늘 똑같고 무겁기만 했던 여러분의 그 평범한 발걸음은 과연 어떤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될까요?

오랜만에 찬송가 이야기 주와같이 길 가는 것 새 찬송가 430장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다시 듣기 원하시거나 주변에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은 모닝송이라고 세 글자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의 말씀카드 받길 원하시는 분은 만나라고 보내주세요. 오늘도 주님과 같이 길 걸어가는 멋진 화요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6장 6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렀던 유명한 노래가 있죠. My way. 각기 제 길로 간다. My way.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양의 관성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잔디를 밟지 마시오. 그러면 한번 밟아보고 싶단 말이죠. 여기로 넘어가지 마시오.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고 싶고, 페인트 발랐으니까 아무것도 만지지 마시오. 그러면 괜히 손가락으로도 한번 대보고 싶고, 예. 수십이 깊으리 들어가지 마시오. 벌써 우통을 벗고 있죠. 예.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마치 하나님 나라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리가 경로를 벗어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방금 소리 들으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유럽으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단 말이죠. 하지만 성령님은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유럽으로 또 인도하신단 말이죠. 여기서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잠언 16장 9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면 그걸로 끝이다. 이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 잠언 19장 21절 말씀도 보시죠.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에 뭔가를 계획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했어도 하나님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주님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본래 계획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성령님은 그에게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지요. 바울이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일까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바울 안에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구했어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부르기아가 막혔을 때도, 갈라디아가 막혔을 때도, 또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게 아니라 오 하나님, 그럼 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구했더니 성령님이 어느 날 밤 드로아에 있던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아, 이 환상을 보자마자 바울은 확실하죠. 아, 나를 지금까지 아시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시아가 아니었구나.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구나. 자, 이걸 깨닫고 나자 바울의 그 다음 리액션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곧바로 짐을 싸버립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주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명하게 밝혀졌어요. 바울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바로 가방을 꺼냅니다. 그리고 바로 짐을 싸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1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리. 언제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그래요? 곧. 곧이 뭐예요? 바로 지금 당장. 뭐 이것저것 잴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선명하게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자 사도 바울은 바로 짐을 쌉니다.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는지 또 하나의 원리를 발견해요.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의 뜻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나를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유럽으로 가라 그러면 고민하고 갈팡질팡하고 머뭇거리고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아무리 아시아로 가고 싶다고 했으나 성령님의 뜻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라면 나 바로 짐 싸겠습니다. 나 바로 떠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령님이 환상을 통해 바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성령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곳이 어디라도 상관없으십니까? 아골 골짜기 빈들이라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방금 김영규 집사님 딱 입모양 저한테 들켰어요. 아, 아까지는 하겠는데 맨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아,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선배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어요. 신학교는 학생들이 다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서로를 호칭할 때 전도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신학교는 그래요. 그런데 선배님들이 저희 1학년들에게 목사님,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뭔 말인가 했더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1학년 때 다 목사님이래. 근데 2학년이 되면 장로님이 된대. 3학년이 되면 집사님이 된대. 4학년이 되면 뭐가 될까요? 성도니? 아니요. 4학년이 되면 초신자가 된대. 그래서 1학년 때는 찬송가 323장을 자신있게 부른대요. 부른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요. 죽음인들 막으리요. 1학년 때 눈물 흘리며 불러요. 그러다 4학년 되면요. 부른받아 나서니 뭐 골라 가오리든 괴로우나 즐거우나 내 뜻대로 가오리니 막히면은 원망하고 열리면은 감사하고. 가사가 바뀌어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고르고 싶어요. 선택하고 싶어요. 자유 대한민주주의 국가에 살잖아요. 대통령도 선택하고 국회의원도 내가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뜻도 내가 선택할 수 있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몸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살죠? 하나님 나라에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우리의 몸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번역을 하면 좋을까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바실레야라고 하는 것은 네이션이 아닙니다. 네이션. 네이션 오브 갓이 아니고,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영어 성경을 잘 보신 분은 네이션 오브 갓이 아니라 킹덤 오브 갓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실레이아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단어예요. 만약에 우리의 영이 네이션에 산다.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죠. 네이션에서 중요한 것은 주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가 있죠. 근데 킹덤 오브 갓에 내가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왕국이라면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선택이 중요하냐면 왕의 선택이 중요해요. 왕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이션에서는 주권이 강화되지만 킹덤에서는 왕권이 강화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왕국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왕국에. 그러므로 내 뜻, 내 의도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아빠, 아버지께서 나를 어디에 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럽이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당장 짐을 싸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는데 왜 성령님은 나에게 선명하게 계시하지 않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는데 왜 나에게는 저런 환상도 안 보여주시고 뭐 말씀도 특별히 없으신 것 같고 왜 그러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가를 들여다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동시에 취사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고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선택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유럽으로 갈지 아시아로 갈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여줘도 순종을 안 할 거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땅입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혹시 놀랍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벨론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바벨론을 떠나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온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벨론 사람이었던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냐고요? 지도를 쫙 펼쳐놓고 하나님 콕 찍어주세요. 1, 2, 3, 4번. 그럼 제가 그 콕 고를게요. 어디로 갈지. 이랬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었던 이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라 알고 간 거 아닙니다. 그냥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가르칠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바로 짐 싸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골라서 간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갈 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아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또 이 말씀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환상을 보고 따라갔대요? 마게도냐를 보고 따라갔대요? 갈대아 우르를 보고 따라갔대요? 가나안 땅을 보고 따라갔대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나 갈 바를 모르겠어요. 나 아직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되는지, 뭐 누구를 만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응답은

아멘 하여 영광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환상을 구한 적이 없어요. 저에게 환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구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구한 건 하나님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랬을 때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마게도니아 환상을 열어서 바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요. 구약의 선지서 중에 가장 두꺼운 장을 가지고 있는 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더니 환상이 열렸죠. 주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에서 옷자락이 나오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리고 천사들을 보는데 천사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본 거예요. 얼마나 황홀한 예배의 광경입니까? 근데 거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음성을 들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죠.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리.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보세요. 그가 들었던 목소리가 뭐라고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에? 없어요. 없어요. 어디로 가라는지 뭘 하라는지. 그런데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갈까?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뭐라 그래요? Here I am.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곳이 어디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쓰신 겁니다. 바로 이 자세. 고르지 않겠습니다. 취사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누구지도 모르겠어도 그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결단할 때,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가겠다라고 결단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환상을 열어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꿈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저 의심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아멘 하고 싶다, 순종하고 싶다 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까지 여러분에게 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번역한 성경책이 40권이 넘어요. 왜 40권이라 되지? 예, 인도는 언어가 12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윌리엄 캐리는 40여 개의 언어, 인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40여 개의 언어, 산스크리트어, 벵골어, 힌디어, 윌리엄 캐리가 성경을 다 번역했어요. 인도 최초 근대 대학이라고 하는 세람포르 대학을 세웠고, 인도 최초 금속활자를 도입해서 인쇄소를 세우고, 인도의 새로운 농법을 전수시켜서 인도의 가난한 천민들 먹거리를 해결했어요. 당시 인도에는 사티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관습이 있었어요. 사티가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매장시켜버리는 겁니다. 아내가 살아있어도 그냥 남편과 함께. 그래서 이걸 철폐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규 과정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구두수성공입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 독학으로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프랑스어, 네덜란드까지 공부를 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늘 세계 지도를

를 벽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가 늘 기회만 되면 가고 싶었던 선교지가 어디냐면 남태평양. 남태평양에 있는 타이티, 폴리네시아에 위치한 섬.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여기 가야지. 영국에서 2만 킬로 이상 떨어진 곳. 거기 원주민들이 많고, 원시인들도 있고, 식인종도 있고, 아, 내가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던 어느 날, 인도의 벵갈에서 의료 선교를 하다가 잠시 귀국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열악한 인도의 현지 사정을 듣게 됩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 안에 아까 들었던 띵동 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뭐지? 내가 왜저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두근거리지? 그리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곳이 어디라도 성령님이 원하시는 곳에 제가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태평양으로 가려고 했던 그의 계획을 접고 인도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인도에 가서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렸을까요? 잘 됐을까요? 순풍에 돛단 듯 인도에 도착해서 5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 피터를 잃습니다. 아내 도로시는 12년 동안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았습니다. 1812년, 아까 소개했던 인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소, 세람포르 인쇄소가 화재사고 발생을 합니다. 그 안에 10개 이상 언어로 번역됐던 성경이 다 타버려요. 무슨 뜻일까요, 성도 여러분? 아들도 죽고, 아내는 정신병 걸리고, 인쇄소를 불타버리고, 무슨 뜻일까요? 그만두라는 얘길까요? 이제 돌아가라는 얘길까요? 인도는 윌리엄 캐리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뜻일까요? 윌리엄 캐리는 알고 있었어요. 인도는 내가 골라서 온게 아니라는 걸. 그곳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아니랄지라도, 그곳이 비록 아골 골짜기 빈들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는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간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793년, 그가 처음 인도 땅을 밟은 후, 1834년, 73세의 일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41년 동안 단한 번도 인도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의 뼈를 인도에 묻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했던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그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노팅엄에 있는 침례교 연합 모임에서 이사야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아요. 다만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점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때 내가 아멘 하고 따라갈 마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그널을 보내실 겁니다. 성령님이 어디를 원하시는지, 성령님이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는지, 사람도 보내시고 물질도 보내시고 건강도 보내시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환상 몇 명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본 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마게도냐 간 게 아니라 하나가. 그래도 순종하겠는가? 바울은 순종합니다. 집을 쌉니다. 이건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출발하죠. 그런 용담,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버리죠. 안드레와 베드로가 배를 버리죠. 바로 짐을 싸죠. 그곳이 남태평양이 아니라 인도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따라가려고 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용기, 이 결단.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있으라 한 곳에서 하나님의 하라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들렸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뜻에 순복하고 따라가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열린 배들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61-1009번 열린 배들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해 드란. 모든 사람에겐 생일이 있죠. 여러분의 생일은 언제세요? 어릴 때 생일은 내가 주인공인 날이죠. 또 청년이 되면 생일은 누군가의 마음과 사랑을 기대하는 날이 되고, 장년이 되면 나보다 엄마가 더 생각나는 날이 생일입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살아온 시간 자체가 감사한 날로 바뀐답니다. 생일은 한 살 더 먹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살게 하신 시간의 감사로 바라보게 된다는데, 왜 갑자기 생일 얘기냐고요? 5월 26일 오늘이 광주극동방송의 생일이거든요. 광주극동방송 14주년도 단순한 기념일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게 사역했는가 보다 얼마나 한 영혼 곁에 있었는가를 돌아보게 되니까요. 14년 동안 누군가의 외로운 새벽에, 병실에, 눈물의 운전길에 복음으로 함께 해온 시간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인데요. 어쩌면 극동방송 이 14주년의 생일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날인지도 모르겠어요. 극동방송은 70주년, 광주 극동방송은 14주년.